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건뇌보신환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로 해서 25가지입니다. 어떻게 진귀한 약재인가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약재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약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중의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재에는 어떤 작용을 논다. 그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역시 통행이 또 식용으로 되는 약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내 건강을 챙기는 데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양기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또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대서 치료를 해봤는데 나는 항상 손발이 시리고 어슬어슬 치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여자를 할 때는 자궁암이 걸리기 쉽고 남자를 할 때는 전립선암, 방광염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암이라는 거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라는 거는 몸이

0: 할 때 생깁니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적으로 자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묵을 쓴다거나 뭐 도토리 묵이요 뭐 엿이요 이런 거 할 때 가마 안에서는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에다 꺼내놨을 때 차가워질 때 굳어집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 몸이 차다 할 때는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굳어집니다. 정상적인 체온이라 할 때 우리 보통 36도 내지 37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36도 5에서 36도 0.5도 내려가도 우리 몸이 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 원인이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1: 네,
0: 양기 부족.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글려 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갱생우울에 혈압도 온전한데고 또 뒷골 자꾸 뻣뻣하며 어중뼈 자꾸 나고 해. 가슴이 이거 후들후들하며 아이 머리는 그 뒤에서 윙윙 소리 자주 나지 이래 고생하다 선생님 강의 듣고 조금 거미고시안 묻고 있는데 조금 왜 이런 어지럼증이 좀 나는 게 좀 많이 해결되고 가슴 뚫린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0: 어지럼증 나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는 약이가 건네보신환입니다. 어지럽다, 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 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
2: 예, 네, 그리고 이 약 먹어보니까 예, 나는 전례집에 밤사변이 잦았는데 소변 한번 본 게 소변이 조금씩 나가 이래 자다는데 이 약 먹고부터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탈수 좀 줄어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했고 많은 약을 소개드려봤는데 이 약을 쓰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소변이 잦다, 봄소변이 잦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반다 이런 이게 다 선실로 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도 예. 이런 데서 효과를 제일 확실하게 보는 약이가 이 건네보신환입니다. 이건 저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2: 그러면 효과 좋지. 또 왜 이번에 할 때 또 참고해서 이 약 좀 꾸준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할 때 참고하고 그랬는데
0: 예. 활동 참가하거나 더 상세한 자문 혹은 배달 받으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에?
0: 네. 네, 맞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다 우리 몸의 양기 부족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 양기 부족에 대해서 쭉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모르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나옵니다.
1: 네.
0: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이 빨리 나오고.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3: 요즘 건네보신환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다공성류인 색이 여러 번 와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진부에 좀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리고 썬도 안 좋아가지고 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변 보고 손도 좀 보고 질량이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 약 쓴 지 한 열흘 좀 되는데
0: 이 약은 장기적으로 써서 한패 없습니다.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몸에서 일단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자들이 생리량이 좀 적습니다. 적거나 그다음에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남성분들은 성욕감퇴증이

0: 나이 또래보다 일찍이 옵니다. 그래서 좀 남성분들 이 성욕감퇴라는 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것이 바로 콩팥이 기능이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이걸 연계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지금 어머니가 지내왔는데 조금 지내 싫던가 그랬네. 요즘 이 약을 계속 듣는데 오늘이 지금 이 약이가 우리 어머니께 맞는 것 같아서 대답받다고 그래 떠나드린다.
0: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래 우리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2: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전화라면 지금 쌀 수 있습니까?
0: 지금 쌀 수 있고 배달도 제일 빨리 되고 그 다음에 후메 Q10 이렇게 잠은 하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후메 Q10 한 통 더 드립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지금 드리고 있는 후메 Q10 제가 한 며칠 후에 한 23, 24 요 때에 Q10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금예보신환이가 새로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콩팥이 향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사실 음과 양은 병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기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언니 정말 어떤 감이 중풍이 걸렸다 난 다음에는 그냥 혈압 조절해야 돼. 골도 아프고 기억이 없습니다. 네. 왜 수지 잃어졌다고 소리 낸들 자꾸 전화온다. 그래서 내가 가서 수지 전화 쳐보니까 예, 수지를 빙상하니 그도요 그 소리. 네. 그래고 그 소리 없다고 난리치고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아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네. 또 하고 또 하고 바깥에 나갔다니 다른 후에 갔다가 눌러볼까 그 집이 애들 한다 이래서 예, 내 선생님이 강의를 저는 전번주부터 들어보니까 이야기에 우리 언니께서도 100%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증상 봐서는
3: 한다.
0: 예, 지금 얘기하는 증상 봐서는 이미 진에 촉에 들어섰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 욕구지나 전화를 이상 안에다 욕고 이런 증상들이 예,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물론 치매가 오래 진행된다면은 원래보다는 낫을 수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3: 예, 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양기 부족이란 허시에서는.
1: 네. 여보세요.
0: 그렇겠지.
1: 네. 네. 말씀하세요.
0: 네. 네 우리 네. 양기 부족이란 허시에서는 아이디입니다. 예. 이런 양기 부족이 있음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그 뭐 자궁암이요 전립선암이요 유방암이요 모든 이런 암덩어리는 몸이 찬대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전에
1: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예, 관대포스 받는 먹은 적은 한 예, 한 수 보름 거의 됩니다. 이거 먹고 난 뒤에 어지럼증이 내 녹음하고 이 녹음실 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네. 그냥 이,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지 그냥 저녁 때면 골이 자꾸 뒤끔뒤끔 아프지. 그랬으면 한번 입원도 해봤지. 이번에 할 때 네. 약간 나지고 나오고 또 그걸 밀려고 밥 먹이 그리고 또 나는 또 건망증이 제일 많으지. 이 무슨 뭐 건방만 하는 것도 잊어먹고 녹이면서 이거 가져라는 것도 한 달에 따라 가져간다고 무슨 이거 네. 먹었어. 그리고 예, 그런 저는 잘 수가 잤습니다. 난 어디 저녁에는 예. 한 대수보시 나가고 아무래도 콩팥이 나쁘겠지. 그랬던 게 요즘 이거 먹어 이거 내가 한 벌을 먹었는데 벌써 한 일주일 먹은 거니 어제 저는 잘 수가 영 빈번하던 게 그 차라리 한 번씩 두 번씩 가야 하고 근데 기분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렇죠. 이 약 정말 어느 약보다 다른 건 내 그 먹등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 여기서 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번에 혹 이번에 또 전번에 장기 좀 있기를 한데 또 사실 계속 먹다 하는데 한 가지 문제 할 우리 오빠에서 그래서 기대가 이거 엄중합니다. 연세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혀 세번 자수가 잦지 건망증도 있기길 연세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되겠는가 싶네요. 지금 문제 합니다.
1: 전립성 비대, 전립성 염증 이 방면에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런 방송 강의하면서 제일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건내보신 아닙니다. 보신해야 전립성 비대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선택하십시오.
0: 녹음도 두 번에 왔다는데 이거 쓰면 되겠지?
1: 예. 딱 좋습니다. 이게 경락을 일단 열어주고 전체적으로 피를 맑게 해줘서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세포 위축이라 오는 치료가 바로 뇌경색, 관심병 이런 피가 걸어지고 진득진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0: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오빠도 배달 받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1: 네.
0: 어른이 배달 되죠?
1: 네.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0: 지금 얼마든가 전화 네. 얼마든가?
2: 네. 5012797번입니다.
0: 네, 5012797에?
2: 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손발이 탈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아이 됩니다. 이거는 비양쉬란 말입니다. 예? 비장의 양기가 허하면서 먹은 음식을 양기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거 일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비장이 허하기 때문에 이 양기가 허하면 계속 장두주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방면에서 우리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느냐 건내보신안이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약들을 써봤습니다. 이 소화에 두고 장두주하고 밤하시오꺼 하면은 이게 비위가 나쁘다 하고 건비환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 써봤는데 그런 거 써본 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맞다고 야 아니 그거 어서 10년께 이런 치료해도 효과는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이런 몸의 양기가 허한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자면 제대로 된 센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2: 네.
1: 그런 약재가 바로 로경이나 홍삼입니다.
2: 땅콩 대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나도 건네 보시면 선생님 설명 듣고 내게 유관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1: 네.
3: 이제 좀 한 열흘 먹은 뒤 좀 알립니다.
1: 네.
3: 예, 나는 소변이 영 자꾸 굽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또 영 건방한 거 무슨 있어버려 뭐에
1: 네.
3: 뭐 물건 같은 것도 안 했을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방면에서 소변 차수도 이거 그리고 시간 먹으니까 소변 차수도 드물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3: 네. 그리고 소리 나는 그런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네. 앞으로 또 먹으려고 합니다.
1: 네. 그러시면 우리 약국에다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3: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주시죠.
1: 네. 건뇌보신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야 되고 이러자면 보신 곰팡이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세포도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있을 때 그것도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 뚱어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문춘산 작사 손원봉 작곡의 내 고향 연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염승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빔의 작사 김모호 작곡의 우리 사랑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수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이 곡은 어디에 있든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동반을 노래한 곡들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담고 있는 곡을 최승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부부의 일상적인 사랑과 소통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 속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강화 칠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열매나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문임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경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 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봉스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스빵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세트라 한다 할 때는 약과글로 큰 과글로 두 과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배합했는가? 기실은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 특히 우리 골과병을 치료할 때는 오장육부의 당령 법칙에 이해가지고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령 법칙이란 게 뭔가? 우리 매일마다 오장육부는 24시간 동안 자기가 특별하게 직발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기실은 선순시 치료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수여되는 약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효과가 더 빨리 볼 수 있죠. 골과병 같은 거는 원래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 뼈세포가 한번 셀로 바뀌는 게 신진대사에 한번 셀로 바뀌는 게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2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또 우리 원래부터 이런 신진대사가 느리고 특히 로인분들은 신진대사 원래 느리지 않습니까? 점점 퇴화되고 하기 때문에 더 그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10년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순시치료법을 통해서 치료해야 효과 빨리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딱 뚜이증 治疗 예형 중요합니다. 딱 우리 나타나는 증상 그 경락 거기에 따라서 치료하고 또 침구라법도 결합하고 이렇게 되면 빨리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 활동 6세트에 직접 우리 6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2세트 가게 되고 약과으로 따지게 되면 24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면 8달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대부분 6세트에 좋습니다. 예.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여기로부터 우리 침구라법 12

0: 병원 또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이런 분들 우리 그 혈배강에서 나온 심내첩 5곽을 드립니다. 이 5곽이라는 게 한 곽이 한 달치량입니다. 안에 30장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곽이란 한 달 때는 5달 부칠량이죠. 그래서 우리 심내첩 거기다 약곽에다 직접 썼습니다.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증, 이런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보조적으로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심내 장뇌통 드립니다. 2,980원짜리 장뇌통, 그리고 청림일어방 4,980원짜리 또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병 각종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서리에 뭐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치료가 점점 병이가 더 심해졌고. 예, 기실은 파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프이란 왔거나, 예. 그래서, 요추간판 탈출, 더 심해졌거나, 예. 다리가 무거워나고, 나른해나고, 예. 결국, 요실금이라면 생기거나, 또, 우리, 무릎 관절이, 잘못되거나, 특히, 어떤 분들은 잘못 치료해가지고서, 걸어서 가서 치료했는데, 집에 오게 됐거나, 저는 벌벌기에서 막 위생실 갈 정도로 이렇게 된 분들 저한테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자꾸 이런 구분기를 끌지 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다 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이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이 우리 강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빠레오쉐라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빠레오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중의에서 말하는 침혈의 이름입니다. 예, 상려, 次려, 중려, 下려 이 네 가지 이런 려운데 양쪽에 구멍이 네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아래쪽에 요 디구란 데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을 8개 했습니다. 어제 빠레오라 했는가. 일단 8개 구멍은 맞지만 한쪽 마리 팔째를 거꾸로 이래 놓은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빠레오쉐랍니다. 그래서 그 빠레오쉐 옆팔에는 어떤 침혈이 있는가 하면 소장의 침혈, 小肠盂 小肠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유, 소장 방광, 예. 그리고 중리수하고 바이환수, 이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레오쉐라는 거는 주요하게 무슨 작용하는가? 우리 그 해부와 각도로 본다 할 때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어제 요추간판 탈출이 생겼는데, 허리는 별로 아예 아픈데, 어째서 빠레오쉐에 깼거나 거기에 막혀가지고서리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저로 참지 못하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기실은 모든 신경은 대뇌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빠레오쉐에 거기에 구멍이지 않습니까? 그 구멍을 뚫고 나 내려갑니다. 거저 내려가면 또 좋겠는데 딱 구멍 뚫고 내려갑니다. 이게 영 우리 그 여기에서 병이 생길 확률이 높은 예, 이런 해부와 각도죠. 예?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 선생님.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풍수빵과 혈배강 같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뭐 이거 먹고 있는 한답니다. 이전에는 가슴을 닫다 막 가슴 쳐도 아이디어고 그리고 숨을 차고, 예, 헛떡거리고, 예, 그리고 호흡이 바쁘면, 그리고 산소 공급이 이렇게 자꾸만 합해만 하고, 예.
0: 네.
2: 예, 그리고 눈도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고, 예,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황당하면, 분명 뜨거워 왔을까, 내가.
0: 네.
2: 그래서, 예, 이거, 저거, 다 다니면서 자연단 치료를 다 받았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럴까요? 하고 못 볼까? 병선이 또 병은 더 심해 갑니다.
0: 네.
2: 예, 그.

0: 선생님은 강의를 듣고 예, 풍수빵과 흡연을 같이 예, 선생님 친구들 결합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결합해 했는데 벌써 예, 3일 만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1: 숨을
0: 막 예, 숨을 막 바쁘게 이래더니 그리고 숨도 알차고 예, 눈도 희미하게 이렇게 조금 비벼도 알차게 뜨고 예, 눈도 막아가지고 이 눈알도 흐릿하지 않습니다. 무슨 안개 끼고 흐릿한 게 지금 흐릿하지 않고 예.
1: 네.
0: 이렇게 하니까 예. 지금 매일 병이 효과가 너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1: 맞습니다.
0: 예. 날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예.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숨 벌써 쉬니까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1: 숨 차지 않고
0: 재발하지 예. 않습니다.
1: 네. 예.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집 아빠는 또 중풍이 걸린 지 몇 년째 했습니다.
1: 네.
0: 6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게, 아니, 전화기 뭐, 잠 못 자니까.
1: 네.
0: 그리고 낮에는 걷지 못한다 말이에요. 쫑발점이 이렇게 조금 몇 발자국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몇 년 7월을, 예, 다녔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7월은 안 됐습니다. 아이디어다.
1: 네.
0: 그리고 소변이 너무 잦아서 예, 이제 소변줄을 끼고 있고 예, 전화기면 자꾸 어째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헛소리를 막 제다 친단 말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예, 선생님이 친구와 이 풍수빵을 먹은 후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예. 근원은 어디에 생기는가 뭐 지금 보게 되면 다 혈액순환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리 아. 혈액순환 잘 되게 하거나 특히 우리 그 아스피린이라 몇 세기 쓰거나 개선 병원에가 댄디라 맞거나 그래서 혈관 확장해가지고 그 당시 혈액순환 잘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생기는가 몸속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싱쇼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한기 끼게 되면 사람이 춥게 되면 몸을 움츠리고 막 이렇게 추워하는 것처럼 인체내 모든 오장육부 그 다음에 혈관도 다 포함해서 한기 끼게 되면 혈관이 몽땅 쫄아듭니다.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혈압도 자꾸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뇨실금 깨거나 소변이가 잘 안 나가거나 이래가지고 저 병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소변줄을 또 끼죠. 소변줄을 깨서 쓸데없습니다. 이 소변을 내절로 공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소장 거기에 한기 깨가지고서 방광이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면 방광이라면 소변 한근 찰 때까지는 한근이란 게 500g이죠. 한근 찰 때까지 소변 말하면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광이 쫙 쫄아져 있거나 추워 있거나 쫄아들죠. 쫄아져 있거나 소변 조금만 거기에 들어가도 막 소변 말았죠. 거기다 젤레센 이짝이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빨래오시의 그 짝이 그 좌골신경 그 신경이가 눌리게 되면 그다음엔 이 소변이가 그 젤레센 페이다 오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자꾸 소변줄을 끼는 게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자면 이 풍습방 써야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선생님 밴디도 많이 하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서 지금은 선생님이 친구도 하고 풍수빵도 먹고 예, 지금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이 정말 예, 정도로 정말 좋아졌습니다.
1: 네, 네,
0: 매일마다 네. 좋아진 게 없네. 그러니까 예, 지금 좋아지니까 지금은 소변줄도 뺐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예, 그러니까 스토리도 아예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예, 벌써 식사 잘 안 남았는데 밥을 예, 잘 쌌었고 예, 벌써 그러니까 예, 몸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자고 허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에 힘이 온답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에 감사합니까? 게 우리 두 양주가 선생님께 두 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1: 네.
0: 게 또 한번 선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저는 예, 풍수빵 한 반년가량 썼습니다.
1: 네, 예.
3: 예. 그 전에는 예, 관절마다 다 붓기고 변형되었습니다.
1: 네.
3: 예, 팔다리는 항상 마모기 와가지고 병상 쪽으로 주물러야 했고요.
1: 네.
3: 견점이 심해서 팔을 들기 바빠가지고 옷 입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전신에는 개미 기대기는 같고, 예. 뒷잔등은 조여들고,

0: 마치 참 물건인 것 같고, 예. 네. 가슴은 꺾어 막히는 것 같고, 계속 두근거리고 입이 쓰고, 예.
1: 네.
0: 마르고 변비가 심했습니다.
1: 아, 변비 심했죠. 예.
0: 별난약 다 먹고, 예. 병원도 많이 다녀봐도, 예.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풍습방을 듣고, 예. 그건 귀가 솔깃해가지고, 예. 그 약하고 선생님 추천해주는 혈배강 사서 같이 먹어봤는데,
1: 네, 네.
0: 엄청 효과,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경제적으로 6달째 먹고 있는데, 지금은 관절이 붙은 게 다 내리고,
1: 네.
0: 마목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1: 네.
0: 변비도 해결되었습니다.
1: 네.
0: 견주의문이 풍습방 쓰면서 선생님이 놔주는 침을 맞은 게 다음날부터 발을 둘 수 있게 됩니다.
1: 네. 네.
0: 지금의 빗자등에 찬물을 끼얹는 같은 느낌도 사라지고 가슴도 편안해지면서 심율도 이제 68차 직기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던 게 밀병도 많이 나서서 예.
1: 네.
0: 밥을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거기다 눈도 밝아져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1: 눈 밝아집니다. 네. 우리 풍습방 네. 안에 간을 도와주는 약재 16가지 들어가 있어서 간 한 통로를 열어주게 되면 눈이 좋아집니다.
0: 네. 네. 그래 지금은 정말 살 것 같아서
1: 네.
0: 풍습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이번에도 새로운 우대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풍습방을 좀 더 사 먹어볼까 합니다.
1: 요새 예. 지금 풍습방 잘 나가고 있습니다.
0: 예.
1: 예. 이것도 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고,
0: 예.
1: 그 다음에 침구, 뼈법이 침도 예. 12번 놔드릴 수 있고,
0: 예.
1: 예. 그리고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뇌측 또 5번, 예. 예. 5달치를 거저 드립니다.
0: 예. 예. 그래요. 예. 그래, 뭐, 앞으로도 많이 당기겠으니까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나 선생님께서 알선에 좀 여러 가지 약을 수술이 우리 가정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무슨 주약에 풍습방이고 혈배강이 권신고를 다 쓰고 있는데 치료 과정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번에 이 웰큰 우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우리 각각 24번씩 친구를 맡고 있으니 정말 이전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가 치료 효과가 빠릅니다.
1: 웰큰 활동에 참가했죠.
3: 제약제약
1: 활동이
3: 예,
1: 예, 그러니까 우리 풍습방 젤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혈배강 젤큰 활동 또 이제 우리 그 건진고 젤큰 활동 이렇게 참가해야 또 부부와 같이 한 사람이 친구 24번씩 놔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친구도 맞으면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정말 이제서 제대로 선생님 만나고 친구까지 맞으니까
1: 네.
3: 우리 남편은 둘 다 같이 쓰는데 친구도 같이 맞고 있는데 내보다 여러 가지 병증이 더 심해서 영도 고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곳을 다 약은 약은 다 써보고 그 다음에 기타 그런 조조 보조 치료 과정도 많이 거쳐주고 친구도 맞았습니다.
1: 네.
3: 그렇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특히 선생님 심지어 어떤 때는 더 점점 심해서 그것도 포기하고 약도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1: 네.
3: 그 선생님이 이제 알선한 이 세 가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 혈배강, 건신고, 풍습방은 정말 우리 런닌들에게 딱 맞는 약입니다.
1: 네.
3: 그리고 거기다 특히 자꾸 얘기를 해도 그 말인데 정말 친구는 전 선생님 다른 사람 없습니다. 연변에도 그렇고 그래 친구를 맞을까나 더구나 효과가 좋아서 우리 남편이 이전에 병이 하나도 안 났던 게 이번에 병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 빨리 났을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1: 네.
3: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예, 이 세 가지 약수면서 또 친구 거지 맞으면 이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이 되던 게 선생님 친구와 약이 딱 맞는다 말입니다.
1: 무슨 증상일까?
3: 증상이 많죠.
1: 네.
3: 그 심장도 나쁘고 그다음에 밤잠도 아이 자고
1: 잘 오지
3: 않고 소변도 작고 그다음 비위도 나쁘고 관절도 특히 영 나빴는데 이 풍수방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가장 깊은 것이 한기, 습기, 독소를 없애고 딱 오성육부가 이렇게 활동하는 그 시간에 써져서 정말 좋습니다. 난 어제는 집행일 버리고 산에 가서 나물 갈려도 갑니다.
1: 그럼 대단히 좋아졌지.
3: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변도 잘 통하고 밤잠도 잘 자고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너무 말 시간이 겁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고 박 선생님을 만난 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좋은 운이고 련연의 길에서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누구 선생님 친구를 계속 맞으며 정말 활기를 펴며 건강하게 잘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저는 혈배강과 풍수빵 같이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평상시에는 항상 이래저래 항상 정신이 흐름흐름통하고 피곤하며 혈압이 낮아서 어림증이 나고 어디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뻥하고 그다음 다리에 항상 붓게 있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소변이 적고 변비도 심했습니다.
1: 네.
4: 그러던 것이 선생님이 이 요구에 따라 두 회로 정도 약을 먹었더니 혈압이 낮던 것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특히 풍습성 관절로서 인해서 다리가 변형되고 뚝뚝감에 겨우겨우 걸어다니는 이게 지금 맛이 없겠습니다.
1: 그렇죠.
4: 그 전에 뭐 오다리 돼서 정말 독이도 씻고 그랬는데 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내 친구들도 너무 부러워서 좀 선생님한테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1: 네.
4: 예, 이 친구는 내 볼 바에 코로나 이전부터 배부르 생기면서 다리 너무 아파서 치료를 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주사도 맞았다 해보고 무슨 어차피 침도 맞았다 해보고 하는데 지금도 낫지 않고 집이 3층인데도 오르내리는 게 불편해서 몰라도 발을 못 당긴다 말입니다.
1: 네.
4: 이 선생님께서 이런 상황 좀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1: 특히 우리 코로나라면 보게 되면 기실은 호흡기 계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폐하고 대장, 그다음 폐하고 피부 이게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방면에 과민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폐하고 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얼비호크를 따로 보는데 현대 중에는 이게 한계 계통입니다. 코로 우리 숨 쉬어서 그 산소라면 폐로 들어가는 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 따로 보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풍습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이런 폐 그쪽에는 한기라며 그 다음에 습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리에 지렁이란 약재 띠롱 이 약재가 폐 경락을 들어가서 이런 폐의 열을 없애줌으로써 열이 우울로 올라 못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되면 코에 자꾸 말라들거나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자꾸 쉬거나 이런 현상들이 해결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맥이 없고 이게 다 폐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라이프스라는 약재가 그 기관지 거기에 가래 낀 거 몽땅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마첸즈, 이 마천자라는 약재는 항균 소염 작용이 좋습니다.
4: 예.
1: 이런 데 무슨 염증이라면 생겼거나, 이걸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 풍热, 풍湿,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약재들을 다 배합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후유증, 이걸로 고생하는 분들, 관절이랑 붓기거나, 피로하거나, 머리 아파나거나, 콧물이 자꾸 나거나, 이런 증상들이 다 해결됩니다.
4: 여러 가지를 오는구나.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환자 선생님한테 데리고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와서 예.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 그다음에 예. 약도 설명서도 제대로 보고 예. 그리고 딱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정도에 따라서 또 뭐 예. 수혈될 때면 침구도 결합하고 예. 예, 이래야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내 내일나 모레 시간 이용해서 네. 좀 선생님 내 데리고 가봐야 되겠습니다.
0: 일단이 우리 환자 너무 많기 때문에 예. 2880018번 전화 주셔서 예. 예약해야 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예예. 예.
1: 예. 감사합니다. 예.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오늘도 부스빵 쓰고 있습니다. 나는 붕수불 온몸이 좀 올까서 한쪽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강의 듣고 여러 곳에서 약 써봤지만 효과를 못 봤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붕수빵 썼는데 효과 아주 좋습니다. 또 거기다가 예, 그런 해배관 같이 있으니까 네. 효과도 좋습니다.
0: 더 좋죠. 예.
3: 예, 계속 그래서 온몸이 붓겨가지고 저기 숨이 차고 이랬댔는데 그 숨이 찬 것도 해결됐지 관절이 온 관절이 허리고 견주염이고 경추고 무릎 관절이 다 아팠는데 저기 분수빵 먹으니까 그 증상들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어디를 나를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채소 싸 먹으려도 근데 어쩌니 채소 싸 먹으려도 다니고 좀 내 볼장 다 봅니다.
0: 예.
3: 예. 이분이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예예 2880018번 전화 치신
3: 수고하십시오.
0: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이 빨래오쉬가 내가 치료를 잘못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생활습관이 잘못됐거나 이래가지고 이 빨래오쉬가 막히게 됩니다. 어제 막히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싱쇼인 한기 꽉 끼게 되면 예, 그 다음에 그게 쫙 졸아듭니다. 그러면 그 구멍이 막히고 그 다음에 실식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습기란 게 끼게 되면 그게 찐득찐득한 이런 가래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또 눌리우고 이래가지고서 근육조직이 막 꾸꾸대나거나 마모교거나 특히 우리 엉덩이 자글로 마모교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두리 언제 오래 앉아있으면 일어나자 하게 되면 이 이거나 허리 둘레로 막 마한 이런 감이 떡떡한 이런 감이 생기죠. 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이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변 자주 보게 되거나 남성분들은 전립선 질병 몽땅 이 빨래오쇼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럼 빨래오가 위에서 손상받는가 외부의 이런 압력을 통해 가지고서 손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 뭐 주사 잘못 맞거나 침을 잘못 맞거나 예,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이라면 잘못 맞는다는 거는 무슨 긴가 하면 침자리를 딱 보면 알깁니다. 거기면 따닥따닥하게 찍어놨거나 이러면 이건 침표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망탕 찍어놨죠. 예. 이래서 외부에 이런 손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면 기혈이가 운행이 또 끊어지면서 엄중한 사람들은 그 다음엔 대변 이 위생실 갈 때나 막 개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분들이 빨리 우리 붕수빵 써줘서 거기에 한기란 빼내가지고서 거기에 열어줘야 되죠.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아보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모두 힘을 합쳐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큰 침대와 작은 침대, 서랍장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으며 집안을 차츰 정돈해 나갔다. 바로 옆 2호에 사는 아주머니는 이사 온 가족을 살펴보며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의아해하고 아주머니는 연탄 화로가 이곳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일러섰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짐 속에 연탄 화로와 등유병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때 3호에 사는 이웃이 나타나 자신의 집 연탄 화로를 사용하라고 따뜻하게 권유하고 2호 아주머니도 자신의 화로를 쓰라고 배려를 해주었다. 두 이웃은 연탄 화로의 장점과 만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연탄 카드 발급도 잊지 말라고 추가로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무씨 아주머니는 체형이 곱고 가는 허리에 늘 웃는 얼굴을 지녔으며 예절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으로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이때 작은 이모가 엄마에게 다가와 자신은 연탄 화로와 양식 바람 화로 사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예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만호 지역은 온통 사람들로 넘쳐나는 활기찬 곳이다. 복도, 부엌, 화장실, 집 앞, 창밖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어른과 아이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우층과 아래층의 소리가 섞여 마치 인간 교향 악단과 같은 소동이 이어졌다. 나무 슬리퍼 소리, 아이를 혼내는 소리, 라디오 소리, 전통악기 연주 소리, 노점 외침 소리, 요리하는 소리 등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며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의 생활은 매우 독특했다. 수도 요금은 집안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고 전기 요금은 등 개수에 따라 계산하며 라디오의 등급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목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방 안 탁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침대 밑에서 나무 욕조를 꺼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부엌에서 퍼나르고 방문을 꼭 닫은 뒤에야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해질녘이 되면 각 집에서는 작은 나무 의자를 대문 밖에 펼쳤다.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앉고 의자판을 식탁 삼아 저녁 식사를 했다. 여자들은 식사 후 설거지와 빨래를 마치고 밖에 나와 도일을 시키며 밤을 보내고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우층 10호에 사는 소진과 친구가 되라고 권했다.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이 켜지면 어린 아버는 집에서 빠져나와 밖을 걸어 다녔다. 근처에는 논뜩과 보드나무가 서 있고 낮에는 벌레와 나비가 날아다녔지만 밤이 되면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아버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족이 이렇게 가깝고 촘촘하게 모여 사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아버는 언제나 곁을 지켜준 작은 이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작은 이모는 이사 당일 아버와 엄마를 데리고 생활용품 가게에 가서 연탄화로 발력조, 부채, 납통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사주었다. 이사 후 첫 일요일에는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창밖 자연 풍경과 골목의 위생적인 환경을 보며 감개에 젖었다. 아버의 엄마는 이곳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큰아버지는 집이 부유했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어 자신은 방랑자처럼 살았다고 회상하며 스스로를 망나니에 비유했다. 작은 이모는 밖으로 나가 풍성한 조리 음식을 사왔다. 빨간 소세지, 탕수갈비, 새우 해초, 달걀국 등 다양한 요리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다섯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푸짐한 음식을 본 큰아버지는 갑자기 의자 아래로 미끄러져 넘어지며 식사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놀라며 큰아버지를 부축하고 식사가 끝난 후 큰아버지는 안정된 모습으로 옛 생각을 떠올렸다. 큰아버지는 예전 고급 식당에서 진귀한 음식을 모두 맛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사라질 뿐이라고 웃었다. 오늘처럼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감탄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어서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소모가 호생을 찾아가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파트를 떠나 주아를 만나러 남창 아파트로 향했다. 소모와 호생이 남창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편지를 뜯고 있었다. 주아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아버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사람은 모여 함께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아버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주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이 조양 신촌으로 이사했으며 집 분배표를 받고 트럭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아가 시간이 괜찮다면 아래층에 사는 배채를 자주 찾아가 주기를 부탁하며 배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걱정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쳤다. 세 사람은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며 따뜻한 감동이 감돌았다. 이렇게 아버의 이사 이야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평범한 일상, 이웃의 따뜻한 정,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멀리 떨어져도 잊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도는 저녁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박매에게 전달했다. 박매는 도도에게 술을 적게 마시고 가능한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 저녁 모임은 호생이 미리 통지해준 자리로 도도의 오랜 친구인 령자가 직접 초청한 행사였다. 예전 도도가 호생을 변호사로 소개하여 령자의 이혼 문제를 해결해준 인연으로 세 사람은 깊은 사이가 되었다. 령자는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한 뒤 최근 상해로 돌아와 시내 중심인 진현로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해에는 소형 식당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식당들은 대부분 벽에 텔레비전이 걸려있고 6개 혹은 8개의 작은 식탁이 배치되어 있었다. 각 식탁에 3명 혹은 4명이 앉을 수 있으며 손님이 많을 때는 큰 둥근 식탁을 꺼내 사용했다. 좁은 공간임에도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식당 안에는 모임에 맞춰 큰 둥근 식탁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아보, 소주에서 온 범 총재를 비롯해 범 총재의 운전사, 령자, 도도, 우씨, 그리고 새로 만난 갈 선생, 릉홍, 주방 아주머니, 리리, 화정로에서 옷가게를 하는 소금과 소광동까지 다양하다. 모두 자리에 앉은 뒤 허생이 소금을 바라보자 도도가 자연스럽게 소금을 소개했다. 소금은 허생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백평의 안부를 물으며 예전 호생이 화정로에 자주 찾아와 백평에게 옷을 사서 독일로 보냈던 기억을 얘기했다. 이때 령자가 자리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가 자신의 옛 이웃으로 예전 골목에서 미녀로 유명했고 유행에 민감하여 모든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설명했다. 갈 선생은 1974년 나팔바지가 유행했을 때 이 여사가 노동복 천으로 바지를 만들고 그들의 동철 못을 박아 완벽하게 유행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다음으로 령자는 갈 선생을 소개했다. 갈 선생은 집안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으며 60년대에는 생계를 잇고 80년대에는 외화를 벌었지만 지금은 큰 저택에서 생활하며 지낸다고 했다. 릉홍은 상해 출신의 미녀로 외국에서 령자와 만나 자매처럼 지낸 사이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화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리리는 령자의 소학교 동창이고 소금과 소광동은 부부가 아닌 옷가게의 동업자이자 친구라고 소개했다. 령자는 외국에서 새 패션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소금에게 보냈다. 소금이 시장에 배포하면 6일 만에 전국에서 판매됐다고 이야기하고 허생은 실제로 소금에게 옷을 산 경험이 있다며 웃었다. 령자는 릉홍에게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진지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릉홍은 아직 급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사촌 이모의 조언에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한 뒤 생각하겠다고 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릉홍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고 우씨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는 매우 시끌벅적하고 활기로 차넘쳤다. 오랜 친구와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식사 중 아보가 범총재를 바라보자

오 씨는 봄 총재가 말은 적지만 속으로 큰 일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봄 총재는 자신은 기만 열고 술을 마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정말 다채롭고 화려했으며 식당 밖 진열로는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금은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전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람은 나뭇잎에 불과하며 가을이 되면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소금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내거나 상의 친구들과 모이는 모습을 떠올리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다. 령자는 사람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하고 갈 선생은 소금이 표면은 밝지만 내면은 슬플 것이라고 짐작하며 살아가다 보면 무감각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령자는 갈 선생이 속이 깊어졌다고 농담을 던지고 식당을 여는데 갈 선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령자는 술잔을 들며 갈 선생이 앞으로 자주 찾아오기를 부탁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간,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조국의 동북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자원 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주에서는 전형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2: 2026년 연변주 초중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0: 겨냥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부 평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불이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무새 량수진 량수촌 자원봉사자 형원은 여기에 온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서툴던 데로부터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촌에 거주하면서 촌민들 속에 융합된 것입니다. 방문 조사, 기로, 잡단일 해결은 그와 동료들의 매일 과업입니다. 오늘날 그는 마을의 특산물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으며 촌의 쌀, 주변촌의 귀버섯, 잣 등을 생방송실로 가져와 현지 농특산물의 홍보관이 되었습니다. 연민주 서북의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향문입니다. 첫 생방송 때는 너무 긴장해서 카메라를 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능숙해져서 앉아 보조등을 켜면 느낌이 딱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령을 터득해서 언제 제품을 이야기하고 언제 풍토와 인정을 이야기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길게 뻗은 변경선에서 이런 변경촌마다 저마다의 청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형 동아라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풋풋함을 벗어버린 그들은 초민들과 함께 전통향촌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면주 서북의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려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마을의 일을 돕고 일부는 마을의 생방송을 맡아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발송하는 일을 했는데 주문건이 많았습니다. 쌀을 많은 가정에 판매하면서 여러 성에 우리 산골짜기 쌀을 알려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훈촌시 경신진 회룡봉촌에서는 지난해 8월 하남청년 정대령을 맞이했습니다.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로서 농번기에 부모들이 농산일에 분망이 보내거나 밖에 나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요의한 정대령은 낮에는 마을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연변주 서부교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정대령입니다. 저희는 주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걸음게 보내기보다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도록 돕고 그 가정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렵니다. 그들을 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서부교육에 참가한 보람이 있습니다. 서부교육 자원봉사자들은 기층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상 거래로 농가를 돕는 일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년에 생방송 루개로 300여 살이 진행하고 귀버섯, 꿀, 쌀 등 향촌 특색 농산물을 60여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또한 331 국도 연선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모색했으며 관광객 연 5만여 명을 접대하고 영업액 10여만 원 올려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부민의 힘을 보탰습니다. 목전 우리 주에는 1,300여 명의 서부교육 자원봉사자들이 5개 현시에 98개 변경촌에 심입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의 봉사기간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담당과 책임을 다해 흥변부민 촉진, 변강 안정 공고, 향촌 지능, 민족 단결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는 지속적으로 청년 역량을 응집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오사 정신을 전성 고양하고 개인의 리상 추구를 변강지능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실제 행동으로 청년의 열정과 나삼을 전달하고 시대 풍모를 전시하며 신시대 청년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줌으로써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힘써 엮어나가는데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1: 5월 18일 우리 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9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안도현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를 차지합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 주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0: 여러 풍경무들에서 입장권 감면 할인, 입장권 세트 특혜 등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놓아 실속있는 혜택으로 광범한 관광객들이 연면을 마음껏 관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명 활동에서 각 풍경구의 입장권 무료 혜택이 큰 주목점입니다. 5월 19일 당일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에서 개최됩니다.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 첫 입장권이 무료이며 도문시 동산구 풍경구, 중국 조선종 무형문화유산전시관, 길림 난가 대협구 국가삼림공원, 유령만 관광풍경구 삼림풍경구 및 현수교가 전부 무료로 개방됩니다.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은 19일까지 모든 관람관이 무료이며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입장권이 무료입니다. 로백산 원시생태풍경구는 무료 조치를 8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 핵심 풍경구들에서는 입장권 할인 면에서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5월 19일 당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을 시행하며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도문시 백년불악은 당일 입장권의 반값이며 방천풍경구는 당일 입장권 구매 시 20% 할인합니다.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홍석봉 원생태풍경구, 장백산 백화곡 조선조 고촌락풍경구, 삼림협곡표류, 수색 무송도표류, 대천하표류 등 풍경구는 연변전의 신분증을 소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동시에 각 풍경구들에서는 맞춤형 입장권 세트와 조합 혜택도 내놓아 관광 경제성을 더 높였습니다. 연길 공룡박물관은 온라인 전용 가족 입장권 세트를 내왔는데 성인 1명에 학생 1명은 42원이고 성인 2명에 학생 1명은 69원이며 성인 2명에 학생 2명은 84원입니다.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은 입장권 플러스 다차원 극장 플러스 비경 입장권 세트를 내놓았는데 성인 입장권 세트는 68원, 어린이 입장권 세트는 58원이며 비경 루빅 큐브 한번 체험가는 10권 90전입니다. 와스토크 활락섬은 당일 2인권 198원, 진자권 168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 1인 9종 입장권 세트는 온 오프라인 모두 178원입니다. 량전백세 운동효율 풍경구 지혜농장은 무료 입장이며 캠핑 장막료는 20% 할인입니다. 화룡 광동촌 조선종 민속촌은 온라인으로 민박을 예약하면 체험봉지 입살,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조선족 의상 체험 혜택을 증정합니다. 육정산 온천은 당일 특가 입장권이 45원이며 일본 연변침략주정관도 해설 입장권 전용 할인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이번 전액 혜미 할인은 우리 주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량질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로 관광객들에게 실속있는 관광 혜택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산뜻한 연변 문화관광 유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1: 산업이 흥하면 변강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면 변강이 안정됩니다. 우리 조 도문시 량수진에는 17년 동안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민영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실업으로 변강을 흥하게 하는 데 모를 받고 끈질긴 수호와 책임감으로 신시대 변강 안전공구와 민족 단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있는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는 2007년에 설립됐는데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건강음료 등 특색 제품을 생산하는 본토 기업입니다. 왕군영의 인솔하에 회사는 중약재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종합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어 왕군영은 지종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007년 회사를 세울 때부터 저는 기업이 변강 농촌에 뿌리내린 이상 경제적 리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를 창출하고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앞세워 약재 재배, 정밀 심층 가공부터 자체 연구개발 건강음료까지 단계적으로 전 산업사슬을 량수진에 구축했습니다. 왕군영은 촌기업연합건설 플러스 농민참여 플러스 산업승격 모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연결 인솔 장기적 효과 기세를 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변경촌 62가구 농민들의 중약재 재배를 이끌어 매년 대중연간 소득을 174만 원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80여 명의 촌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1인당 연평균 7천 원의 소득 증가를 이루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꾸준히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대상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입니다. 왕군영은 강렬한 정치적 책임감과 깊은 변강 정의를 갖고 기업 발전을 량수진 전체 사업 구도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60만 원 순환 자금과 처벌 가공도급 농민 연결 인솔 기제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 혁신적인 실천은 세계 변경촌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했고 촌 집체 경제 실력도 강화했으며 특색 자원을 보민 강진의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켰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왕군영은 퇴직해도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17명의 퇴직 인원을 재초빙했습니다. 재직급여에 퇴직 대우까지 더한 이중보장 제도로 관련 종업원들의 월 평균 수입이 5천 원 이상으로 안정됐습니다. 길림성 두만강 제약위안 회사 음료작업장 주임 장걸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가장 감동받는 점은 그가 진심으로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군영 총경리가 시행한 퇴직 후 재초빙 정책으로 퇴직한 동료 17명이 다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왕군영은 단일 사업만으로는 변강의 장기적인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동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강 생태자원 우세를 살려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특색 음식, 레조오락, 문화체험 등 기초시설을 갖춰 1차 산업 중약재 재배, 2차 산업 정밀 가공, 3차 산업 문화관광 체험을 일체화해 의약, 농업, 문화관광 3대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저희가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지은 것은 문화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문화를 알게 하고 주민들도 산업융합 속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흥변부민의 좋은 정책을 잘 살려 산업을 더욱 탄탄히 키워 변강의 번영 안정과 민족 단결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2: 공헌我们自己的力量.
1: 산업진흥에서 향촌 공동부요, 변강 안전공구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왕군영은 착실한 행동으로 확고히 전진하고 책임감으로 민심을 모으며 꾸준한 수호와 헌신으로 신시대 변강에 뿌리내린 본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앙양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연길시 시험장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 마련됐으며 1회 동안 진행됩니다. 5월 15일은 연길시 시험 이튿날로 수험생들은 정신이 포만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줬습니다. 연결시 제7중학교 수험생 로홍준입니다. 1000m 달리기, 실심구, 배구 등 종목에 참가합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장건균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체육 수업과 업간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부모로서 우선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보장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체육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누며 학생들의 운동 특기와 취미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내 모든 시험장에서는 시험 업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험 관계자들이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시험 전 준비 운동 지도, 시험 중 질서 유지, 시험 후 성적 확인 등 업무를 꼼꼼히 진행하며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제7중학교 2026년 졸업반 담임교원 고흠입니다.
3: 동시에
1: 학생들이 모두

0: 포만된 정신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며 평소 훈련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학부모들도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훈련을 독려했었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체육시험을 잘 치르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고중 입시를 보낸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체육에서 배운 분투 정신을 앞으로의 문화 과목 학습에도 이어가 노력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변주 8개 현시에서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2026년 전주 중학교 고중 입시 업무에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초중 3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 새 로정을 열고 청춘의 본토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 공연이 16일 상해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생활, 청춘연길 등 도시문화관광 선전 영상이 상영됐고 3일군 뒤 주제별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본 활동은 연길과 전국 청년 학생들 사이의 소통 다리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길을 알고 리하며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전역 량질 문화관광 자원을 잇기 위해 5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광 전용버스 노선을 운영합니다. 해당 노선은 육정산을 기점으로 중성촌, 바래호를 거쳐 다시 육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요금은 2원입니다.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7도 정도 높겠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이겠고 22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24일에 기온이 뚜렷이 상승하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2mm 내지 5mm로 평년 동기보다 13mm가량 적겠습니다. 19일 낮에 도나, 안도, 왕청에 소나기가 있겠으며 20일 밤부터 23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모 검사 및 보식을 제때 진행하며 가뭄 대처 작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삼림 초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천희 박사 그리고 건파 치료에서 쓰는 젤이라는 새신이로 더불어서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지금까지 많은 눈병치료약품이 나왔는데요. 명서방 자체는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이 특수하게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바로 특수성이라 하기도 하며 본 제품을 퍼센트를 많이 주는가 하면 거기에 1,500원이라는 그 현금권 이것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0원을 뽑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는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천희 박사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주고 1,500원 현금권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9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새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698원인데 3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왕의 것은 바로 25일간 복용했는데 이번에는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각에 12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평균 가격이 한 28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콤파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콤파츠는 단순 콤파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번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눈병치료약품은 15각에 15각을 드리는데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598원인데요. 이번에 또 15각에 1,500원 현금권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가게 가격은 3분의 1 가격으로 뚝 떨어져서 24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기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9번에 전화하면 문전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그 우리 시삼촌에 녹음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나왔더만다 이전 두 번째 걸렸습니다. 첫 번에는 이렇게 후유증이 없어 치료받고 나고 후유증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또 잘 안 되고 헤꼬부라지네 말이 안 되고 반신 잘 못 쓴다 말입니다. 저기 가다리가 맥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리 질질 구수고 밥맛이도 없고 맥이 하나도 없어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치료는 받고 그랬는데 지네 심리도 없고 맥도 없고 그래서 다른 약 써야 되겠다고 이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 방송 듣고 천희 박사 도울 것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예, 그래 추천해서 지금 몇 달째 썼는데 그 말하는 건 이제는 괜찮아서 해꼬부라진 건 좀 나사지고 말은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1: 연세가 얼마 어느 계단에 계세요? 70, 80 어느 계단이요?
2: 예, 80오라지 합니다.
1: 예, 70대 후반.
2: 저 70 후반입니다.
1: 예, 그렇죠.
2: 그런 게 그 발다리가 맥이었고 저리고 이렇게 저기 구수된 게 그렇지. 그런 게 저기 뭔가 이 약을 쓴 다음에는 내 추천했단 말인가 천이 박사 별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2: 예, 그런 게 말도 잘 되고 말은 이제 괜찮게 되고 발다리에 저리던 게 저리지 않고 맥이 온답니다.
1: 그렇죠.
2: 예, 그리고 밥맛이 돌고 기운이 나서 밥 수립도 지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활동이 좋으니까 배달 받아왔습니다. 제 배달해 준다. 바람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서가 우리 삼촌이 시삼촌이 좋아진 거 보고서리는 여자들 보통 나이들 뭐냐 실금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심하단 말입니다. 소변을 자꾸 참지 못하고 바깥에 외출할 때는 기저귀 차고 댕겼습니다. 그래서 기술해서 불편해서 그랬는데 형님이 이런 건 어떻는가 전 선생님과 물어봐 달라더라 말입니다.
1: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소매 요실금이 생기고 건파치 허한 그 동서라 했던가요?
2: 예.
1: 그분은 새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지금 예 중요한 문제는 이 콤파체 문제가 모든 기능 장애를 부른다는 콤파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심장 공능 저하를 비롯해서 모든 정상 대사가 문란이 오기 시작한다는 콤파체에서 로페물을 분리해내지 못하고 그 요실금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수축이완 하는데 방광이 수축이완 하는데 그게 정상 한도에서 좀 벗어나서 그게 정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콤파체 단단하게 되면 이런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최신으로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제품 선택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라 하는데 심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콤파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심장 혈이 콤파체에서 충분하게 1분에 두 군데에 콤파체 들어갑니다. 피가. 그러니까 이 콤파체에서 심장혈을 제대로 대관해내지 못하고 콤파공능의 저하가 문란이 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장기가 문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사분은 최신의료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이 제품 자체를 시작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또 32가지 아주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고 전노권이 들어갔고 로켈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기혈 보충과 더불어서 콤파체 양을 돋아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콤파체 공능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사한테는 최신의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 왜 그 중풍이 오신 그 남성분은 천희 박사는 1년, 2년, 5년 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한 번, 전번에 비해서 두 번째 그 뇌혈전 어쨌든
2: 심해졌습니다.
1: 그 예, 뇌졸중이 이게 점점 더 중하고 세 번째 더 중하고 그런 다음부터는 더 위험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천희 박사를 시작했다면 이건 OTC 국약에 속하고 그리고 이게 그 중코웬의 처방에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최신의료 하고 천희 박사가 노벨상까지 천희 박사는 두 번까지 받았으니까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맞으니 변동하지 말고 이 제품 자체는 몇 년 견제하라 하세요.
2: 예예 예, 쓰겠답니다. 예예그 그러니까 오늘 배달 받다 그럽니다. 우리 동서
1: 그렇게 하셔. 예예예
2: 예, 예, 예. 예. 배달 번호 다시 알려드리겠습니까?
0: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2: 예, 501-7766번이.
0: 네.
2: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입니다.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천박사 약은 한 반년 썼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3: 원래 나는 예, 이게 다발성 뇌경색 옛날에부터 예, 이게 진단받은 게 안에 다발성 뇌경색이 있고 혈압이 많이 높습니다,
1: 선생님. 예.
3: 예. 그리고 심장이라는 게 근데 안 좋아가지고 등등 따에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가고 답답한 게 있으니까 예. 그리고 조금 걷게 되면 숨이 허리 차고 그리고 머리라는 게 자꾸 어지럽네. 어떤 날 가끔 가다 어지럽다면 한 이틀 일어 못 납니다.
1: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예, 딱 넣어서 이렇게 일어나기 싶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빙빙 돌고 하니까 일어나. 그 혈압이라는 게 또 올라간 다음 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혈압도 잘 안 되고, 이래되네. 이 천박사 갔다가 무슨 반년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세가 완전히 개선됐습니다.
1: 예.
3: 예, 요즘에 혈압도 완전 온정되고, 그리고 머리 안에 항상 구멍으로 가다 어지러운 이런 증세도 완전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야지, 예, 이 숨이 차고, 가끔 나가다 조금 그런 숨이 차고, 허리하는 이런 증서도 이렇고, 그리고 예, 몸이, 손바닥이 많이 항상 차갑고, 그리고 예, 발가락이나 어떤 데 드물든 뭐 발가락, 방울을 삭삭 찌르는 것처럼 이런 감각이 있어요.
1: 그게 중요한 증서, 신경말초염입니다. 단순하게 신경말초에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외에 거기에 염증 신경말초염을 쏙쏙 찔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예.
3: 예. 예, 글쎄 말해. 그래 이런 증서도 있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런 증서도 완전히 다 없어져. 확실히 이 천박사 약을 써보니까 예, 여름에는 고루고루 다 지금 좋아집니다. 지금.
1: 그렇죠. 천명희 의학박사가 연구에 매달려서 선거가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이 보통 효과를 갖고는 두 번 받을 수 없죠. 예.
3: 예, 확실히 약은 특수하게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이제 써본 중안에서는 기본 뭐 이런 약을 이때까지 못 써봤습니다.
1: 그 말씀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 이 약을, 예, 좋은 약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좀 오래 꾸도 있으려고 오늘 이렇게 또 뭐,

0: 진짜 활동한 게 좋구만. 예, 때 네. 활동 있을까나.
1: 어제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오늘 좀 더 배달 받기시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셔. 5017766번에 전화 안 하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0: 제 심장이 계속 아파서 심장약을 쓰고 머리 아프고 내겠고 자꾸 이래 중이들에게 와서 이래 진맥하고 이러면 심률이 약한데 그게 약이 없다더라 말입니다.
1: 아, 예,
0: 그렇게
1: 예.
0: 얘기합니다.
1: 예. 나이 드니까 그리... 많은 분들이 그 일화상에서도 거의 뭐 선을 넣는 그런 정도에 되게 되어 있죠. 이런 제품 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 네, 이 방송 들어본 게 어쨌든 이 천희 박사가 이 심장 조절을 잘 해주고 신경이 세포를 재생하고 신경 그거 이어주고 이러니까 네, 어쨌든 이거 내 좀 다른 사람보다 또 특히 또 이렇게 신경이 좀 예민한 줄입니다.
1: 아, 예, 예.
0: 예. 그래가지고 서리니 이 약을 선택해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진짜 이게 가슴이 계속 후들거리고 예. 이게 보니까 뭐 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계속 이 가슴이 이래 두디 삼이 두디감이 딱 소화해야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예. 무슨 의사들을 배우고 무슨 이래 위 나쁘다 해서 위약도 먹어보고 자원 어쨌든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래다가 서리 천희 박사를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먹으니까 이 심율이 많이 올라간다.
1: 아, 그 말씀 맞습니다. 요즘은 예. 어느 분이 말씀한 거 들으셨겠지만 해도 심장 치부치료 여치 않는다면 이제 곧만 42, 심율이 42, 43 이 정도 되는데 치부치료 해야 된다는데 이 제품 쓰시고 65차 이상으로 올라가 다시 병원에 가니까 치부치료 할 필요 없다고 이런 결론 얻었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0: 이 심율이 많이 올라가고 이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이 심장이 계속 이렇게 후두후두거림에 잠이라 못 잤는데 잠도 잘 자고 자고 한 밥도 맛있지 하여간 이 뭐니까 천희 박사가 진짜 이 특이하게 이 진짜 이 몸이 용 좋습니다. 내가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약이 좀 있긴 있는데 또 방송 들어보니까 활동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배달받아 이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길게 복용하면 길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실험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 할 때는 충분한 림상 그런 실천이 그걸 완전히 그 보증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거죠. 이 제품 자체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아, 예, 건강 장수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발사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3: 머리가 흐릿하고 나는 맥없고 예, 입이 쓰겁고 그리고 손발이 말아야 듣고 예,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는 단잠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터에 예, 이 전발사를 그랬었는데 노벨상 두 배 받아 그런지 인차 효과에 빠르게 다 얻었네 넉 달 썼는가 그런지 지금 경력도 상실됐던 게 경력도 지금 돌아오고 예, 빙세 가서 무슨 꺼내려 가면 오늘 빙빙 돌다가 끝내 못 가죠. 밤면 밥 먹을 때도 많아요.
1: 예.
3: 예. 그러던 게 지금 경력이 돌아왔지.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지. 그랬거나 입이 시겁던 게 입이 또 안 시겁고 예, 소화가 잘 되고 해놓거나 밥을 잘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 정신없다. 거기다가 시신이로까지 예, 같이 써놓을까 밤낮 그저 서면 그저 본다 아무것도 달아다니고 실수할 때도 용만했는데 이 한 대 같이 쓰니까 예,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이 효과도 빠릅니다. 그리고 많이 봐서 두 번 보고 예, 계속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 활동도 좋은 것 같은데 예, 돈 경제상에서도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다 배달 받았구나.
1: 예, 이번에 현금권을 다른 때는 천 원이면 많았는데 이번에 1,500원을 감해 주게 그렇죠. 돼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나 천희 박사를 거의 1년 먹었습니다.
1: 아, 예.
4: 그래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 기억력이 없던 게 기억력이 좋아지지. 소변 차수도 영 잦았는데 소변 차수도 드물어지고 심장이 계속 후두두하고 황망하고 그랬던데 그 증상도 좋아지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났던 것도 안 났습니다.
1: 예.
4: 예, 그래서.

0: 이번 활동이 아주 좋으니까 더 싸먹으려고 합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는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십시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전희 박사를 그런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1: 예.
3: 네, 어째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아, 자꾸만 이 머리 아파서 그런 이 어지럼증이 세게 나더라 말입니다. 걔 놓고 위에 내가 배운 게 놓고 왔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뭐에 머리 세게 아프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자꾸 답답하고, 예, 심장이 막 알고 다 말입니다. 조금 어째든 놀라고, 그래서 이런다.
1: 그렇죠. 증상이 네.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
3: 네. 그래서 이 맹감에 그 노크 위원에서도 그 뭐니까 종족 주사를 많이 맞았습니다.
1: 어, 그렇겠지.
3: 네. 예. 그러다 이 선생님 방송을 듣고 이거 전이 박사를 확실히 이심리 혈관에 좋다 해서 이거 썼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네. 효과성이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3: 예, 어지럼증이 나는 게 어지럼증이 아예 나고 머리가 계속 예, 그렇게 아예 아프단 말입니다.
1: 예, 그러면. 예,
3: 그래서 밤잠 용살 자고 예. 그랬다.
1: 예.
3: 그 다음에 가슴이 막 후들후들 놀라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1: 그렇죠.
3: 예, 그래서 나는 이 천희 박사가 확실히 이 심리 혈관에는 이 용도.
1: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3: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이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고 그래서 난 이 천희 박사를 계속 수리합니다.
1: 길게 복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주사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예,
3: 예, 이번에 이 우대 활동 좋을 때 이 활동이 참석해서 그래요.
1: 아, 그렇게 하셔. 배달자라고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료,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의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3세의 미국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누이에서 꼼짝달싹 못하던 그 일군 제품이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론 모두 중코맨의 원사의 처바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 이학계통의 자연과학에서 제일 최고봉에 속하는 이런 그 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사의 처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 하니까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무엇 때문에 그 효과성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겁니다. 300집이 산자병원이 10년이 임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천희 박사입니다. 그 300집이 산자병원 가운데서는 우리나라 제일 알아주는 북경협파병원, 해방군 산림여의원, 북경 등수문위원회 해방군 대열연민위원이라든지 우징병원이라든지 어쨌든 아무튼 북경대학 그 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실력파 병원의 300집이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이런 제품 자체인데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한 대지를 풀어서 드시게 되면 처음에는

0: 주사용으로 나왔습니다. 후에는 구복양으로 나왔는데 주사용까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흡수가 뭐 100%로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란 뜻에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절을 풀어 드시게 되면 아주 이렇게 풀게 되면 완전히 맑은 물처럼 그렇게 됩니다. 만보로 걸은 이런 효과를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Q10이 몇십 배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자동차에서 그 방향판, 심장은 발동기로 되어 있는데 발동기 역할, 방향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에 속합니다. 이래서 이 천이 박사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모든 노화 과정에서 혹은 오랜 질병 가운데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드시게 되며 자기가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젊었을 때 그 공능으로 돌아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이런 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신이라는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관리하는 젤이란 뜻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록혈증 효과를 빨리 봅니다. 사슴이 피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계 등이 약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간과 콤파치 허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그 남성들 가운데서는 유종이 생기고 그리고 여실금이 여성들 가운데서는 여실금이 생기고 남성들의 양리가 생기고 이런 분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끌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한테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하게 효과가 빠른 좋은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록권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죠. 이런 처방은 다른 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처방 자체가 전록권하고 록혈정에 들어가고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숨이 많이 차거나 면역계통이 많이 약화를 가져오는 분들한테는 세신이로가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는 우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은산읍 신비한 돌기둥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산읍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날 개나리 보충을 가진 중년녀가 산꼬비를 애도는 푸르른 압록강 물길을 거슬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한 곳에 자리 찾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내외는 집을 떠난 뒤 길에서 풍산고초를 겪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면상이 말이 아니군요. 몹시 몸이 고달프잖아요. 마누라가 남편이 낯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인젠 더 걸어가라 해도 못 걷겠어. 이렇게 대답하고 난 사나이는 넓은 돌바위 위에 덜컥들어 누웠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짚어보고는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열이 이렇게 몹시 나는 걸 보니 곧불에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여기에 잠시나마 있으면서 곧불을 떼고

0: 몸이 완쾌된 다음 길을 떠나서요. 그 말이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마누라 말에 남편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1: 네, 인가가 드문 산속에서 의원을 청해다 병 보일 수는 없는 거죠?
0: 예, 그러는 남편이 병을 떼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던 마누라는 지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산골짜기를 붙으며 약초를 캐다 정성스럽게 해서 달해서 남편에게 대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웠던 남편이 인차 일어났는데 병은 하루하루 호전되어 갔습니다. 이들 내외는 아주 기뻤습니다. 하느님이 돌봐준 덕분에 장군님이 병이 나았네요. 마누라가 기뻐했습니다. 이들 내외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는데 사나이는 어려서부터 사랑방에서 글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과거 급제까지 하여 진사가 되었습니다. 허나 업보 끼워지는 란세에 대해서 권태를 느낀 그는 세상을 피하여 인간들 속에 묻혀서 궁색한 살림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은사로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지만 오직 한 가지 일만은 이들 내외간이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아기자기 정이 깊은 이들 내외였지만 여지껏 박보한 탓인지 아이를 낳으면 죽고 또 낳으면 죽었으니 이들은 여직 아이를 하나도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험악하다. 네, 신세야. 조상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게 하느님이 후대에게 이러한 엄한 벌을 내리는가. 은사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곤 하였습니다.
1: 네, 신변에 자식이 없어 탄식을 하는군요.
0: 네, 이런 남편을 보는 은사의 마누라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파놨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자니 절당에 있는 스님께서 이런 일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하오니 함께 절당에 찾아감이 어떠한지요. 그 말에 글쎄 스님한테 그런 방도라도 있겠는지 찾아가 보지요. 은사네는 쌀을 얼마쯤 가지고 절당에 있는 로승한테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고 난 로승은 점을 쳐보았습니다. 임자는 자식복이 없어서가 아니네. 자식복은 있네 그려 라고 로승이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식복을 누릴 수가 있나이까? 은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다면 방책을 대야 할 거네. 그 말에 그럼 어떤 방책을 대야 하나이까? 알려주세요. 은사의 마누라가 청탁을 했습니다. 로승은 두 눈을 감고 중얼중얼 눈물을 요구한 뒤 방책을 알려줬습니다. 임자는 깊은 산속에 있는 대찰이나 절에 찾아가서 3년 동안 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수도하는 한편 많은 덕을 쌓도록 하게. 그러면 만사가 풀리네. 로승이 말해 그럼 어느 절에 찾아가면 될까요? 은사가 물었습니다. 깊숙한 장백산 속에 절이 있네. 거기에 가면 수도하면 좋을 걸세. 스님 고맙습니다. 점을 치고 방책을 알려준 것으로 로승에게 쌀을 준 은사녀는 절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꼭 길러봐야겠다는 데서 은사는 장백산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은사 생각에는 혼자 몸으로 장백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의 마누라가 함께 가겠다고 우통을 치는 바람에 이들 내외는 함께 길을 또 떠나갔습니다.
1: 네, 그들 내외가 소원 성취를 할까요?
0: 네, 압록강 물길을 거슬러 장백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와 악착한 성냥이 같은 짐승들이 나타나 길을 막는가 하면 몸서리치는 독사와 구렁이를 수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은 꼭 가야만 한다. 은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누라와 함께 부지런히 길을 닥치다 보니 그만 지친 나머지 길에서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르는 아침 일찍 잠을 깬 은사의 마누라는 남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병이 나아 몸이 완쾌된 남편은 아직도 달콤한 잠을 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사 몰래 지친 몸을 겨우 움직이며 마지막 약초 캐러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은사가 잠을 깨고 보니 마누라가 온데간데 없었나. 또 약초 캐러 간 것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난 은사는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두 눈이 까맣게 기다렸지만 진작 돌아와야 할 마누라는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은사는 마누라가 다녀간 산골짜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한낮을 헤매서야 마누라를 찾았습니다. 근데 은사는 너무나도 뜻밖이라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마누라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 것일까요?
0: 예, 약초를 캔 마누라는 돌아오는 길에 큰 구렁이를 만나 박토하다가 구렁이한테 칭칭 감긴 채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너 이 과약한 놈아, 어디 내 손 주고 봐라. 부군이 상투미까지 침이 민 그 은사는 몽둥이를 찾아주고 구렁이 대가를 호되게 내리갈겼습니다.

0: 박스의 강탈을 맞은 구랭이는 감았던 마누라를 놓고 은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죽기 내기로 구랭이와 싸웠습니다. 끝내 구랭이를 때려 죽인 은사는 마누라를 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좀 한 번만 눈을 뜨고 봐줘. 단 한 번만 눈을 뜨고. 은사의 통곡 소리는 깊은 산봉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 불쌍구나. 나의 마누라요. 애당초 내가 혼자 떠날 때 오지 말라고 말리는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무참하게 저 세상을 먼저 갈 리가 없겠는데,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이제 나는 어쩌는가. 장천이요, 그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았을 텐데 어째서 무정하게도 저희 마누라를 도와주질 못하는가요. 오랫동안 마누라 시신 곁에서 통곡하고 난 은사는 마누라를 좋은 곳에다 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는 산으로 올라가 산수 풍토를 돌아보았습니다.
1: 네, 은사가 좋은 산자리를 찾으려는 거죠.
0: 네, 울창한 밀림은 아하게 소산한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누라의 묘자리를 살펴가던 은사가 한 곳에 이르니 산 위에는 푸르른 늪이 있었는데 예전의 고요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산천 경계의 그 절경에 흠뻑 취한 은사는 고요한 눈가에 이르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불 뒤덮고 있는 알락달락한 예쁜 여러 가지 그 색이런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밑에는 물망초와 마름 및 그 납가재꽃이 어여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또 늦가에서는 잉어, 금붕어, 초어를 망라한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자유로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명당 자리로구나. 은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묘자리를 파고 마누라를 늪가 곁에다 정리 묻어주었습니다.
1: 네, 은사가 끝내 명당 자리에다 마누라를 안장했네요.
0: 예, 관례대로 마누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은사는 늪가에 생장을 풀어놓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봐, 마누라, 인다가 너무나도 적절할 텐데 예전엔 즐겼던 단소 통솔 불어줄까? 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단소를 꺼내 불고 간, 불다간 또 통솔을 꺼내 불었습니다. 은사는 학식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조상한테서 단소, 통소, 피리까지 부는 재간을 열심히 배웠고 날마다 부지런히 익혀왔습니다. 과연 은사의 단소, 통소 부는 재간은 대단하였습니다. 조용한 저녁이면 남편이 그 단소 부는 곡조에 맞춰 마누라는 노래를 곧잘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 촬영하면서 쓸쓸한 단소 소리가 웅글지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터놓은 통소의 곡조는 달 밝은 저 밤하늘과 은은히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감에 따라 통소소리는 어찌나 서글펐던지 온갖 산새들의 울음을 그쳤고 벌레들이 잠잠해졌으며 산천 초목이 흐느적이고 밝은 달도 눈물을 떨궜습니다. 은사는 늪가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난 뒤 땅을 뚜지고 곡식을 심어서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1: 네, 은사가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집까지 지었군요.
0: 예, 연애 그는 날마다 그 밤늦게 구천에 간 마누라를 동무하여 통소를 부렸습니다. 어영간 두 해가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마누라와 그 무덤 곁에 있으면서 장백산 속에 있는 절에 찾아가 갈 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끝낸 은사가 늦가에 외로이 앉아 통소를 부렸습니다. 그는 통소를 어찌나 신나게 부렸던지 옆에 사람이 찾아온 것마저 몰랐습니다. 은사님 안녕하세요. 웬 내인이 이렇게 인사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흠칫 놀란 은사는 신나게 불던 통소를 뚝 끊고 말았습니다. 네 집 부인이신데 이렇게 산속에가 찾아왔는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님이 아니신가요? 한동안 살펴보는 뒤 은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옵니다. 저 산나래 마을에 사는 여자인데 약속하러 왔다가 통소 소리가 너무도 아름답고 듣기 좋게 황홀해진 기분으로 어떤 양반님이 통소를 보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찮은 통소 소리를 기억에 넘게 초월리는 잘 불지 못해 쑥스럽습니다. 은사는 사양하는 한편 그 내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실로 천하절사이었는데 용모가 이쁘기로 한쪽 얼굴에 해뜨고 한쪽 얼굴에 달이 떠있듯이 환하고 버들잎 같은 새까만 눈썹 아래 전기도는 눈에는 정이 폭폭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통소 소리를 제일 즐겨 들었습니다. 성을 올리건대 사양 마시고 꼭 몇 곡만 더 불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내인은 간청했습니다. 그 청탁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요.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하고 난 은사는 정중히 앉아서 또 통소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은사가 갑자기 찾아온 연인의 요구를 들어주네요.
0: 예, 부드럽고도 쓸쓸한 곡조는 은사의

0: 심정을 담고 유유히 사체에 올라 펴져갔습니다. 날아가던 산새도 나무 위에 내려서 통솥소리를 들었고 욱슬거리던 파리떼와 모기떼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솥소리를 듣던 뒤에는 저도 몰래 곡조에 맞춰 살랑살랑 춤을 추곤 했습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까지 통솥을 불고 난 은사는 더는 통솥을 풀지 않았습니다. 은사님, 통솥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올려봐도 이럴까요? 아랫다운 내에는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속 시원히 하셔야지요. 은사는 개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몸은 여지껏 홀로 사는 신시옵니다. 은사님한테 정하건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기자기 살아가면 어떠하신지요. 말을 마친 내에는 은사 앞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1: 네, 갑자기 들이닥친 도화운을 은사가 어떻게 대할까요?
0: 네, 내인이 청을 듣고 난 은사는 놀라면서 급히 내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홀몸으로 살아가는 처지랍니다. 마누라는 저 때문에 나젊은 일생을 바쳤지요. 아내가 비록 저 세상에 갔다지만 아직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단 말인가요? 이인자의 청탁을 기쁘게 받아들고 싶은 심정이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마누라한테 3년째까지 다 지내준 뒤 우리 사이 일을 아키지어보는 게 어떠하시지요? 그 말에 내는 은사님은 정말 내간이 일을 제대로 지켜오네요. 그럼 3년째가 끝난 이튿날 저는 꼭 은사님 곁으로 찾아오겠어요. 저를 잊지 마세요. 은사한테 반한 내는 둘이 가정을 이룰 일을 말한 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면서 내려갔습니다. 은사는 매일 저녁마다 늪과 바위에 앉아 부지런히 통솥을 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울리는 통솥소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이 울려 나갔습니다. 맛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재물성을 갖춘 은사는 마누라의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1: 네, 은사가 네. 레이 범절을 잘 지키는군요.
0: 예, 레절대로 제사를 다 지낸 뒤 은사는 마누라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세상이 먼저 간 마누라한테 묻기는 항상 오다만 인제는 어찌하면 좋겠는지 다른 내인이 내 곁에 찾아오겠는데 어찌면 좋겠는지 나한테 속시원히 말해주려 내가 봄에 우리가 짝을 맺은 뒤 자식을 키우지 못한 것이 하느님이 이미 점지해놓은 일이었으니 우리 사이 누구도 탓할 일도 못되어 나는 이 산속을 떠나지 않자고 마음먹었소. 난 선량한 마누라 곁을 떠나지 않겠소. 여기서 통솥 불며 마누라와 동무하겠소. 은사는 나무 그 늪과 바위 위에 앉아서 밖에 솟아있는 달을 보면서 통솥을 불고 또 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밝은 빛을 불던 달은 눈물을 흘리는지 무역히 되었습니다. 사이가 조용해지더니 늪 한가운데서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불쑥 물으로 솟아 올라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은사를 찾아온 걸까요?
0: 네. 그 여인은 푸푸하고 물을 내뿜던 넓은 연꽃잎에다가 낯을 닦고는 찰랑찰랑 물소를 내면서 통솥을 불고 있는 은사 앞으로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인지라 늑신하던 은사는 통솥을 불지 않고 그 여인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나의 마누라가 아니야. 어떻게 이 늪속에서 들어갔을까? 그 말에 여인은 랑군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는 인간 세상을 떠난 지 어영가 3년이 되었군요. 랑군님께서 저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안장해 주셨기에 잘 지내고 있어와요. 저는 그동안 이 늪에서 살면서 랑군님의 통솥소리를 잘 듣고 있었어요. 또 보고 싶은 님이 그 얼굴 그냥 보아왔어요.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이래요. 오늘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랑군님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통솥을 불면서 동무해준 것을 알게 된 신선님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은사는 아 원래는 그런 사연이 있구려. 그럼 나도 늪속에 들어가서 살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마누라의 손을 쥐어보려고 한 발짝 두 발짝 앞목가로 나섰습니다. 그건 당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고 여기를 떠나 다른 고장에 가서 마음씩 온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이나 보세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자식을 점재해 줄 거예요. 마누라가 한사코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러 자식 볼 생각은 걷어치운 지 오라니 더 권고하지 뭐. 은사는 기어코 마누라의 손을 쥐어보려고 했습니다. 랑군님 제발 제 곁으로 오지 마세요. 지난해 랑군님이 곁을 찾아왔던 그 은혜는 하느님이 내려보낸 선녀예요. 저에 대한 랑군님이 정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걸 알고 하늘이 선녀를 내려보낸 것이에요. 내일이면 그 선녀가 여기로 찾아올 것이니 그 선녀와 짝을 짓고 꼭 자식을 길러보세요. 마누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를 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1: 네, 은사가 그 말을 들을까요?
0: 네, 바로 이때 청청하던 하늘에서 우르릉 마른 우레가 울려왔습니다. 아마도 신령님은 이든 내간이 대화시킨 시간이 그 다 됐다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랑고님,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을 영영 그 어디 잊으시고 꼭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말을 마친 마누라는 웃으면서 눈속으로 서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서슴지 않고 통솔을 불면서 마누라를 따라서 깊은 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장반에 은구소로 굴리는 듯한 맑은 통솔 곡조가 사이에 올라가더니 은사와 함께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은사가 눈속에 들어간 뒤 늪은 몹시 불어나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압록강 상류 남쪽 기슭에는 하나의 깊숙한 늪이 생겨난 뒤 후에 사람들은 이 늪을 은사 늪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여기에 서 있는 두 돌기둥 사이에는 거리는 약 40여 미터쯤 되는데 이 두 돌기둥의 크기와 높이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동쪽에 서 있는 그 돌기둥의 높이는 두 미터 남짓하고 서쪽에 서 있는 돌기둥의 높이는 약 세 미터 가량 되느냐. 아, 의아여 장성 같은 돌기둥이 여기에 고스란히 서 있게 되었겠는가. 여기 두 돌기둥을 두고 민간에서 널리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 산행을 즐기는 왕은 여느 때처럼 몇몇 신하들을 이끌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말을 탄 왕 일행은 얼마 멀리 가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그닥 크지 않은 두 그루의 나무에 앉았던 까마귀가 왕 일행을 마주보며 까오까오 하고 연달아 세 마디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까마귀 우리는 어째서 저리로 촬영할까? 이 좋은 날에 재수 없이 길을 막고 있다니 어디 죽어봐라. 옆에 있던 신하가 두들거리며 화살을 뽑아 활을 먹여 두 마리 까마귀를 쏘아 뚫었습니다. 쏘지 말게. 우리가 가는 길에 기룡이 어떠한지 저 까마귀 울음소리 그 무슨 연고라도 있는 것 같노라. 왕은 급히 까마귀를 쏘려는 신하를 제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앉았던 두 마리 까마귀는 왕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총망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잠깐 멈춰주시옵사이다. 소원이 점을 쳐보겠나이다. 말을 타고 왕이 뒤를 따르던 한 대신이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말해서 내렸습니다.
1: 예, 까마귀가 왜서 갑자기 왕이 가는 길을 막고 예. 울었을까요?
0: 예, 대신 인사 전결을 뽑아봤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금방 울던 까마귀가 수컷이고 울지 않던 까마귀는 암컷이옵니다. 그리고 미물인 까마귀가 세 번 울음을 운 것은 세 가지 일을 일에 유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옵니다. 그 말에 왕은 짐들어 세 가지 일을 주의하라고 그 세 가지 일은 어떤 세 가지인지 하고 왕은 호기심을 펑펑 물었습니다. 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오늘의 사양을 너무도 먼 곳까지 가지 말라는 뜻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사냥 기회를 사흘 넘기지 말고 인차 대궐로 돌아가라는 것이옵니다. 말 마친 대선은 왕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경들이 생각한데 정계가 맞는가? 왕이 좌우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은 정계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함부로 단언하기 바빠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상감님이 며칠 동안 지내보느라니 기룡을 잘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옆에 있던 대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1: 점이 맞을까요?
0: 네. 왕은 사냥하기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태평스러워지다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낀 왕은 늘 산행을 다니는데 매번 산행을 떠나며 연속 며칠씩 산속에서 묵구나 했습니다. 옆에 대신들은 왕이 집을 떠나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큰 병이라도 생겨 왕궁이 뒤엎어질까봐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 점을 친 대신도 왕한테 가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점을 쳐 보관으로 하면서 점을 치는 척하고는 여러 대신들이 뒤에서 왕에 대해 숙덕 거리는 말에 왕 앞에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왕은 만약 쳐본 점이 맞으면 점친 대신한테 상을 내리고 맞지 않으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작심하며 길을 계속 떠났습니다. 한나절 조에 걸려 산속에 들어간 지 웬일인지 산짐승은 한 마리도 눈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체 웬일인가? 노루는 그냥 산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산행을 다니던 중 이번 산행길 참 괴이하도다. 왕은 대신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일행은 하룻밤 산속에서 묵은 뒤 이튿날도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산토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저녁도 역시 산속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도 피곤하여 자리에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습니다.
1: 네, 산행을 다니느라 피곤한 거였겠죠?
0: 예, 바로 이때 웬 노인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라 임금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소인은 불문곡직하고 찾아뵈옵니다. 왕은 찾아온 그 노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은 니신지 짐은 알 수가 없노라. 왕이 놀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마마, 소인은 이 산속에 밖에 사는 일개 이름 없는 늙은이 옵니다. 임금마마께서 알 리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헌데 이 밤중에 어인 연구로 짐을 찾아왔는가?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임금마마를 급히 찾고 있사오니 속히 이 길로 돌아가시옵소서. 맨 만에 달하는 군대가 이 고구려를 치려고 오고 있사오니 궁궐의 대신들이 찾고 있사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 너무나도 놀란 김에 왕이 잠을 깨고 오니 꿈이었습니다. 한시 밥이 해몽하자 왕은 여러 대신들을 불러놓고 인차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런데 날도 밝지 않아 캄캄한 데다가 사회의 안개까지 꽉 끼어 한 발짝도 내딛기 바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일행은 소림 속으로 마구 헤매면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1: 네, 왕이 불길한 꿈을 꾼 거죠.
0: 예, 바로 이때 땅 하는 호랑이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몹시 놀란 김에 하늘 공중에 섰다 보니 왕은 마을 잔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경들이 없는가. 마을 잔등에서 굴러떨어진 왕은 허겁지겁 소리쳐 댔습니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어디에 있습니까? 몇몇 대신가 신하들이 어둠을 헤아리며 왕을 부축하려 모여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왕은 다리를 붙잡고 앉은 자리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이에 바빠 맞은 여러 대신들이 왕의 다리를 살펴보니 다리에서 피가 좀 흘러나왔는데 크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상처를 대충 싸매고 난 뒤 일행은 나흘 밖에를 좀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산행은 매우 깊숙한 산속에 들어왔느니라 산속을 벗어나기가 바빴습니다. 한낮을 걷고 걸어도 깊은 수림 끝이 없었고 산 봉우리를 지나면 또 다른 산 봉우리였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 물곳이 있는가 찾아가 봐라. 물꽃만 찾아내면 물길이 있을 것이니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느라면 헤쳐나갈 길이 될 것이다.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간밤에 나타났던 노인이 왕 일행한테 돌아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1: 네, 그 노인이 은인이었네요.
0: 예, 간난 신고를 겪으며 왕 일행은 겨우 왕궁이 이르니 그야말로 나라에서는 쳐들어오는 군대를 물리칠 만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급급히 서쪽에서 쳐들어온 군대와 싸움을 벌일 준비를 바삐 돌아쳤습니다. 하여 왕은 이번 싸움에서 사전에 온 나라가 싸울 만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외래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의 정세를 점차 안정되자 어느 날 왕은 사냥을 떠날 때 정을 쳐준 대신을 불러드렸습니다. 경은 나라의 충신임을 짐은 느껴놓으라. 바로 경같은 충신들이 이 나라에 있게 나라가 안정되는 바 짐은 그날 말한 대로 경한테 상을 내린다. 말을 마친 왕은 그 신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상감마마의 후한 은혜에 잊을 길이 없사옵니다. 대신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그날 대신은 정을 잘 쳐서라기보다 세월이 태평스럽다고만 생각하고 나라의 정사는 뒷전에다 밀어놓고 늘 사랑하러 다니는 왕이 그릇된 정을 치는 척하면서 일깨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왕은 별로 사랑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떤 하인들은 데리고 봄놀이를 나갈 때면 그 까마귀가 앉았던 그 나무를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1: 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몇몇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경들은 사람을 보내어 길쭉하게 생긴 바위돌 두 개를 까 날라다가 두 곳에 갈라서 돌기둥을 세워라. 그 말에 상감마마, 신들은 인차 행하겠나이다. 어명을 접한 대신들은 곧 사람을 뽑아서 재간이 좋다 하는 장인들을 불러서 길쯤한 바위돌을 까내어 적합한 곳을 찾아 보기 좋게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세우다 왕은 따뜻한 봄날 여러 대신들을 이끌고 돌기둥 옆에 찾아와서 풍요한 제물상을 갖춰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감마마, 의아하여서 이 돌기둥에다 제사를 지냅니까? 그 리우를 소신들이 듣고서 하오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 여러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짐이 이 돌기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름 아니로라. 이 나라의 대결은 일반인으로부터 나라의 군대와 대신이 이르기까지 돕고 있을 뿐더러 말 못하는 까마귀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이것은 필경 천의임을 지금은 진정 느껴보노라. 하여 천의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천지를 지내니 이제는 매년마다 한 번씩 지낼 것이로다. 여러 대신들을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돌기둥에다가 매년마다 천지를 지내는 것이 민간에서 법위로 전해 내려오게 되어 누구네 집에 혹시 그 어떤 불행이 들이 닥쳐도 이 돌기둥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곤 하였는데 한간에서는 여기에다가 천지를 지내는 것을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를 지낸 사람들마다 닥쳐드는 액과 재난을 막아준다는 이 돌을 신비한 기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장약 신비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신비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 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17곽을 사시면 본약 장약 심리방을 거의 5곽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다송 비타민 B족을 3곽 더 드리는데 이 3곽이면 반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B족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몸이 허약한 분들이 드시면 빨리 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기양이 있기 때문에 몹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에 떨고 있는 눈약을 드리는데 이 눈약이 아주 이 성분들이 훌륭합니다. 주요하게 황금 웅담분 추출물하고 금은화 추출물, 진주가루에서 추출한 추출물하고 장홍화 추출물, 그리고 야생에서 자란 국화 추출물하고 구기사 추출물, 결명자 추출물 물을 주요 원료로 만든 눈약인데 이런 눈약 3곽을 더 드립니다. 3곽이면은 한 석 달 거의 드실 수 있죠. 이런 눈약이 정말 이런 눈약을 만나제도 쉽지 않습니다. 눈약을 잘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우리 할머니 82세 되는 할머니 계셨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일 그 중시를 하는 게 이 눈약입니다. 이전에 보니까 어디를 가다가도 고로 머리를 훌쩍 둘러 이렇게 제껴놓고 그리고는 또 눈약을 이렇게 걷어놓고 그렇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할머니가 82에 돌아가셨는데 82여세 되어도 이 바늘 끼는 것 막 깨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안경 끼는 거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돋배기라미. 그래서 이 눈약이 떨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눈약은 고여 준지로 나온 서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으로 나왔죠. 이런 건데 이게 들어간 성분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눈약을 세과까지 해서 한 석 달 동안 떨고 엮는다 할 때 눈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눈 건조증이랑 눈이 자꾸 빨개진다거나 또 눈이 앞에 이게가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게 다 좋죠. 결국 36곽을 사시는 분들 7,128원에 살 수 있는데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습니다. 36곽이 원래 11,880원인데 7,128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4,752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36곽을 사시면 본약 330원짜리 장약 심리방을 14곽 더 가지고도 현금 132원을 더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이런 야생해삼 리물 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에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장약 심리방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가치가 3곽이면 990원이죠. 이번 우대 이벤트 우대 활동은

아, 번약 세곽을 더 드리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시 요약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상강

0: 그 환단이 없으면 그런 중인의 과삼이 그냥 오셔가지고 본인이 증상에 대해서 잘 상담하시고 약을 똑똑히 보신 다음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이런 바람이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작년 심리방 먹고 한잔다.
0: 네.
2: 아, 제가 먹고 효과를 본 것만 하자고 그랬다.
0: 예, 말씀하십시오.
2: 예, 그 약 먹고 효과 많고 2년 동안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아저씨가 작년 겨울에 녹곡리 와서 그거 2차 대접시켰더니 효과가 예. 좋아가지고 지금 매일 활동 옛날처럼 제대로 합니다. 똑같이.
0: 아, 예.
2: 그래 매일 놀라댕기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0: 예,
2: 그래 아니요. 우리 아저씨가 먹고 많이 났으니까 우리 여기 주변에 아줌마가 하나 품하다는데 내가 예. 권고를 했지요. 우리 아저씨 이래 이렇다 하니까 자기도 싸움 먹겠다 해서 내가 배달해서 이래 사줬는데
0: 예.
2: 그 분위가 예. 손가락이 꽉 쥐지 못하던 게 꽉 쥐고
0: 예.
2: 뱃새도 싼답니다.
0: 회복이 잘 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주방 일을 못하던 게 좀 주방에서 소태도 좀 한답니다.
0: 하하,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2: 그래 엄청 효과를 많이 보고 좋아가지고 맨 우리가 마다 놀고 있는 그런 아줌마인데요.
0: 예.
2: 너무 좋아합니다.
0: 예, 예. 원래 이 예, 우리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딱 그저 중풍을 치료를 한다고 적혀 있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또 그 중약으로 나왔으면 또 서상약이지 않습니까?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오염이 아연된 이런 곳에 이런 약젤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예, 약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이 약처럼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약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 그 아줌마가 효과 많이 보니까 주변은 어떤 아줌마가 또 축구 밤이 와가지고 졸려서 하던 게 이 약을 또 싸겠다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0: 예. 잠이 자꾸
2: 배달 받다고 그랬다.
0: 예, 이 잠이 자꾸 얼고 이러는 것도 이거 예. 먼저 신경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신경계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이 약은 신경계를 치료해 주는 이런 면에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쓰는 게 아주 맞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선생님 강의를 이 시간이면 연대는 사람들이 지금 심리방 이 약을 깨까 서장약이죠, 이 약이서.
0: 맞습니다. 예, 원래 서장약.
3: 직접 서장의 고산지구 약계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리혈관 질병에서 정말 생명에서 좀 위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정말 나마다 강의를 들어보면 강의를 너무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고 숙여 있게 날마다 숙여 더 있게 합니다. 예, 그래 우리는 이 약을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중풍 맞았습니다.
0: 선생님.
3: 예, 세게 맞았지 정말 병원이 3번 입원해도 안 된다만 어째야 되나 혈압이 240, 그 다음에 심률이 240, 그렇게 되거나, 이 사람이 제품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시야가 있으면 무조건 전시장 간지어라 한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소장약이 정말 확실히 이게 4,500m 이상 되는 그 면항금으로 된 약재가 벌써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이게 힘이 세다 말인가.
0: 그렇죠, 예.
3: 예. 그러니까 심혈관 질병도 치료도 되고, 녹공, 무슨 중풍이요, 심근경색이요, 거기 딱 약과기 주치공이 딱 적혀있을까, 여러 약수가나 네. 효과 얻어 나가서 얻으니, 그 고가병도 얼마나 심해지겁니까? 그런 것도 네. 그 고가병도 다 나서서 쓴다.
0: 예, 고가병이 치료될 예. 수 있는 원래 그 대원이 있습니다, 우리인데는.
3: 예, 그래 예. 선생님이 강의하신 게 또 홍경천은 5,400m 이상.
0: 그렇죠.
3: 약대라지. 예, 예, 그렇게 강의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아우, 그래서 정말 숨을 술 줄어서 뭐 흥이 나고 정말 기분이 대단해서 쓴다. 그렇게 나쁜 지역 약재를 쓰니까 나 우리 몸에는
0: 염이 없죠.
3: 가서 몸이 하나하나 배에 지를 것 같지. 이미도 어서는 선선 펌펌한 사람처럼 해볼 때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0: 산소 저장.

0: 양이가 또 특별히 많습니다.
1: 예, 산소, 예, 산소를 예. 많이 담고 나온 그런 약재들이라 말이죠. 예, 그렇죠. 통소마 천연 약재고, 그리고 보니까 이, 그, 뱀비도 해결됐습니다. 한 석 달 쓰니까에 뱀비도 해결됐지. 그 다음에 또 뭐, 저, 지금 잠을 자자고, 오리진 하는 거니까 깨끗이 없어지고, 하여튼 이야기 정말 맹약 중 맹약입니다. 원래 중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외국과 다 합작한 이 약이잖아. 사람 다 중시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약, 우리 삼촌이 쌓았습니다. 선생님.
0: 선생님. 예.
1: 정말 쌓았죠. 그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우리 애가 쌓는데, 우리 또, 예, 요, 우리 집에 할머니 또, 한 분이 또, 중풍마종 환자 있는데, 중풍마종 환자, 이하고, 예, 한 달 이래 쓰고 나고, 예, 어떻게든 한 달씩 가서 이랬었는데, 야, 이렇게 좋은 약 처음 봤다고 그랬다. 내 생일, 숱한 약 다 써주는 아이 났더니, 이 약 쓴 게 좀만 나서가서, 예, 이번 우리 학교 세 가구 또, 이렇게 우리 한 일 세 가구 더 준, 세 가구에 천 원에 그뭡니까 선생님.
0: 990원에 달하는 거, 그거는 고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손님처럼, 이 지금 생방송실에 들어와서 자문 하시고 사는 분들한테 딱 그게 혜택이 있습니다. 예.
1: 예.
0: 예. 아, 그래서 아. 그게 세 곽을 더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활동이 포인트입니다.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1: 그러면 저 뭡니까 우리 내 대신해서 그냥 그 할머니들께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예.
1: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저도 지금 장량 신예방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3: 예, 저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두 번이 나오면서, 예,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경련도 없고, 정말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여러 가지 혈압 약, 예, 쭉 세워놓고, 온 하루도만 먹어도 됐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외출할 때면 먼저 혈압 약부터 수소 먼저 챙기느라고, 아, 엄청 신경을 썼댔습니다. 예, 그러다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 심예방 먹으면서부터, 예, 혈압이 온정되니,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머리 맑아지니, 지금 정신 나옵니다, 지금.
0: 네.
3: 예, 그래서 야금달 밤 안에 혈압이 약 끊어버리고, 이 약만 먹어도 혈압이 영 온정이 잘 됩니다, 지금.
0: 온정이 원래 잘 될 수 있는 약이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정말 요즘 혈압이 끊는 약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 예, 그리고 나는 이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예, 평지에서 얼마 못 그런지, 지금 층계도 당심에 올라갈 수 있고, 다리 아픈 줄 모릅니다, 지금. 가공 탈수에서 영 고생하는데, 이 약 먹고 좋아질 수 있겠는가 해서 문의해달래, 그럽니다.
0: 아우,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장약은, 예, 기를 조절해주고, 기가 부족한 분들, 기를 보충해주는 약입니다, 예. 기라는 게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원기하고 중치하고 영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이 네 가지 기를 부속한 것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방금 이분이 치질을 하고 자궁 탈수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 중치가 부속하면은 아, 내상이 처져 내려갑니다. 예. 이 우리 몸속의 오장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따라서 그 골격 조직에 다 붙어 있죠. 예. 그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딱 잡아당겨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심줄이 탄력이 없다 할 때 아래로 쭉 처지면서 아, 자궁 탈수 또 치질이랑 또 올 수 있고 콩팥이도 처지 내려갈 수 있고 또 위하수도 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황기는 비상을 보호해 주면서 중치를 올리밭에 들어 올려준다. 예, 그리고 아, 또 자궁 탈수랑 치질이랑 또 콩팥이랑 처지는 또 이런 중치샤센증을 또 치료해 준다. 예, 주요하게 장홍화라든가 이 장홍화가 소홍화입니다. 예, 이 소홍화라든가 당귀하고 소목이라든가 천공,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아, 우술이라는 이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줄이 탄력이 좋아지게 하고 또 홍경천은 비상경락에 들어가서 기와 혈을 산생하게 해서 우리 몸의 중치가 부족해가지고 여러 개 장기들이 처진 것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중치샤센증이 아, 그 이 장약 심리방만한 이런 약이 흔치 않습니다. 예, 예, 추천드립니다. 예.
3: 예, 그럼 된다면 오늘 예, 배달받아 쓰겠다니 그랬습니다.
0: 예, 배달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해외 온전한 데서 항상 해외병

0: 몇십 년 동안야 약자야 먹으면 당겼은 거야.
1: 예.
0: 그러다 예, 상사님이 강의를 듣고 이게 심리방 듣고 먹고 이제 나는 어제는 한 1년 좀 더 먹었습니다.
1: 예.
0: 내가 야도 다 먹고 그랬는가 혈압이 없으니까 혈압이 완전 끊었습니다 나는.
1: 예.
0: 예, 심리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되고 예, 아, 정말 이 혈압이 약 끊는 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1: 맞습니다. 예.
0: 예, 정말 기쁩니다, 이래노니. 나, 그리고 경도마에 빵팔이 오르자리에서 항상 그 집사로 살다가, 넉달 반 만에 내 검사를 해봤는데, 경도마에 빵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1: 사라집니다, 원래.
0: 예. 예. 아, 정말 큰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예, 나는 특히 심장이 안 좋아서 가슴 위에, 뭐, 발톱을 지도록 항상 예, 몸 감나고 숨을 차고, 특히 앞뒤 가슴에 바늘 찌고 따끔따끔 이랬는데 이 약은 다부터 입증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가슴이 편안하고 숨이 활 나오고 예. 아, 이 정말 예전에 다른 약은 많이 먹었는데 효과 못 봤는데 이게 서장약이고 또 야생약자라 잘 어영 없는 약자다 그러지 확실히 효과 특수합니다 내 몸은.
1: 아, 그렇습니다 예, 원래.
0: 예, 나는 이게 약이 특히 효과 좋지. 이 우리 집사람은 같이 먹자고 이번 활동에 장관활동 다다다다 또 왔습니다. 또 계속 먹자고.
1: 잘하셨습니다. 예.
0: 예. 그런데 한 가지 뭐냐 했다. 우리 저의 직구에 머리에 다발생해서 몇 번, 두 번, 세 번 왔는가 이러고 이래고 하다가 내가 소개하려고 이 약 먹고 있는데 아, 우리 저 형도 효과 조금 영마에 좋아졌단다.
1: 예.
0: 예. 어지럽지 않나고 해. 특히 관절을 해서 영고사인데 관절도 좀 유연해지면서 활동도 좀 당기지. 아, 이게 효과 좋을 때 이번에 활동 특수하니까 이 활동에 다발바다 계속 쓰겠단다. 조금.
1: 이번에 활동이 아주 좋지 않으시나. 아주 좋은 우리 활동입니다. 이, 예, 이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1: 고생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이제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선 한답니다.
1: 예.
3: 예. 그래가지고선 이제 무슨 일인가.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1: 예.
3: 아플 때도 저기나 무슨 그러니까 더 뭔가 뇌경색이 와가지고 얘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을 얘 바늘로 찌르는 것으로 얘 아플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가지고 얘 이렇게 입이 말하거나 웃을 때도 얘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얘 반년 동안 얘 침도 맞고 어서 천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확실한 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1: 예.
3: 그래 예,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들으면서 예,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예, 내, 이 약이 내 마음에 와 예, 딱 닿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 약을 예, 먹었는데 예, 두 달 후부터 예, 한쪽이 비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얼굴이 이렇게 당기우면서 예, 비뚤어지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을 아프던 그런 게 예, 차츰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예.
3: 예, 여섯 달 반 동안 예, 이 약을 먹고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예, 이 당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지금 이 약을 예, 먹고서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 바늘로 찌르는 이런 증상도 예, 없어지고 반드시 이렇게 숨이 차서 반드시 예, 뒷가슴이 아파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 반드시 눕어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 단에서 예, 신체 검사 하려해서 예, 건강검진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예, 남편도 예, 이렇게 심장이 안 좋고 전염성 이런 비대도 있고 또 위도 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량주는 이 약을 예, 떨굴 것 같지 못한다.
1: 하, 예.
3: 예. 이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예, 얼마나 저기나 정상적으로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예, 정상적인 이런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3: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혜택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예, 너무 좋아가지고서 예, 이 약을 계속 먹을 거예 약속하면서 예, 예. 오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3: 예, 우리 아주머니가 예,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예, 오후에나 이렇게 뭔가 저녁에 재임은 예 정상인데 예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재임은 예 그렇게 높답니다. 걔 어째 그런가 문의해달랍니다.
1: 아, 이 원인이 몇 가지 됩니다.
3: 예.
1: 첫 번째 원인을 할 때, 이 정상적으로

0: 하루 시간 중 어제는 양기가 상승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이 많은 분들 아, 그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에 혈압을 또 많이 재보게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쌍센수가 예. 예.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예. 예. 만약 전액이 돼서 당기 작용하는 그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한다면은 아, 약 효과가 새벽까지 못 갑니다. 예. 어선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오후에랑 저녁이랑 정상인데 오전에 재해보면 혈압이 이렇게 많이 높은 분들이 실정에 예. 맞게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창시열로 해가지고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고 쉬면 좋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되시면은 예. 아, 오전에 혈압을 재해보면은 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원인이라 할 때 밤에 자면서 소변을 참으면은 방광 안이 비교적 많은 요액이 축적되면서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말아오면 바로바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수면 질량이 차한 사람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온밤 뜬 눈으로 어떤 분들은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잠이 예. 오지 않아가지고 예. 이런 분들이 오전에 이 혈압을 재보면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재보면 혈압이 정상이 아니고 혈압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또 네 번째 원인이라 할 때 그 침실이 온도가 많이 이렇게 낮은 집이 있는데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은 어떤 이건 낡은 집 보면은 난치를 잘 안 주기 때문에 침실이 온도가 많이 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불을 폭 잘 덮고 자야 되는데 대질하다 보니까 혈관이랑 이 온몸이 이게 노출돼 가지고서리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다섯 번째 원인이라 할 때 저녁에 술을 많이 드셨거나 또 짠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부조이 나타나고 혈압 파동을 동반합니다. 예. 이런 분들 꼭 장약 심리방을 써주십시오.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요거 다 해결해 주는데 요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이런 약이죠. 예. 그분이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분이 쓰라 하십시오. 이 약을
1: 예.
0: 예, 쓰시려면 예, 지금 우리 할도이 좋지 않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심근 경색을 딱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예 이런 약을 써야만이 급성으로 심근 경색이 발작하는 것을 미연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강의 때마다 이래 말씀드리는데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장약 심리방은 제일 띵지 약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약을 찾자면은 심근 경색까지 치료 범위에 딱 치료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 이런 약을 찾자면 힘듭니다. 이런 약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분들한테는 둘도 없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면은 심장에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심장에 지자를 넣었다 해서 후에 나의 심장병은 완전히 잃었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예. 예, 돈을 많이 쓰면서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종신토록 그 지자를 쓸 수 있겠는가고 생각하고 있겠는데 종신토록 쓸 수 없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쓸 수 없는가? 혈액 중에 혈지가 계속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물 모양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이 지자를 몇 개 넣어가지고 무슨 그물인가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팔이 요골동맥을 통해 지자를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좁아진 부위에 이르면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활짝 넓혀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허진 지자거나 이 타이허진 지자라는 게 징역하면은 태합금 지자를 타이허진 지자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금속이 노출된 지자거나 모두 그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지자를 넣은 분

0: 들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그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쉽게 달라붙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예. 심장 지자를 넣은 후 의사는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 바이 아스피린하고 버리웨이 타딩린 약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타딩린 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간이 쪼안매가 올라가지고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원지가 소실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파에 앉아도 베개에서 앉을 수가 없고 심지어 어떤 분은 간 화이스까지 오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서약이 부작용이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장약 심내방을 써주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예.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국의 동부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 자원 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주에서는 전형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
2: 2026년 연변주 초중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악량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동부 변강에는 초심을 품고 청춘의 사명을 짊어진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기층 일선의 봉사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변강에 뿌리 내려 대중을 위해 봉사하면서 변강 지능 발전에 왕성한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시 량수진 량수촌 자원봉사자 향원은 여기에 온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서툴던 데로부터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촌에 거주하면서 촌민들 속에 융합된 것입니다. 방문조사, 기로, 잡단일 해결은 그와 동료들의 매일 과업입니다. 오늘날 그는 마을의 특산물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으며 촌의 쌀, 주변촌의 귀버섯, 잣 등을 생방송실로 가져와 현지 농특산물의 홍보관이 되었습니다. 연민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향문입니다. 첫 생방송 때는 너무 긴장해서 카메라를 켜면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능숙해져서 앉아 보조등을 켜면 느낌이 딱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령을 터득해서 언제 제품을 이야기하고 언제 풍도와 인정을 이야기할지 알게 된 것입니다. 길게 뻗은 변경선에서 이런 변경촌마다 저마다의 청춘 이야기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형 동아라 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풋풋함을 벗어버린 그들은 초민들과 함께 전통 향촌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주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려소입니다. 당시 저희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일부는 마을의 일을 돕고 일부는 마을의 생방송을 맡아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해서 발송하는 일을 했는데 주문권이 많았습니다. 쌀을 많은 가정에 판매하면서 여러 성에 우리 산골짜기 쌀을 알려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훈촌시 경신진 회룡봉촌에서는 지난해 8월 하남청년 정대령을 맞이했습니다. 서부

0: 기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로서 농번기 부모들이 농산일에 분망이 보내거나 밖에 나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요의한 정대령은 낮에는 마을의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주었습니다. 연변주 서부기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정대령입니다. 저희는 주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걸음게 보내기보다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도록 돕고 그 가정들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렵니다. 그들을 도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서부계획에 참가한 보람이 있습니다.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은 기층봉사에 깊이 참여해 촌사무 관리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상 거래로 농가를 돕는 일에도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1년에 생방송 루개로 300여 살이 진행하고 귀버섯, 꿀, 쌀 등 향촌 특색 농산물을 60여만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또한 331 국도 연선 고목 커피, 특색 민박 등 시장화 새 경로를 성공적으로 모색했으며 관광객 연 5만여 명을 접대하고 영업액 10여만 원 올려 변강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흥변부민의 힘을 보탰습니다. 목전 우리 주에는 1,300여 명의 서부기획 자원봉사자들이 5개 현시에 98개 변경촌에 심입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의 봉사기간 광범한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담당과 책임을 다해 흥변부민 촉진, 변강 안정 공고, 향촌 진흥, 민족 단결 등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주는 지속적으로 청년 역량을 응집해 광범한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오사 정신을 전성 고양하고 개인의 리상 추구를 변강지능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실제 행동으로 청년의 열정과 나삼을 전달하고 시대 풍모를 전시하며 신시대 청년의 책임과 담당을 보여줌으로써 연변 고품질 발전의 세장을 힘써 엮어나가는 데 끊임없는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1: 5월 18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9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 중점 사건 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4건, 편지 2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2건, 안도현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50%,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33.3%를 차지합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을 앞두고 우리 주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주 여러 풍경무대에서 입장권 감면 할인, 입장권 세트 특혜 등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놓아 실속 있는 혜택으로 광범한 관광객들이 연변을 마음껏 관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민 활동에서 각 풍경구의 입장권 무료 혜택이 큰 주목점입니다. 5월 19일 당일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활동 및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에서 개최됩니다.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 첫 입장권이 무료이며 도무시 동산구 풍경구, 중국 조선종 무형문화유산전시관, 길림 난가 대협고 국가삼림공원, 유령만 관광풍경구 삼림풍경구 및 현수교가 전부 무료로 개방됩니다. 두만강 조선종 문박원은 19일까지 모든 관람관이 무료이며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입장권이 무료입니다. 로백산 원시생태풍경구는 무료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 핵심 풍경구들에서는 입장권 할인 면에서 혜택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5월 19일 당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을 시행하며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중국 조선종 민속원, 도문시 백년불악은 당일 입장권의 반값이며 방천풍경구는 당일 입장권 구매 시 20% 할인합니다. 대관동 문화원, 장백산 홍석봉 원생태풍경구, 장백산 백화곡 조선조 고촌라풍경구, 삼림협곡표류, 수색 무송도표류, 대천하표류 등 풍경구는 연변전의 신분증을 소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50% 할인합니다. 동시에 각 풍경구들에서는 맞춤형 입장권 세트와 조합 혜택도 내놓아 관광 경제성을 더 높였습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은 온라인 전용 가족 입장권 세트를 내왔는데 성인 1명에 학생 1명은 42원이고 성인 2명에 학생 1명은 69원이며 성인 2명에 학생 2명은 84원입니다.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은 입장권 플러스 다차원 극장 플러스 비경

0: 입장권 세트를 내놓았는데 성인 입장권 세트는 68원, 어린이 입장권 세트는 58원이며 비경 루빅 큐브 한번 체험가는 10권 90전입니다. 와스토크 활락섬은 당일 2인권 198원, 친자권 168원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비암선 문화관광풍경구 1인 9종 입장권 세트는 온 오프라인 모두 178원입니다. 량전백세 운동효율 풍경구 지혜농장은 무료 입장이며 캠핑 장막료는 20% 할인입니다. 화룡 광동촌 조선족 민속촌은 온라인으로 민박을 예약하면 체험봉지 입살, 김치에 담그기 체험 및 조선족 의상체험 혜택을 증정합니다. 육정산 온천은 당일 특가 입장권이 45원이며 일본 연변침략주점관도 해설 입장권 전용 할인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이번 전액 혜미 할인은 우리주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량질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로 관광객들에게 실속 있는 관광 혜택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산뜻한 연변 문화관광 유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게 됩니다.
1: 산업이 흥하면 변강이 흥하고 대중이 부유하면 변강이 안정됩니다. 우리주 도문시 량수진에는 17년 동안 변강 지역에 뿌리내린 민영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실업으로 변강을 흥하게 하는 데 모를 받고 끈질긴 수호와 책임감으로 신시대 변강 안전공구와 민족 단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도문시 량수진 하서촌에 있는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회사는 2007년에 설립됐는데 중약재 가공약, 인삼 제품, 건강 음료 등 특색 제품을 생산하는 본토 기업입니다. 왕군영의 인솔하에 회사는 중약재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일체화한 현대화 종합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사 발전과 더불어 왕군영은 지종 촌민들의 증수 치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군영입니다. 2007년 회사를 세울 때부터 저는 기업이 변강 농촌에 뿌리내린 이상 경제적 리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를 창출하고 현지 주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를 앞세워 약재 재배, 정밀 심층 가공부터 자체 연구개발 건강 음료까지 단계적으로 전 산업사슬을 량수진에 구축했습니다. 왕군영은 촌기업연합건설 플러스 농민참여 플러스 산업승격 모직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연결 인솔 장기적 효과 기세를 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변경촌 62가구 농민들의 중약재 재배를 이끌어 매년 대중연간 소득을 174만 원 창출했습니다. 동시에 80여 명의 촌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해 1인당 연평균 7천 원의 소득 증가를 이루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꾸준히 수입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대상 판공실 책임자 류운동입니다. 왕군영은 강렬한 정치적 책임감과 깊은 변강 정의를 갖고 기업 발전을 량수진 전체 사업 구도에 융합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60만 원 순환 자금과 처벌 가공도급 농민 연결 인솔 기재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이 혁신적인 실천은 세계 변경촌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 농민들의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했고 촌 집체 경제 실력도 강화했으며 특색 자원을 보민 강진의 동력으로 확실히 전환시켰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왕군영은 퇴직해도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 17명의 퇴직 인원을 재초빙했습니다. 재직급여에 퇴직 대우까지 더한 이중 보장 제도로 관련 종업원들의 월 평균 수입이 5천 원 이상으로 안정됐습니다. 길림성 두만강 제약유한 회사 음료 작업장 주임 장걸입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가장 감동받는 점은 그가 진심으로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왕군영 총경리가 시행한 퇴직 후 재초빙 정책으로 퇴직한 동료 17명이 다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치를 느끼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왕군영은 단일 사업만으로는 변강의 장기적인 본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 동력을 키우기 위해 그는 조선족 문화 특색과 변강 생태자원 우세를 살려 1억 3천만 원을 투자해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특색 음식, 내조오락, 문화체험 등 기초시설을 갖춰 1차 산업 중약재 재배, 2차 산업 정밀 가공,

0: 3차 산업 문화관광 체험을 일체화해 의약, 농업, 문화관광 3대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왕분영입니다. 저희가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을 지은 것은 문화관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 문화를 알게 하고 주민들도 산업융합 속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흥변부민의 좋은 정책을 잘 살려 산업을 더욱 탄탄히 키워 변강의 번영 안정과 민족 단결에 기업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산업진흥에서 향촌 공동부요, 변강 안전공구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왕군영은 착실한 행동으로 확고히 전진하고 책임감으로 민심을 모으며 꾸준한 수호와 헌신으로 신시대 변강에 뿌리내린 본보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 1만 2천여 명의 초중 3학년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앙양된 자태로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연길시 시험장은 연길시 전민건강체육중심에 마련됐으며 1회 동안 진행됩니다. 5월 15일은 연길시 시험 이튿날로 수험생들은 정신이 포만되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줬습니다. 연결시 제7중학교 수험생 로홍준입니다. 1000m 달리기, 실심구, 배구 등 종목에 참가합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수험생 학부모 장건균입니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체육 수업과 업간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학부모로서 우선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아이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보장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체육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이번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두 가지로 나누며 학생들의 운동 특기와 취미를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시험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내 모든 시험장에서는 시험 업무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험 관계자들이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시험 전 준비 운동 지도, 시험 중 질서 유지, 시험 후 성적 확인 등 업무를 꼼꼼히 진행하며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제7중학교 2026년 졸업반 담임교원 고흠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포만된 정신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며 평소 훈련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학부모들도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훈련을 독려해줬고 학교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체육시험을 잘 치르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고중 입시를 보는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체육에서 배운 분투 정신을 앞으로의 문화 과목 학습에도 이어가 노력의 열매를 맺고 소망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현재 연변주 8개 현시에서 초중 졸업생 체육시험 관련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2026년 전주 중학교 고중 입시 업무에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초중 3학년 학생들이 건강한 체력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 새 로정을 열고 청춘의 본토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대학순회 공연이 16일 상해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연길생활, 청춘연길 등 도시문화관광 선전 영상이 상영됐고 3.1군들이 주제별 문화관광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본 활동은 연길과 전국 청년 학생들 사이의 소통 다리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 더 많은 청년들이 연길을 알고 리하며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전역 량질 문화관광 자원을 잇기 위해 5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관광 전용버스 노선을 운영합니다. 해당 노선은 육정산을 기점으로 중성촌, 바래호를 거쳐 다시 육정산으로 돌아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요금은 2원입니다.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의 전반적인 날씨 추세는 기온이 뚜렷이 높고 강수가 뚜렷이 적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3.7도 정도 높겠습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이겠고 22일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24일에 기온이 뚜렷이 상승하겠습니다.

0: 전조 평균 강수량은 2mm 내지 5mm로 평년 동기보다 13mm가량 적겠습니다. 19일 낮에 도나 안도 왕청에 소나기가 있겠으며 20일 밤부터 23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온이 높고 강수가 적기에 각 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모 검사 및 보식을 제때 진행하며 가뭄 대처 작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으므로 각 지에서는 삼림 초원 및 도시농촌 방화 사업을 잘해야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박홍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 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중이는 좋지만
0: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문춘산 작사 손은봉 작곡의 내 고향 연맹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연맹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염승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배서연 작사 응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소소한 행복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 듣는 동안 평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빔의 작사 김범호 작곡의 우리 사랑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전해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선수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이 곡은 어디에 있든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은 인생이 즐거움과 희망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힘이 있습니다. 유병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부부의 사랑과 동반을 노래한 곡들을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입니다. 부부 간의 깊은 사랑과 믿음,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담고 있는 곡을 최성화, 방해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조려과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부부의 일상적인 사랑과 소통을 노래하며 평범한 삶 속의 행복을 전해줍니다. 강화 최유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맨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저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의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상강중의관에서는 또 우대활동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세 곽과 코엔자임 Q10 소프트 캡슐 세 곽 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다섯 곽, 코엔자임 Q10 소프트 캡슐 다섯 곽 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면 스물세 곽을 드리고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여팡소 다섯 곽, 코엔자임 Q10 소프트 캡슐 다섯 곽 드리고 추가로 599원 가격에 칼슘, 철, 아연, 셀레늄, 단백분 두 통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또 열을 내리고 화를 없애는 여름철 필수 건강음료인 198원 가격에 황금 국화 선물 세트 두 세트 드립니다. 행사 기간은 5월 20부터 30일까지고요. 연변 주내는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예, 내일부터 또 새로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영양 보충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하고 함께 드신다 할 때에는, 예, 인제는 지금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죠. 이렇게 더운 여름을 예, 무사하게 건강하게 또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체적으로 그 활동 내용 보면은 여섯 곽을 사시면은 네 곽을 드리면서 남경동인당 예, 우리 같은 영양 보충제라 해도 어디에서 생산했는가 하는 데 따라서 좀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남경동인당에서 제조한 예, 블루베리 여팡소. 여팡소 하면은 눈에 좋은 영양제죠. 예, 이 여팡소로 세 곽을 드리면서 또 심장 영양소라고 하는 예, 코엔자임 예, 품에 Q10이라고 하죠. 예, Q10 세 곽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곽을 사시는 분에게는 열한 곽을 드리면서 남경동인당 예, 여팡소 다섯 곽하고 또 품에 Q10 예, 다섯 곽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열여덟 곽을 사시는 분에게는 스물세 곽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남경동인당 여팡소 다섯 곽하고 또 Q10 다섯 곽을 드리면서 599원 하는 예, 함량이 1000g이 됩니다. 예, 우리 미네랄 단백분이라고도 합니다. 칼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아연, 예, 셀레늄 있는 예, 이 단백분을 큰 통으로 또 두 통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세 가지 영양소라 할 때에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하고 같이 드시면은 예, 우리 지금 여름에 이 몸이 좀 허약하거나 내세가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활동 기간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에게는 198원에 하는 예, 우리 여름에 열기도 해소시키는 이 국화음료라고도 합니다. 이 국화음료 또 두 곽을 드립니다. 이 활동 기간은 5월 20, 내일이죠. 5월 20부터 5월 30, 열흘만 진행합니다. 예, 때문에 기한도 짧고 또 활동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면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연변 주내에는 면비 배송을 해드리고 예약 문의 전화는 여전히 283-0666번입니다. 예, 그리고 이 블루베리 여팡소라 할 때에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미세 순환을 개선시켜서 시각 피로 예, 지금 우리 내시가 있으면은 누구나 눈이 다 필요하지요. 이런 눈 필요를 해소시키고 망막이 황반부위에 있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눈 조직이 로화도 늦춰주고 눈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눈이 마르거나 눈이 자꾸 붓기거나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시킵니다. 예, 그리고 Q10은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심장 영양 보충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Q10은 예, 우리 심장 세포 내부의 충전기라고도 비유합니다. 예, 때문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예, 이 동충하초하고 같이 드시면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지금 동충하초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이 약을 쓰기 전에

0: 네, 저는 저 뭐냐면 저 내내 생이 있어가지고 어제 수요일 나오네. 기억력이 없고 그리고 저 위에서 소리도 나오고 위도 소화해야 되지. 정신을 깨달으면서 소화도 잘하냐고 어쩔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쁜 증상이 많은데 이 발효원에서 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람에도 우리 둘이 쓰는데 우리 집에서는 병원에 가면 소화 잘안 해요. 변비 있고 무릎 관절이 아파. 그래서 몸에 이거 쓰고 있는데 우리 활동소할 때 열약과 싸가지고 계속 쓰다 보냅니다.
1: 예, 맞습니다. 이 발효 동충 하처균분 이두분 환자에게도 지금 다 맞고, 예.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하는 이 우대 활동에서 여팽소하고 규십, 예. 그리고 단백분, 미네랄 단백분을 또 드립니다. 예. 이 같이 드신다 할 때는, 예. 또 효과를 더잘 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도 동풍하소를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3: 이 동풍하소를 먹은 게영 효과 좋습니다. 동풍하소 본신의 이야기가 이 고산지대에서 해발 4,500m 고산지대에서 자라났고 신기한 약재 이거 뭡니까?
1: 예.
3: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호리신경암이 동시대응암이 소리 이래 됐습니다. 골이 아프고 소리. 그런 게 지금 혈압이 온정되고 영 좋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물건 둔거 찾지 못해서 자꾸만 헤매며 이래 됐습니다. 그 열쇠 지구 소리 때 어디다 놨던가 하고 소리 이럴 때다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그런 증상이야 없습니다.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 이제 반년 넘어 먹었는데
1: 맞습니다.
3: 그리고 이 위도 소화 아이디든지 나는 위축성 위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도 소화해야 되든지 지금 이거 먹은 게 위가 소화용 잘 된다.
1: 네.
3: 예, 밥 먹기 싫고 소리 밥 먹으면 뭐가지 딱 맥히는 것 같으면 가슴이 명치끝이 찬것 같으던 게 지금 쭉 내려가는 게 용살 되어가더나 예, 밥은 그러다 나이까더나 잘 봐지 못해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속이 편안하니까더나 예, 잠도 잘 자고 이래 나이까더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확실히 약은 예, 신기한 약이고 효과가 일반 약에 비해서 정말 30배라든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예, 지금 그래 이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는 활동이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러니까 활동이 좋을 때 예,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으려고 합니다.
1: 예, 이번 활동은 우리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이 여팽소하고 규십 그리고 이 미네랄 단백분 이렇게 드립니다. 예, 내일부터 예, 열흘 맞다고 활동하기 때문에
3: 아, 열흘만
1: 이렇게 같이
3: 시간을 다 지내서 예사겠습니다.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3: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3: 고맙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동충하차 발효인분 시작했습니다.
1: 예.
4: 이약 쓰니까 예, 혈압이 높아 항상 머리하고 어지러운 게 좋아지고 예, 허리 아프는 게 허리가 아프지 않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밤에도 꿈이 많아 잠을 잔것 같지 않던데 이약 쓰니까 꿈이 없어지고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또 감기도 잘 걸려 지나가는 감기 다 했는데 이 약을 써서는 그 다음에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지 않는 면역력이
1: 네,
4: 높아지니까 예.
1: 맞습니다.
4: 예, 그리고 밥도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 활동한다니까 아홉과 싸서 쓰겠습니다.
1: 예, 그 감기 아이 걸린다는 게가 예, 우리 면역력이가 지켜냈다는 이런 뜻입니다. 면역력을 지켜내야만이 노인분들이 병이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발효균분도 지금 효과 좋거니와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영양보충제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4: 네.
3: 우리 가족들의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인데
4: 네.
3: 저도 쓰지 오란다.
4: 네.
3: 그래요. 효과 대단 좋습니다.
4: 네.
3: 특히나 예, 어떤 데 제일 저기 좋은 거 하니까요. 이 나빠댔단 말이다.
4: 네.
3: 옛날부터, 그 부대에서부터, 우리 아빠는 부대에서부터 이 뺀게, 이날일 때까지 그냥 이 알아서 그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어째 알겠지다.
4: 네.
3: 그러던 게, 우리 동충하설 그 위일에서 나이 먹고 그 여러 가지 비 있을까 바쁠까. 어쨌든 이게나 먹어보자 마지막으로 예.
4: 네.
3: 그래 이제 선택해서 방송 듣고 먹었는데 그 효과 대단 좋잖까.
4: 네. 이
3: 어쨌든 마늘 좋아져서 예. 식사를 마음대로 한다.
4: 네.
3: 그러니까 예, 맥이 나고 예. 가기 싶은 데 다 가고 그래 다닌다.
4: 네.
3: 우린 다 늙어 있도 보이 사는데 다 너 늙어 있다.
4: 네.
3: 그래, 그 병이란 병은 여러 가지 영 많지요. 정말 어느 것부터 치료할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다나 아까 이것저것 자꾸 좋은 약은 다 써도 쓸데없던데 이 약을 쓴 게 어느 몸이나 다 살살 좀 천천히 천천히 없어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4: 예, 노인 분들에게는 예. 최고의 약입니다. 좋습니다.
3: 예, 정말 예. 좋습니다. 그래, 예. 심장도 우리 아빠의 주자까지 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해요도 어디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병원 다녀야 되죠.
4: 그렇습니다.
3: 그래서 계속 병원 갔다 이겨냈다 나왔다 그래서 그게 역사지랑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약을 쓰고서 지금 병원 아예 갑니다. 병원 치료로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너무 좋아서 우리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죽기 전에 우리 그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넣어서 쓰고서 마지막 그 길 가자 이래 지금 계속 이 약 쓰겠는데 이번에 활동이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4: 예, 활동 내일부터 하는데 딱 열흘을 합니다. 열흘을 하는데 우리 눈에 좋은 이 블루베리 옆황소도 드리고 예, 그리고 심장에 좋은 후메큐시부터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단백분은 좀 특수한 단백분입니다. 미네랄 단백분이 우리 인체의 필수 미네랄이가 칼슘, 철분, 아연, 실렌 등 이런 이 미네랄이 함유된 단백분을 또 같이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드시면은 이제 어제부터 지금 더우면서 더워서 또 힘들죠. 예.
3: 예.

0: 그래서 이 같이 동충 하초가 같이 이 보충 제대로 드시면은 예, 여름도 또 무사하게 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네,
0: 열흘
1: 감사합니다.
0: 활동학을 해서 예, 인차 또 연계하십시오.
1: 예,
0: 예.
1: 그래. 이 저녁 이래 할때 이럴 때 아까 값이도 얼마 넣고 줬으니까
0: 맞습니다. 예.
1: 쓸만하다만
0: 예.
1: 그래서 전화 걸었습니다.
0: 예.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동충,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예, 이미 드시고 있는 분들, 그리고 동충 하초거나 이 발효시킨 동충 하초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드신다 할 때에는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지 알고 하면은 그 성과가 더 나지요.
2: 그렇죠.
0: 예, 이것도 역시 우리, 건강에 대한 이런 상식도 알거니와 약품이 내하고 어떤 작용을 하겠다. 이것을 인식하고 드신다 할 때에는 그 효과가 더잘 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라 할 때에는 환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겨울에는 곤충이 몸에 있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나서 태어난다 해서 지어진 이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동충 하초는 곰팡이 일종으로서 동충 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곤충 기생성 약제입니다. 예, 때문에 동물성 기주하고 식물성 자실체로서 동물성하고 식물성이 같이 존재하는 아주 신비로운 이런 약제입니다. 예, 때문에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선생님, 예, 저도 예, 동충하초 한 반년 썼습니다. 이래 쓰기 전에는 예, 저는 이전에 아때 이렇게 강에서 넘어져서 예, 정말 체육 시간에 좀 이렇게 다리 다친 게 거기에서 어느 나무가 녹았네. 거기에서 수술도 했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거기에 어느 나무가 녹아 그게 아파서 거기에 정말 걷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 많은 약을 썼습니다. 토약도 쓰고 그나마 그냥 어디 나갈 때는 반사고 그런 고약도 싸서 붙이고 이래 다녔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거는 그때뿐이지 그래서 쓸데없습니다. 그래 나는 이 당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서 했으니까 야이한 가지로 이렇게 저는 예, 그리고 또 손발이 차서 예, 여름에도 저 이불 속에서 양말을 신고 자댔습니다. 그렇게, 그거는 인차 나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 저 뭔가 어깨 아픈 게 이리 좋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놓고 저는 이렇게 좋고 이래요. 그리고 또 이런, 입맛도 돌아옵니다. 예, 밥 맛이 없어서 밥도 별로 못 먹고 이래가나에 영수발, 맥이 아이 나고 그 밥을 못 먹어 굉장히 그래서 입맛도 돌아와서 어느 뭐나 다 먹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예이저 뭔가 뭐 기억력도 돌아오고 예 그래놓고 이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지금도 우대 있습니까?
0: 예, 지금 활동이 내일부터 새로운 우대 활동인데, 눈에
3: 예.
0: 좋은 영양소, 그리고, 이 심장에 좋은 영양소, 그리고 미네랄 단백분,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3: 그렇습니까? 예.
0: 단백분하고의 그리고 남경 동인당에서 생산한 이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또 효과 좋습니다. 예, 그래, 같이 드시면은, 예, 효과를 더잘 보기 때문에 이 활동 또 열흘만 진행합니다. 예, 20부터 30까지 진행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얼마나
0: 예,
3: 야, 선생님,
0: 건강하십시오.
3: 정말 강의 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영양 성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흡수를 또 잘합니다. 예,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 흡수하는 데서도 일반적인 이런, 약들하고 비한다 할 때에는,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대과학 발효 기술이라 할 때에는 생명공학이 기술이라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흡수률도 높고 또 이 동충하초폰 자체의

0: 약품이 이런 성분이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능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폐하고 신장을 보강하면서 우리 인체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정기신혈을 공고하게 해줍니다.
1: 네.
0: 사실상 우리 정기신혈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 이 중의학적인 언어고 우리 서의학적이라나 현대의학으로는 면역력이라 하죠.
1: 네.
0: 일단 면역력이가 무너지면은 우리 인체에는 많은 질병들이 홍수처럼 찾아온다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어린 분들은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고 어디나 나는 이제 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1: 네네.
0: 이럴 때는 이 정기신혈을 공고하게 해주고 원기를 키워준다 하면은 이 건강이 회복이 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그리고 폐하고 신장경에는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거나 쉽게 지치는 증상도 개선하고 허리와 무릎이 쑤시면서 아픈 증상 그리고 좀 맥이 없으면서 약간 막 얼리막이도 아닌데 조금 걸어도 숨이 차다. 이런 분들이 증상도 개선하고 인체의 활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로인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그리고
1: 네.
0: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면역체계를 조절해서 질병을 예방도 하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전통적인 강장제에 속합니다.
1: 네.
0: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개선에서는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아주 뛰어난 이런 효과가 있고 만성 기침이라든가 천식 로인성 만성 기관지염에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산소증에 대한 내성을 높여서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무거운 이런 증상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나는 머리가 맑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저산소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1: 네.
0: 그 외에도 심장하고 신장 간 이런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도 하고 노화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 세포 손상을 줄여서 인체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늦춰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는 분들을 하고 안 쓰시는 분들을 보면 노화의 속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에는 노화를 늦춰주면서 꾸준하게 쓰시면은 이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서 좀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우리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 원약제보다도 그 효능이가 30배나 더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유독 물질을 분해시켜서 제거해서 독성이라든가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상적으로 또 꾸준하게 드신다 할 때에는 몸에 좋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우대 활동군은 좀 열흘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건강에서 아주 좋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결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결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경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대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은 여러분들한테 뭐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혜택으로 돌아가는 우수한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지원액은 지금

0: 60각을 싸면 70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124원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진 젤 상품권 1,500원 현금을 뺏습니다. 60각에서 70각을 한 20, 30%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거기 또 1,500원을 뺏습니다. 현금에서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15각을 드리고 거기에 1,500원 현금권을 또 총값에서 1,500원을 또 빼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대활동은 여러분들이 눈병치료에서는 할 만한 이런 계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입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그 우리 동서가 예, 그 폐기관지 만성기관지염이 있고 폐렴이 만성폐렴이 있단다. 예?
0: 예.
2: 그래가지고서 예, 그 감기 잘 걸리고 예, 그다음에 그 목에 기향 증상 떠올 간질간질하고 기침이 많이 나고 예, 가래 많고 그래서 저번에는 이렇게 막 열이 세게 나면서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예, 폐렴이 왔다며 이렇게 물이 찼다더란다. 예?
0: 예, 예, 예.
2: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예. 예, 그 물이 찼는데 그 병원 가기 전에 그 동네 진료소에서 소염제를 많이 맞았답니다. 호버도
0: 예.
2: 맞고 예. 그래서 낫지 않으니까 감기라고 낫지 않아서 그래서 병원 가는데 폐렴이 와서 병원에서 말하는 게 소염제 지내서서 뺀지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0: 소염제 과량 예. 됐어요.
2: 예, 입원도 뺀지 못 맞으면 입원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들로 가서 하라더랍니다. 그래서 중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나는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말하는 게 그 방송 듣고서 아주 원했었답니다. 예.
0: 예.
2: 예, 쌀은 유언이었었는데, 기침도 먹고, 이래, 가래성한 것도 나사지고, 예, 그, 밥맛이 기침 지내놔서 밥맛이 없던 게 밥맛도 당기고, 예, 그래서 도와줬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쌀 유언이었어서 도와줬다면서리, 이번에 할도 영 좋아서 자기 또 쌌다면서리, 기럽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지금 뭐, 무슨 증상인가 하면 축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2: 아, 도와도 잘 안 되고, 영, 저기 밥도 잘못 먹고 예, 식욕도 없고 예,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에 낭도에도 여러 개 있고 담낭에도 염증이 있답니다. 그래서
0: 예.
2: 내 지금 할도에서 우리 동서 지내 좋다니까 내 지금 도움을 싸서 그랬다.
0: 잘 모르셨는데요. 이제 예. 그 동서분도 그렇고 여사분이 이제 말씀한 거 들어봐도 지금은 어느 한 가지에 매달려서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고 종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여사분은 지금 사지원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게 기본 토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 그런가 하면 이게 인삼이 6배, 로경이 5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여기 또 엽산이란 이런 임신부들이 태아의 그 발육을 도와주는 이런 엽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 하며 여러 가지 광물원소, 단백질 감자 18가지 아미노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2억 3천만 전의 고려한 식물이 가시나무 모래밭에 자른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게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이런 성분이 많이 428가지 영양성분이 포함됐으니까 이거 빨리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독인 것 같습니다.
2: 예, 할도 영 좋습니다. 그래서
0: 이번에 할도 특수합니다. 예.
2: 예,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배달번호 알려주겠습니까?
0: 예.
1: 네, 무료 배달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2: 501-7766번이
1: 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싸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싸지원액은 많이 은별이 이 방송을 듣고 안 복용하는 분은 거의 적거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나는 예, 저만 아주 이제 기관지염이 심한다.
0: 예, 호흡기통 문제.
3: 예, 예, 그리고 이 예, 그런 밤에 잠이 안 오고 자꾸만 이렇게 그런 맹감 섭외 자꾸 예.
0: 콤파츠하고 예.
3: 예,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배에 있습니다, 나도.
0: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게 노인성 질병입니다. 예.
3: 네. 그래서 이, 그런, 탄약을 쓰고, 그래서 그랬는데 잘 낫지 않고 있어요.

0: 대님 방송 맹심했던 남의 이 사지 원액을 복용했는데 확실히 이 여자는 한 나도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이 효과가 용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이 그런 뭔가 뭐 기관지염도 좀 많이 좋아지고.
1: 예.
0: 그다음 밤에 소변 이 완을 지내 자지 못하고 소변 막 여러 번 당기던 게 이게 지금 많이 적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0: 예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0: 예, 그리고 이 그런 민감에 소화 잘 나이 드는 게 소화도 잘
1: 소화가 잘 되고 기관지가
0: 예,
1: 좋아지고
0: 잘 먹습니다.
1: 예, 호흡기통이 예. 좋아지고 그렇죠.
0: 예. 그래 어찌도 여러 가지 병이 난 만에 헌고사였는데 이 사지원액이 확실히 좋습니다.
1: 사지원액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견제 복용하시면서 기본으로서 종합계통을 개선해 종합 면역력을 개선해주고 뭐 어느 그 상초, 중초, 하초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네. 이거 우리 언니도 같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아.
0: 나는 이번에 우리 할 때 60가구 주면 또 70가구 더 사면 60가구 사면 70가구
1: 그래요. 그리고 1,500원 또 빼줍니다.
0: 네. 빼주고 이래서 예. 언니도 사고 더 나도 더 사려 합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네. 두 분이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0: 사면 할 예. 거는 아, 우리 오빠가 지금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계속 누이 부어 탄단 말입니다.
1: 아,
0: 예, 예. 어째 수술한 게 어째 그렇게 잘 낫지 않다며 이랬대다.
1: 예.
0: 그래서 이 명서방 눈약을 써봤으면 좋겠다며 네 아이 자꾸만 좋다고 말하는데 그 어떻게 선생님과 잘 물어봐 달라며 이랬대다.
1: 수술 받은 지는 언제 수술했습니까?
0: 우선 이게 한 1년 됩니다.
1: 아, 그러면 수술이 끝이 아니란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0: 예.
1: 지금 백내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까지 노인성 안과 질병을 범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0: 네.
1: 명사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어서 보얗던 게 벗겨집니다. 원래 백내장 수술 하지 않고도 보얗던 분들이 벗겨졌는데 백내장 수술 받은 다음이니까 이게 더 효과가 빠를 수 있습니다.
0: 효과 없단 말이에요.
1: 예, 그렇죠. 그럼 이 제품 네. 빨리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명사방 네. 시작하세요. 이번에 우대할 때에서 오니까 15가게 15가구 주고 1,500원을 뺐습니다.
0: 아 예. 그렇구나.
1: 예, 예.
0: 그럼 내 오빠가 말해서 이거 꼭 사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저도 사지원액을 쓰는 한답니다.
1: 예.
3: 예 오늘 한 반년 정도 먹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예, 이게 감기도 좌절하고 어쨌든 감기를 계속 달고 있는단 말입니다.
1: 예.
3: 예, 혈압이 파동이거든 올랐다 내렸다 하면 약을 먹어도 예, 크게 이렇게 효과 못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전체 하관 좀 혈압을 세게 고상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그저 감기 그저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한단 말입니다. 그저
1: 예.
3: 속이 감기 말만 해도 감기 걸렸어.
1: 아, 면역력이 예. 많이 났다는 걸.
3: 예. 면역이 길에 모두 이래 이사들 가벼워 보면 자꾸 면역이었다. 면역이 대한 거 진짜 많이 먹는단 말입니다.
1: 그래도 흡수가 잘 안 됩니다.
3: 예. 예. 좋다면 좋다는 거 다 먹는데 그래가지고서 그때 니도 하고 그래서 그 부 한두 달 지나면 뭐 누기 감기 사람이 급히 슬쩍 지나가도 또 감기 내가 한단 말입니다.
1: 다른 사람 다 이러는데 내만은 또 걸리지.
3: 예, 내만은 진짜 야 그래 진짜 이 그것도 감기를 달고 있으니까 그것도 용 힘도 빼다
1: 답답하죠 진짜. 그것도 예
3: 예,
1: 힘들죠.
3: 예, 감호 땡디도 땡디로 무슨 한 뭐 하모 한 그것도 열 번씩 하니까
1: 아유 감기 때문에 예, 열 번 땡디 거지.
3: 그래서 예, 그 소염제 자꾸 쓰면 또 아이소테에서 또 첨약을 또
1: 그렇죠.
3: 무슨 면역에 대한 거 먹어봐도 뭐 크게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다가서 이 뭐인가 뭐 이 사지원액은 내 방송 이게 조금 면역이 면역에 대해서 내가 좋다고 피도 맞게 하고 하니까 되나 자관한다 너네 어쨌든 이게 우리 피 건강만 다 사실이잖아요.
1: 그렇죠. 죽성경화하고
3: 예, 예.
1: 동맥경화.
3: 예. 예. 그래서 이 약을 어쨌든 선택해서 먹어봤는데 예. 진짜 이거 먹으니까 이거 추위를 세게 타던 게 좀 추위를 싫답니다.
1: 그렇죠. 음양 조절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 손끝 발끝까지 신경 말초 부분까지 갖다 빨리 돌아서게 되어 있으니까 피가 예.
3: 그래서 발이랑 시려봐가지고 예 전화기 잘 때도 이렇게 계속 두꺼운 양말이 얇은 양말

0: 그래서 양말을 신고 자고 그랬댔습니다.
1: 예.
0: 예, 그랬던 게 지금 온도는 예, 한 두 달째 예, 양말도 벗고 자고, 예, 자고 하니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영 좋습니다, 이게.
1: 예, 사시원액 드시고 나니까 그래서 온 효과를 보셨다, 그렇죠?
0: 예, 그래, 내 처음에는 예, 너무 약을 많이 먹으니까 예, 많이 아예 싸댔습니다. 예, 자고 한번 먹어보자고 그래.
1: 예.
0: 조금 싸댔다 말입니다. 예, 그래, 약도 떨어졌지. 그래서 이번에 또 방송 들어볼까 할 때 대단히 좋습니다.
1: 오늘부터 진행하는 특수한 활동, 현금 또 1,500원을 빼주는 이런 60가게, 70가게 주고, 1,500원을 빼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효과, 보통 우대가 아닙니다. 예.
0: 예, 그래서 예, 좀 더 싸서 계속 먹어보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건강 기원입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맹처방 음약을 어제는 다섯 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원래 지금 진단받은 게가 예, 지금 녹내장에다가 백내장에다가 지금 재배했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안압이에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예, 안압이 올라갈 적에 눈날이거든 막 빠진 것 같고 머리끄도 언니 통새 나고 이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백내장 했으니까 눈이라는 게 전혀 또 잘 부어 이렇게 안 되고 이래 나는 병원에서 잠깐 몇 번 내가 갔댔습니다. 그러니까
1: 예.
3: 그분들은 잠깐만 그저 수술을 해라.
1: 백내장은 수술이다. 그래서 서일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수술 안 나고 딱 예, 견제에 있다가 이번에 예, 저 뭐입니까 이 민서방 눈이야 갔다 지금 다섯 달 꼬박 썼는데 효과 되게 좋습니다. 이거 쓴 다음에 지금 예, 써서부터 봐서 한 반달 전부터 할 거라 안압이 근본상 올라가야 갑니다. 지금.
1: 예, 안압이 고정되면 기실에는 녹내장은 기본 큰 해결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지금 앞에 부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잘 안 배우던 게 지금 예, 많이 잘 배우고.
1: 어, 백내장이 많이 해결됐다. 그렇죠.
3: 예, 그것도 지금 벗어지고 지금 예, 물질이 예. 잘 배웁니다.
1: 예.
3: 이게 옛날에만 많이 잘 배웁니다. 지금.
1: 예.
3: 원래는 이 전화도 핸드폰을 보게 되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잘 배웁니다.
1: 아, 그렇죠. 예, 바로 예, 그렇습니다.
3: 예. 그래, 이 약, 다른 약도 나도 많이 써봤는데, 예, 효과도 이렇게 잘못 봤는데, 이번에 이 약에서 이렇게 현장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특히, 예, 이 시력은 내가 원래는 올라가려고 생각했는데, 시력까지 지금 올라가니까, 얼마나 지금 이야기가 이게.
1: 시력이 정말. 올라간다는 게 지금 상태를 보증하는 것도 좀 큰 치료지요. 근데 시력이 올라갈 수 있는 치료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수한 효과입니다. 바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명서방은 지금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눈을 구했습니다.
3: 예, 그래, 이번에 이 약, 또, 이 좋은 약이고, 치료도 잘 되고, 예, 효과도 좋고.
1: 우대할 때도 좋고, 예, 오늘부터, 예.
3: 오늘부터 우대가 또 특수한 우대.
1: 특수합니다. 예.
3: 예. 예, 이래서 오늘 15가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명서방을 쓰고 있는데,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저는 예, 눈이, 이, 저기, 요, 안구불에 별로 타는 게 곱처럼 예, 그런 흐여운 게 쉬우고, 예. 저기, 가렵고, 물체가 겹쳐도 보이고, 예. 다양한 눈물도 나고, 예. 이랬던 게, 예. 저, 이 명수방에 있었네. 여러 달 썼어. 반년 넘어 썼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지금 만면에서 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이 눈이 저기, 곱 같은 게 쉬운 게 좀 많이 벗어진 것 같냐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4: 예, 많이 벗어졌습니다.
1: 아, 예, 예.
4: 예전엔 그게 자꾸 쉬우니까 예, 눈이 답답해서 그래서 자꾸 손이 비비고 이래야 게 지금 손이 시원을 나갑니다.
1: 쉽게 말하자면 눈에 고개가 쉬운 그게인데 서일에서는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1차 긁어내고 다시 자라면 또 2차로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네, 시간 상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0: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네, 오늘은 원치 않은 소음에 귀가 많이 지쳤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걸까요? 그 소음에 나도 한 몫을 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에는요, 어느 때보다도 침묵이 간절해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늘 내일이 주어지지만은요, 어떤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는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워내고 또 씻어내지 않으면은요, 얼룩덜룩한 마음 그대로 어수선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잠시 마음을 헹구어가십시오. 고요한 오후 내 마음을 비춰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 사이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자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르미 가정교육관 민춘선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이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키워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1: 네, 요즘 이렇게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힘드시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화가 많아 걱정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울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구와 다툴 때 감정을 못 참고 폭발해버려요. 그리고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해요. 이런 고민들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공감하시는 고민일 겁니다.
0: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인데 강사님도 그렇네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똑같은 고민을 했을 때고 아이의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다했던 그 순간들을 아마 여러 번 뭐 수없이 마주했을 것 같아요. 예.
1: 네, 그렇죠. 오늘은 그런 저희 경험과 함께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편하게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감정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쁨, 슬픔, 분노, 질투, 불안. 아이들은 이 감정들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걸 배울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의 이 병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친구와 싸우고 또 화해하고 기다림과 실패를 겪으면서 감정을 다루는 그런 법을 배웠는데 그때 마음이 상해도 엄마 품에 안겨울고 친구와 다투어도 스스로 화해의 법을 찾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갔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참 힘들죠.
0: 그래요. 뭐 지금 힘들 때 뭐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화면 속 세상 익숙해지고 또 뭐 경쟁과 성적의 압박 속에서 감정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감정을 다루는 그 연습할 기회가 사실 많이 이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어때요?
1: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어른들조차 이 아이의 감정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가 울면은 울지 마.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화낼 거야. 이러면서 감정을 억누르게 하죠. 우리 아이가 화를 내면은 버릇없이 굴지 마. 그런 감정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구성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감정이 무시를 당할수록 아이의 자존감은 점점 더 낮아지고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이가 울지 않고 참으면 착한 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마음속에 큰 바위를 쌓는 것과 같아요. 감정은 억눌린다고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0: 그래, 억눌린다. 이 슬픔은 언젠가 큰 분노로 또 터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뭐 무시당한 불안한 아이들을 더 예민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아이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0: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인데 학교에서 다른 아이가 저희 아이를 화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그 아이를 막 욕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첫 마디가 말로 잘 해야지. 욕하면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는 순간에 와 하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말 안 해 하고는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였어요. 그때 저 아이는 자기 화난 마음을 엄마가 들어주고 함께 해주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 아이의 감정보다 아이가 욕하는 거 맞지 않다. 벌은 나빠진다.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섰던 거였습니다.
0: 네.
1: 예, 그 뒤로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던 거였어요. 괜찮아 이렇게 라고만 말하고 마음속에 슬픔과 억울함을 쌓아뒀죠. 이것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다 받아주되 행동은 한계를 정해주는 것. 그게 아이를 키우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아이가 네. 엄마 나 화나 라고 말할 때 화내면 안 돼 라고 막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엄마한테 그럼 다 말해줘 라고 감정 인정을 해주면서 아이의 감정을 그 감정 수위가 내려갔을 때 그래도 욕하는 건 안 되지 이런 행동의 한계를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1: 네, 그렇죠. 이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 슬픔, 분노, 불안 모두 우리 마음이 느끼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0: 네.
1: 그 감정들을 포장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아이 마음 근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고 행동의 한계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 셈이죠. 그래서 모든 선택은 감정이 결정한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뒷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 공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유아기부터 아이의 감정을 아, 너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너 정말 기뻐 보여.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 그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도 참 없지 않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너무 감정이 뭐 휩쓸리면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는데 뭐 진짜 뭐 그런가요? 어때요?
1: 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히려 감정을 공감받은 아이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은 아이는 아,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움에도 맞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1: 반대로 감정을 무시당한 아이는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불안감이 휩싸여서 쉽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공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마음을 듣고 나도 너의 마음을 알아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뿐입니다.
0: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교재에서도 그렇고 사랑받지 못한다 뭐 어떤 따뜻한 눈빛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 선생 사이 학생 사제 사이도 그런 좋은 감정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면은 그 알리기 오래 가지 않아요. 날 미워하더라. 내가 뭐 어느 누구 반장이었고 어느 선생님 가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하고 그 애하고는 그 어른하고는 잘 친하는데 선생님 나오는 저는 얘기 안 하는 거 봐서는 뭐 먹을 거 안 사줬나 뺏어 먹었나 뭐 이렇게 안 좋아하니까 애가 점점 감정이 무뎌지잖아요. 선생이나 뭐 그 친구들하고 저 애는 저래 저 선생은 그래 나하고는 별로 안 친해 나빠 나를 욕하더라 뭐 이런 걸로 감정이 옹이 쌓이다 보니까 쭉 뭐 몇 년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1: 근데
0: 네, 예, 나중에 커서 보게 되면은 아 그럴 때 나를 잘 되라고 교육해서 뭐 이런 건가 따가운 눈총 뭐 더 지적을 했다든가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사실은 학생 사이에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반에서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같은 또 음식을 먹으면서 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나 어른들 가정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0: 화를 내도 울어도 투정을 부려도 그 감정 자체를 받아주는 거, 그것이 진짜 따뜻한 사랑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서 사랑 노래, 사랑의 이유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민춘선 강사님을 모시고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받은 아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보십니까, 선생님?
1: 네. 네.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감정 코칭을 꾸준히 받은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이게 된답니다. 첫째라는 집중력이 엄청 높아집니다.
0: 그래요, 예.
1: 감정이 이렇게 안정된 아이는 마음에 불안이거나 분노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내 그 에너지가 감정 처리에 다 쏠려버려서 공부나 놀이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공감받고 다루는 법을 배운 아이는 감정의 에너지를

성적인 일에 쓸수 있게 되어서 집중력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감정 코칭을 시작한 뒤로 학교에서 선생님께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어요라는 칭찬을 많이 듣게 되었던 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0: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부 성적 낮게 되면은 학교에서도 뭐 저 아이들 보기도 그렇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선생님한테도 눈치 보이고 뭐 그렇잖아요. 정서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힘들죠.
1: 힘들죠. 근데 그렇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성 코칭을 받은 아이들은 예, 학업 성취도가 나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업 스트레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고3 때 이 영어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고 아, 내가 어딘가 부족한지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면서
0: 그렇죠. 그런 힘을 가지는 애는 꼭 나중에 성공하도록 보니까 두고 보자. 네. 잘할 거야. 이렇게 힘이 생기는 네네. 아이. 예.
1: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걸 또 저와랑 이렇게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0: 맞아요. 세 번째는.
1: 네, 또 세 번째가라면은 기분이 이렇게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0: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이 공부 성적도 그렇고 기분 나쁜 것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자라나는 그 저 노는 아이들이 그 친구 사이도 그렇고 가정에 와서도 그렇고 이러저러게 정서 절약이 있다든가 성적 파동이 있다고 할 때 곁에서 잘 잡아준다든가 같이 그 기쁨을 나눈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려운 점 힘든 점이 있으면은 뭐 다독여준다든가 이런저런 뭐 이런 면에서 힘이 되고 또 사랑을 주게 되면은 감동을 받으면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는데 그렇죠? 그 예전에는 조그마한 기분이 안 좋아도 하늘을 찌를 듯한 화를 냈던 아이가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라든가 혹은 또 뭐 주의력을 집중 분산시키면서 스스로 다독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한다면은 감정 코칭을 받은 애들은 심리적인 그 면역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적 면역력이란 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나 그 어려움에 맞서서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데 이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그 우울증이나 자살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감정 조절 능력 그렇죠. 어떤 친구는 잘 조절이 되는데 사람마다 좀 더 달라요. 욱하는 분들도 있고 애들이 뭐 지방 안에서 이걸 잘 맞춰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뭐 비뚤게 나간다든가 옷 쓴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감정을 공감을 하고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이에게서 평생 우리가 심리적 면역을 선물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잘해줘야 되죠. 그렇죠?
1: 네. 네. 완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점이라면은, 이 다섯 번째라면은, 이렇게 또래 관계가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친구 사이에.
1: 네. 네. 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아는 아이는 친구와 다툴 때도 폭발하지 않고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상처받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꾸준한 감정 코칭과 공감이 쌓여서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난 괜찮다 이런 믿음이 생길 때 자연스레 나타나는 이런 변화거든요.
0: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와 선생님들은 아이의 감정을 위해서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1: 네. 참 어렵고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이게 아이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0: 네.
1: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0: 있게 도와주란 뜻이죠. 너 지금 슬픈 거야? 화나는 거야? 아니면 불안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감정을 말로 표현한 거는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라면은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의 한계는 정해주세요. 이게 아이가 화가 나서 동생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화가 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안 돼. 라고 명확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1: 그래요.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도 하네요. 예?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한다면은 네 번째로는 이 아이와 함께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함께 심호흡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함께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1: 네.
0: 부모가 이렇게 함께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스스로 연습하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은 다섯 번째라면은 아이의 감정이 언제나 옳다고 믿어주세요. 아이가 이 느끼는 감정은 그 아이에게는 참 진실이거든요.
1: 네.
0: 뭐 별일도 아닌데 왜 그래라고 이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가 그렇게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찾아주고 공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이에게 평생 행복을 선물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감정을 잘 다루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나가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얘기. 아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사랑 먹고 자라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사랑 먹는 아이가 또 나중에 사랑도 잘 주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사랑, 행복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얘기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행복하다. 그래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늘의 사연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의 사연 듣고 또 우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0: 네네. 좋아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중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이제 1학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들어서면서 딸이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요. 학교를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가는 고중생은 없겠지만요, 저의 딸은 학교 대문에 도착을 했는데도 차에 앉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가득한 데서 딸을 강제로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자주 늘어나곤 했는데, 그러면 큰 결심을 하듯이 한숨을 푹 내쉬며 차에서 내리는 딸을 배웅할 수가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약할까? 왜 이러지? 뭐 힘든 일이 많나? 하며 저하면은 뭐 우울하다 하고, 또 저하면은 뭐 학교 가기 싫다 하고, 이 자식이 모든

0: 모습을 보이면은요, 힘든 모습을 보이면은 당연히 내 자식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안아줄 테지만은요, 자꾸만 머릿속에 지켜두는 그 물음을 무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을 가지고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저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하는 사연을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떠신가요?
1: 아, 네. 너무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0: 네. 네.
1: 여기에 보면 매일 아침 이렇게 딸을 기다리고 배웅해 주시는 모습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딸을 기다려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도 정말 잘 느껴집니다.
0: 네.
1: 아, 어떻게 보면 이 고숭이에 들어서서 첫 해는, 고숭 1년이라고 했으니까 첫 해는 아이가 원래부터 큰 변화와 압력이 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적 경쟁, 친구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심리적 부담이 극히 그게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아이가 이렇게 학교 앞 차 안에서 이 망설이는 모습은 단순하게 게으른 건 아니거든요. 얘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마음이 신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 이를 가지고라는 생각하시는 마음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아이에게는 그 고민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견디라고 다그치기보다는 야, 너 진짜 정말 힘들었겠구나. 엄마 항상 너 편이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 좋을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시간이 아이한테는 훨씬 큰 힘이 되어서 천천히 이렇게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다려 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0: 그렇죠. 나이가 좀 그 유년 시기에서 뭐 청소년 시기에서 15, 60, 67 오르게 되면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또 복잡하고 정서파동이 좀 더 심해. 공부 압력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고중이나 또 초중도 그렇고 고중도 사회도 다 한 가지입니다만 참 이런 시기에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이것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 주변에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있어도 좀 그 무거운 짐을 덜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도 뭐 삼촌도 좋고 언니도 좋고 오빠도 좋고 특히 어머니도. 근데 학교 때 보니까 어른들 그 아빠 엄마하고는 잘 털어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러고는 뭔 일인데 어째 이러는데 알아서 할다니까 비치지 마세요. 뭐 이런 경우 좀 속이 답답하고 아 쓰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뭐 웃음이 까르르 뭐 글소리 낭낭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에만 애처를 지하면 그래 많이 소통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감정을 많이 주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라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한번 다가서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참 애가 바르고 또 씩씩하게 요 관을 잘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저희들이 주변에서 이런 아이들 또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내일에는 또한 좋은 일 있고 다 누구나 이렇게 크게 작게 겪은 있어. 내일의 태양도 내일에 뜨니까 좋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강사님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감정 잘 다루기 아이 행복하다. 행복과 사랑 먹는 아이로 잘 자라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 선생님, 예,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현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0: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방송 이효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선생님 모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평소 궁금하셨던 점이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 생방송실 열선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5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구보액은 10곽 사시면 9곽 드리고 20곽 사시면 25곽을 드리고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텐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 구복과 외양이 결합된 투골테 이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에 특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백자방 구박액은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좋고 확실한 뭐 효과성이 좋아서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가게 398원에 속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무대 활동은 20각을 싸면 25각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12각에 12각 드렸는데 이번에는 20각에 25각을 더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5각을 더 드린 차원에서 양천원을 더 면접번을 위해서 더 무료로 주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투골테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10각에 2각을 더 드렸는데요. 15각에 20각을 더 드리니까 면접번에 비해서 5각을 더 드리는 차원에서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양천원에치 무료로 드리는 셈이 2,500원에치 무료로 더 드리는 셈이 됩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10원, 그리고 백자방 구보액은 한 각에 17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작은 돈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지구의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므로 해내서 간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많은 힘든 과정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던 분들 가운데서 백자방 구박액은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천년 차원에서 지금 얻어온 이런 중약재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낸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백자방 구보액에 오늘은 이게 한 다섯 달. 여보세요?
1: 예, 이제 됩니다. 말씀하세요. 예.
2: 그래, 이 쓰고 나가나 얼마나 좋은지, 특히 이거 쓰다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뒤에서 전주 소리가 자꾸만 나던지,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1: 그렇죠. 심장과 뇌혈관에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고,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귀에 소리가 없어지고, 더불어서 예.
2: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면 이 손발이 많이 차갖고 있지, 항상, 예. 그래서 여름에, 이 여름 더워도, 예, 이 두꺼운 양말을 그냥 신고 있었습니다, 예.
1: 아, 그게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는가 하면, 제 신경 말초 부분까지 순환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갔다 왔다 하는 그 힘이 약해지니까 기혈부족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입니다.
2: 예. 근데 이러한 증서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발에, 손발에 많이 지금 예, 오너내라고 지금 뭐 양말에 하면 지금 낮에 나와서 안 신어도 예, 좋습니다.
1: 그게 큰 효과입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내가 이 전설 내가 그래, 어제는 한 10년이 됩니다.
1: 예.
2: 아, 밤에 못 잡니다. 밤에 쪽.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 어떻게 밤에 딱 되게 되면 밤중에부터 그래서 섬에 조금 조금씩 나가면 한 6번씩 봅니다. 밤에.
1: 모든 질병은 밤에 조용할 때 신경이 모두 그 아픈 그 짝으로서 그리고 어느 한 짝에 부실하면 그 짝에 집중되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요. 예.
2: 예, 그런 게 지금 이하 쓴다면, 오늘은 이제, 감소량이 한번 내지, 많이 벌지, 두 번밖에 안 봅니다.
1: 그래서,
2: 예, 잠, 완전히 지금 통잠, 그래, 6시간씩 잡니다.
1: 그만하면, 10시간 내지 7시간, 제일 작아 10시간은 보증하는 게, 그게 기본인데, 10시간은 보증하면, 이전에 수면 시간에 비하면 몇 배로 늘어난 셈이 되죠.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약 쓴다면, 편안하고, 그리고, 예, 옛날에 조금 나가 걸게 된 다리가 그냥 매워서 조금 앉아서 쉬었다 생겼는데 지금은 뭐 한 어마어마한 길에 대해서 단숨에 갔다 왔다 해도 내가 문제를 모릅니다. 지금.
1: 그렇죠. 원기 부족과 예. 건파 공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오는 거죠.
2: 예, 확실히 이 약서 보니까 나 예, 내가 지금 옛날도 다른 약도 옛날에 뭐 보약 이런 거 뭐 보신한 약도 많이 써봤는데 이처럼 효과가 좋고 빠른 약은 이제 첫감 지금 써봅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안전하면서 효과가 빠른 좋은 부산 건밭을 도와주는 데서는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

0: 밥으로 된 있는 거죠. 예.
1: 예. 그, 내 들어볼까요? 이번에 지금 이 축소안이 우리 활동회에 지금 참가해가지고 오늘 20각도 대가를 받은다고요?
0: 예, 20각 3에 25각을 드립니다. 한 각에 170원 사업받게 되지 않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게 되게 오후부터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엄청 안 되고 해. 그리고 손발이 영 차고 영 저리 위해서 이래 고생하다 백작만 구매하고 뭐 후부터 혈압이 엄청 안 되니까 어지럽지 아주 많이 나옵니다.
0: 아, 그렇죠. 예.
3: 네. 그리고 나는 전립선을 소변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소변보다는 한참 서서 기둘러야 되지. 그래, 한번 볼 소변에 조금씩 나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백다방 구박은 뭐부터, 예. 한번 볼 소변에 막 소변 차서 조금 많이 주저졌습니다.
0: 그게 간단한 해결이 아닙니다. 큰 돌파입니다. 돌파성적인 효과입니다. 예.
3: 그래, 소변도 시원 잘 나가고, 예. 야, 난 정말 살깠습니다, 이래놓으니.
0: 그렇죠.
3: 예, 자지 못하는데, 조금, 예, 소변 잘 나가고, 살을 자주 들어들까, 잠 자잖아. 그 사람 정신이 납니다, 예.
0: 그럼요, 예.
3: 예, 나는 혹하실 때 이거 계속 먹으려 다니고, 예. 그리고 내, 우리 조카 한국에서 요지간 고마 들어왔는데, 야, 현장 일하면서, 아이, 그 검사라니, 뭐, 요청한 탁도 듣고, 특히 무릎 관절이 심해서, 예. 앉았다, 이래서 역 바빠합니다, 이게.
0: 예.
3: 왜 다리 꼽히지, 폈다, 꼽혔다, 배기 바빠하지. 그런데, 두골 팬이 이게 좀 효과 좋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이거.
0: 예. 이제 그 조카분이, 이 두골테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준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 무릎 관절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 관절이라든지 경추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많이 움직이는 관절 가운데 체중을 많이 받아내는 그 관절이 무릎 관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되게 되면 고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고관절 통증이라게 되면 몸 세우기 힘들어질 정도까지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골테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여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관절 치료의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 활락이라는 건 경락을 수통시켜준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카분이 빨리 이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증은 제가 생각한 데는 100일이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100일, 세 개 100일 부담 없이 쓰게 되면 이게 간과 콤파츠를 상하는 게 많은 약이 독부작용에 속하는데 이건 오히려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험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두골테 이 제품이니까 조카분한테 적절히 이 제품을 여기서 쓸 뿐만 아니라 혹시 다시 나가신다 해도 갖고 나가시게 되면 뭐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아, 글쎄 말입니다. 괜찮은데 이거 빨리 좀 치료해야
0: 그렇죠.
3: 이거 그러면 이거
0: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합니다. 예.
3: 예, 배달 받겠습니다. 예.
0: 예. 15각 싸면 2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에 20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백두방구부에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예, 혈압과 심장이 영 온종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소변 차수가 줄어드니 밥은 잘 잘까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아, 그럼요.
4: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끼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고 뒤에서 자꾸 소리 나서 예, 말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0: 예, 곰팥이한 구체 증상이 이모저모로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4: 예, 그런 게 지금 뒤에 소리가 지금 치료하니까 예, 말이 좀 잘 계속 너무 좋습니다.
0: 그게 큰 해결입니다. 예, 예.
4: 예. 그리고 눈이 부염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지금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0: 예.
4: 겨우 이 약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이제 흡수 빠르고 먹기도 이미 간편한 거.
0: 그렇죠. 하루에 한 번.

0: 그것만 자기 직전에 쫙 드시면 되니까 얼마나 그 드시기도 편리하고 기억하기도 쉽고 빨리 또 흡수가 되죠. 구복액이니까. 예. 예.
1: 겨우 효과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계약이 효과 있을 때 계속 쓰려고 예. 그러고 있다 이번 활동 영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특선 우대 활동입니다. 이번 활동은 돈을 작게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좋은 활동입니다. 예. 170원 예.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가게, 25가게를 받게 되면 한 가게. 예.
1: 예. 그래서 이번 활동에 좀 참가해서 약속 대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부장이시오. 우리 어머니 지금 투석하고 있는데 이거 투석 환자들이 다 쓸 수 있을까?
0: 어느 거 백자방 구박에 그래죠? 백자방 구박에 그랩니까?
3: 아니 이쪽 약 그랜다.
0: 두골대에 그랩니까?
3: 예 맞습니다.
0: 아 두골대가 관절이 많이 아픈가 봐요. 예예. 예.
3: 걔가 투석 환자들이 드실 수 있다는 얘기지.
0: 아 이게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투석 환자들이 물을 드시는 데서 힘들어지니까 아무튼 그래도 액체를 어느 정도는 드시는 양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그 한도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아 그렇습니다.
0: 이거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작게 싸는 방법에 있어서는 7가게 5가게 주는 이런 우대활동도 있습니다. 15가게 20가게 주는 우대활동 두 가지 활동이니까 아무튼 많이 참고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디다 전화로 이렇게 뭐니까 살 때는 어디 가서 사게 되면 됩니까?
0: 예, 전화번호 먼저 적으세요. 501-775번입니다.
3: 아, 501-775번이요?
0: 예, 여기다 전화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난 백자방 쓴 지 오란다.
0: 아, 그래요?
4: 예, 우선 다수다반, 우선 여섯 자체, 우선 거의 쓰는데, 하여튼, 이, 뭡니까, 백자방이 정말 쓰고 볼까, 예. 야, 약은 정말 진짜 약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0: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예. 백근을 농축에 한 근을 만들었으니까, 약을 일단 복용해보신 분은 확실하게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4: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약이 어쩐가 이게 농축돼도 특별하게 다른 약에 비해서 농축됐고 한라에도 한번 먹어줬고 밤도 잘 자서 정말 이 약은 밥에 딴진다.
0: 어, 그러면.
4: 예, 나 어제 그러다니 더구나 이렇게 뭐니까 이게 잠 못 자는 게 이게 정말 야 대세제구 뭡니까 선생님.
0: 그것보다 더 큰 병이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 날마다 예. 어느 시각마다 힘들어지는 거죠. 예.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 자다가 아침에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 그러는데 아침부터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무슨 어느 일을 해야 되겠다 어쩌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 자다가 그게 일 그래서 매일이 그래서 맥이 나고 이렇더라만
0: 그렇죠.
4: 이야기.
0: 예.
4: 예, 발다리 그래서 맥이 나고 예. 그런 거로도 벌써 아, 이 어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맥이 오고 씩씩한 걸 수업에 밤에 또 세 번씩 네 번씩 놓으면 이게 지금 예, 한 번씩 닦다 보니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이 밥을 예, 맛있게 먹어 소화도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건비 이기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소화가 잘 될 수밖에요. 예.
4: 그래 만큼 황정이 또 그 대단히 비싼 약이 좋은 약.
0: 그렇죠. 백초지성이라 예, 하지 않습니까?
4: 예, 나 그게 예. 선생님 강의 난 이 약을 먹다 나가서 선생님 강의 난 기다 맞았고 예.
0: 잘리라고 계세요. 예.
4: 예, 그러지. 예, 그럼요. 그냥 먹으니까 나 자꾸 듣기 쉽다 말한다 강의.
0: 예.
4: 그래 이번 후대 아동에 뭔가 참가하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예. 할 때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0: 예.
4: 그러니까 501-77
0: 어입니까? 예, 어입니다. 예, 775.
4: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예, 두골 대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김수가 골다공증이 있어서 예. 시리고 저리고 통증나서 얼마 걸지도 못하고 조금 걸다가 앉아 쉬고 또 걷고 쉬고 이랍니다.
0: 예.
5: 그러면서 앉을 때나 일어날 때는 때가닥 뭐 일어나고 때가닥 뭐 앉고 주춤주춤 하면서 그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그런 것 같더랍니다.
0: 관절통으로 예. 인해서 예 많이 조심하게 예. 되고 아끼게 되어 있죠.
5: 그래서 예 재고 앉고 재고 일어납니다.
0: 예.
5: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급하나에 아, 앉았다 일어날 때는 지내, 그 무릎이 통증나서 어떤 때는 앉은 걸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5: 예. 그런 게, 지금은 이 두고 자랐으니까 예,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5: 원하는 예, 아 그렇게 비 오는 날이나 아, 저기 날이 흐린 날이 더 아파서 예, 얻지도 못했습니다.
0: 그렇죠.
5: 그랬던 게, 예,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예, 또 위를도 돕고 간도 도우면서 예, 소화가 잘 되니까 예, 지금 먹을수록 예, 지금 다리나 허리나 지금 감절이 낫은 게 아닙니다.
0: 어, 그렇죠.
5: 예, 예. 지금은 예, 시리고 저리고 통제가 없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옵니다.
0: 맞습니다.
5: 예, 다리에 힘이 오고 또 다리에 가볍습니다.
0: 예.
5: 이러니까 예, 이 투보편이 확실히 아, 국가 발명 대상인데
0: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5: 예, 예, 예. 예. 특허약이 알깁니다.
0: 아, 그렇죠.
5: 예. 예. 먹고 바르고 한 암마하고 하니까 영 치료가 잘 됩니다. 예, 열저 저런 활동에 참가를 해서 어제 약을 받았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전에 광고약을 많이 써봐도 이 약이 조금 예, 더 조금 다르긴 더 다릅니다.
0: 그렇죠. 흡인력 예, 있죠. 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작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린 약품 가운데서 아마 관절 치료 제품은 이게 처음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까지 인정합니다. 예,
5: 예, 특도 다릅니다. 예,
0: 그렇죠.
5: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의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특히 여기 두 가지 점이 돌출합니다. 하나는 여기에 포함된 흑개미를 위주로 한 몇 가지 주요한 컴팟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제때 부증을 빼주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이 잘 수통되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투골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 자체는 많은 제품 가운데서 보통 구복이면 구복, 외용이면 외용 여기로 끝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그러니까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된 아주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신 다음에 제일 힘든 게 관절 동통으로서 더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공능은 원래 나이가 들면 공능이 다 저하되게 마련인데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소화 공능이 떨어지고 관절 마디는 누르면서 소모되는 거면 관절과 관절을 쓰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그 연골 같은 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능이 점차 썩어서 점차 퇴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더 아파나고 안 쓰면 안 아픈가 이래서 조용하게 누워만 앉아만 소파에만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기술은 반대입니다. 내가 안 쓰게 되면 근육이 위축합니다. 관절은 마치 좋아지는 아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지만 해도 관절과 근육은 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근육이 점점 위축하게 되면 아무리 관절이 다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왜 따로 서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투골테의 전형적인 특정 가운데서 부선 정량해주고

0: 층간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간을 든든하게 콤파치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해독 지통의 역할하는 이런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골 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여기 첫 구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레이펑스를 하게 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관절 통해서 아마 극체에 속하는 이런 그 질병에 속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자가 면역계통을 남이 내 면역계통을 파괴하는가 하고 자기 절로 자기 보호를 치는 차원에서 관절통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 절로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속하는데 이 질병을 포함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관절통 그리고 통풍 관절통 가운데 제일 힘들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추간번 탈출이라든지 어깨가 늘 아프다든지 경추가 늘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진다든지 그 외에 뭐 고관절 괴사 넘어져서 상남 부위 산후풍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통통은 물러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여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은 근육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접적으로서 부선종양의 콤파치 든든해지게 하게 되면 따라서 골격통이 해결받고 골격이 든든해지고 할망액이 보충되게 되어 있고 이런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두골테란 제품 자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게 얼마나 많은 림상실험을 총화해서 거기에다서 제약회사에게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에 회부할 때에 림상 경험은 치말로 어떤 제품은 100집이 그 산자유엔 이런 데 그 림상 경험을 통해서야만이 여기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확실하게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충분한 림상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실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두골테에 속합니다. 관절 통통은 두골테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제하소, 윈양화, 황정,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특히 황정이나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 상초는 폐혈과 심정혈을 해결해주게 돼 있고 중초에서는 뭐 비위를 다스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 맥이 난다 그리고 특히 여기 그 하처에서는 콤파치를 다스려주는 이런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제하소라는 성분 자체는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심지어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밑으로부터 검은머리가 나오게 돼 바뀌어지는 제하소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은 황계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는 역할, 단삼은 어혈을 풀어주며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1일은 소만 절기입니다. 소만은 해마다 양력으로 5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뜨는데요. 소만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와 강수량과 관련이 되는데요. 소만절기 동안 우리나라 남방 지역은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하고 강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소만 소만, 강과 하천이 점차 물이 찬다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강수량이 많다는 것을 뜻하죠. 둘째는 농작물

0: 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만절기 동안 우리나라 북방 지역은 강수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의 만은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밀 알곡이 여물어 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북방 지역에서 비록 밀과 같은 여름에 수확하는 농작물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지만 나달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았기에 소만이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친구들, 이젠 소만이란 이름의 뜻을 잘 이해하겠죠?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5월 22일은 세계 꿀벌의 날인데요. 꿀벌은 지구에서 무려 1억 년이 넘게 살아온 놀라운 생물입니다. 작은 몸집으로 꽃가루를 나누며 생태계통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에는 이 소중한 곤충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왕벌, 로동벌, 그리고 수풀까지 꿀벌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꿀벌의 신비로운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요. 꿀벌은 곤충강 막시모 꿀벌과 꿀벌 속에 속하는 동물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꿀벌은 완전 변태 발육을 하는 곤충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완전 변태 발육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수정란, 유축, 번데기, 성충 등 4개 성장 단계를 거치는 발육을 완전 변태 발육이라고 하죠. 꿀벌 외에 모기, 파리 등 동물들도 완전 변태 발육을 하는 곤충이랍니다. 꿀벌은 무리지어 사는 곤충인데요. 벌떼는 꿀벌이 생활하고 번식하는 기본 단위인데 한 개의 벌떼는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왕벌, 수천 마리에서 수만 마리 이르는 로동벌, 그리고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수펄로 구성됩니다. 이 세 가지 류형의 꿀벌은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서로 다릅니다.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하나의 사회 집단을 이룬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꿀벌 합창단을 보내드립니다.

왕벌은 벌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꿀벌일까요? 왕벌의 주요 역할은 알을 낳아 후대를 번식하는 겁니다. 왕벌은 벌떼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인 산란 능력을 지닌 꿀벌로 벌떼 내의 대부분 개체는 모두 왕벌이 낳은 알로부터 발육된 건데요. 왕벌의 산란 능력은 벌떼가 이어져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벌은 또 왕벌 정보소를 분비해 벌떼 내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데요. 이 물질은 로동벌이 유충을 잘 돌보고 적극적으로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입니다.

로동벌은 왕벌과 마찬가지로 암컷입니다. 하지만 로동벌은 생식기관의 불완전 발육으로 산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벌떼에서 로동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일도 로동벌이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장 발육 단계에 따라 로동벌을 유년벌, 청년벌, 장년벌, 노년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맡은 일도 서로 다르답니다. 유년벌은 성충으로 된 지 1일에서 8일 정도 되는 어린 벌로 주로 벌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온도 유지, 바람 일으키기, 벌집 청소, 유충 모기 주기 등 일들이 포함됩니다. 청년벌은 성충으로 된 지 8일에서 20일 정도 되는 벌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유충과 왕벌에게 먹이 주기, 죽은 벌이나 찌꺼기 치우기, 꿀 만들기, 벌집 짓기, 벌떼 지키기 등의 일을 도맡아 합니다. 동요 우리 모두 꿀벌처럼을 듣고 장년벌과 노년벌의 역할을 배워보자요.

친구들 모두 꿀을 먹어봤죠. 달콤한 것이 정말 맛있지 않나요? 이렇게 마시는 꿀은 바로 장년벌이 채집한 꽃꿀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장년벌은 채집 활동의 주력으로 꽃꿀뿐만 아니라 꽃가루와 물도 직접 채집해오죠. 겨울을 난 노년벌은 주로 새로운 꽃을 찾아다니거나 물을 채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꽃꿀이 어떻게 마시는 꿀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과정에는 복잡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먼저 장년벌은 입으로 꽃꿀을 빨아들여 몸속 꿀주머니에 저장하는데요. 꿀주머니란 꿀벌의 가늘고 긴 식도 뒤쪽에 부풀어오른 부분으로 꽃꿀과 같은 액체 물질을 잠시 저장하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랍니다. 벌집으로 돌아온 꿀벌은 꽃꿀을 내뱉게 되죠. 꿀벌들은 꽃꿀을 삼켰다가 내뱉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날개로 바람을 불어 꽃꿀 속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꿀벌 몸속의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꽃꿀 속의 자당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렇게 효소의 작용과 수분 증발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우리가 먹는 달콤한 꿀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꿀벌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숫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왕벌보다는 작지만 노동벌보다 큰 숫벌은 벌떼에서 유일한 수컷 꿀벌이랍니다. 숫벌의 핵심 역할은 왕벌과 함께하여 새로운 벌들이 태어나도록 돕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숫벌은 꽃꿀 채집이나 벌집을 짓는 일과 같은 노동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벌, 노동벌과 숫벌은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며 벌집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를 채집할 때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꽃가루를 옮겨주게 되는데요. 이는 식물의 번식을 돕고 생태계통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꿀과 같은 꿀벌의 산물은 우리에게 영양을 주는 귀한 선물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꿀벌을 아끼고 보호해야겠죠. 오늘 우리는 꿀벌의 사회생활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꿀벌은 식물의 번식을 돕고 생태계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선물도 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요. 앞으로 우리 모두 꿀벌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자연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

0: 좋은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아보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된

지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모두 힘을 합쳐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큰 침대와 작은 침대, 서랍장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으며 집안을 차츰 정돈해 나갔다. 바로 옆 2호에 사는 아주머니는 이사 온 가족을 살펴보며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의아해하고 아주머니는 연탄 화로가 이곳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일러섰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짐 속에 연탄 화로와 등유병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때 3호에 사는 이웃이 나타나 자신의 집 연탄 화로를 사용하라고 따뜻하게 권유하고 2호 아주머니도 자신의 화로를 쓰라고 배려를 해주었다. 두 이웃은 연탄 화로의 장점과 만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연탄 카드 발급도 잊지 말라고 추가로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무씨 아주머니는 체형이 곱고 가는 허리에 늘 웃는 얼굴을 지녔으며 예절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으로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이때 작은 이모가 엄마에게 다가와 자신은 연탄 화로와 양식 바람 화로 사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며 예전에 사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만호 지역은 온통 사람들로 넘쳐나는 활기찬 곳이다. 복도, 부엌, 화장실, 집 앞, 창밖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어른과 아이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우층과 아래층의 소리가 섞여 마치 인간 교향 악단과 같은 소동이 이어졌다. 나무 슬리퍼 소리, 아이를 혼내는 소리, 라디오 소리, 전통악기 연주 소리, 노점 외침 소리, 요리하는 소리 등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며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의 생활은 매우 독특했다. 수도 요금은 집안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고 전기요금은 등 개수에 따라 계산하며 라디오의 등급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목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방 안 탁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침대 밑에서 나무 욕조를 꺼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부엌에서 퍼나르고 방문을 꼭 닫은 뒤에야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해질녘이 되면 각 집에서는 작은 나무 의자를 대문 밖에 펼쳤다.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앉고 의자판을 식탁 삼아 저녁 식사를 했다. 여자들은 식사 후 설거지와 빨래를 마치고 밖에 나와 더위를 식히며 밤을 보내고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우층 10호에 사는 소진과 친구가 되라고 권했다.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이 켜지면 어린 아버는 집에서 빠져나와 밖을 걸어다녔다. 근처에는 논뜩과 보드나무가 서 있고 낮에는 벌레와 나비가 날아다녔지만 밤이 되면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아버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풀의 향기, 음식 냄새, 공장의 화학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셨다.
늦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 동네는 이미 조용해졌다. 집마다 문을 열어놓았고 모기향을 피우고 쑥을 태우며 더위를 식혔다. 아버의 방에는 아버지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으며 엄마와 작은 이모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가족이 이렇게 가깝고 촘촘하게 모여 사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아버는 언제나 곁을 지켜준 작은 이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작은 이모는 이사 당일 아버와 엄마를 데리고 생활용품 가게에 가서 연탄화로 발력조, 부채, 납통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사주었다. 이사 후 첫 일요일에는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창밖 자연 풍경과 골목의 위생적인 환경을 보며 감개에 젖었다. 아버의 엄마는 이곳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큰아버지는 집이 부유했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어 자신은 방랑자처럼 살았다고 회상하며 스스로를 망나니에 비유했다. 작은 이모는 밖으로 나가 풍성한 조리 음식을 사왔다. 빨간 소세지, 탕수갈비, 새우 해초, 달걀국 등 다양한 요리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다섯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푸짐한 음식을 본 큰아버지는 갑자기 의자 아래로 미끄러져 넘어지며 식사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놀라며 큰아버지를 부축하고 식사가 끝난 후 큰아버지는 안정된 모습으로 옛 생각을 떠올렸다. 큰아버지는 예전 고급 식당에서 진귀한 음식을 모두 맛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사라질 뿐이라고 웃었다. 오늘처럼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감탄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어서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소모가 호생을 찾아가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파트를 떠나 주아를 만나러 남창 아파트로 향했다. 소모와 호생이 남창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편지를 뜯고 있었다. 주아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아버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사람은 모여 함께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아버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주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이 조양 신촌으로 이사했으며 집 분배표를 받고 트럭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아가 시간이 괜찮다면 아래층에 사는 배채를 자주 찾아가 주기를 부탁하며 배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걱정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쳤다. 세 사람은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며 따뜻한 감동이 감돌았다. 이렇게 아버의 이사 이야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평범한 일상, 이웃의 따뜻한 정,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멀리 떨어져도 잊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도는 저녁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박매에게 전달했다. 박매는 도도에게 술을 적게 마시고 가능한 일찍 집에 돌아오라고 말했다. 도도는 박매의 말에 알겠다고 답했다. 이 저녁 모임은 호생이 미리 통지해준 자리로 도도의 오랜 친구인 령자가 직접 초청한 행사였다. 예전 도도가 호생을 변호사로 소개하여 령자의 이혼 문제를 해결해준 인연으로 세 사람은 깊은 사이가 되었다. 령자는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한 뒤 최근 상해로 돌아와 시내 중심인 진현로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상해에는 소형 식당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이런 식당들은 대부분 벽에 텔레비전이 걸려있고 6개 혹은 8개의 작은 식탁이 배치되어 있었다. 각 식탁에 3명 혹은 4명이 앉을 수 있으며 손님이 많을 때는 큰 둥근 식탁을 꺼내 사용했다. 좁은 공간임에도 다채로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날 저녁 식당 안에는 모임에 맞춰 큰 둥근 식탁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아보, 소주에서 온 범 총재를 비롯해 범 총재의 운전사, 령자, 도도, 우씨, 그리고 새로 만난 갈 선생, 릉홍, 주방 아주머니, 리리, 화정로에서 옷가게를 하는 소금과 소광동까지 다양하다. 모두 자리에 앉은 뒤 허생이 소금을 바라보자 도도가 자연스럽게 소금을 소개했다. 소금은 호생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고 백평의 안부를 물으며 예전 호생이 화정로에 자주 찾아와 백평에게 옷을 사서 독일로 보냈던 기억을 얘기했다. 이때 령자가 자리의 모든 사람을 차례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령자는 주방 아주머니가 자신의 옛 이웃으로 예전 골목에서 미녀로 유명했고 유행에 민감하여 모든 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다고 설명했다. 갈 선생은 1974년 나팔바지가 유행했을 때 이 여사가 노동복 천으로 바지를 만들고 구두에 동철못을 박아 완벽하게 유행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다음으로 령자는 갈 선생을 소개했다. 갈 선생은 집안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으며 60년대에는 생계를 잇고 80년대에는 외화를 벌었지만 지금은 큰 저택에서 생활하며 지낸다고 했다. 릉홍은 상해 출신의 미녀로 외국에서 령자와 만나 자매처럼 지낸 사이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화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리리는 령자의 소학교 동창이고 소금과 소광동은 부부가 아닌 옷가게 동업자이자 친구라고 소개했다. 령자는 외국에서 새 패션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소금에게 보냈다. 소금이 시장에 배포하면 6일 만에 전국에서 판매됐다고 이야기하고 허생은 실제로 소금에게 옷을 산 경험이 있다며 웃었다. 령자는 릉홍에게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진지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릉홍은 아직 급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사촌 이모의 조언에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한 뒤 생각하겠다고 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릉홍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고 우씨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는 매우 시끌벅적하고 활기로 차넘쳤다. 오랜 친구와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식사 중 아버가 범총재를 바라보자 우 씨는 범총재가 말은 적지만 속으로 큰일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범총재는 자신은 귀만 열고 술을 마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정말 다채롭고 화려했으며 식당 밖 진열로는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금은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전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람은 나뭇잎에 불과하며 가을이 되면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소금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내거나 상의 친구들과 모이는 모습을 떠올리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다. 령자는 사람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하고 갈 선생은 소금이 표면은 밝지만 내면은 슬플 것이라고 짐작하며 살아가다 보면 무감각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령자는 갈 선생이 속이 깊어졌다고 농담을 던지고 식당을 여는데 갈 선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령자는 술잔을 들며 갈 선생이 앞으로 자주 찾아오기를 부탁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33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영일 주임께서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오늘은 은산읍 신비한 돌기둥 등 이야기를 준비.

0: 옛날 어느 날 개나리 보층을 가진 중년녀가 산꼬비를 도는 푸르른 압록강 물길을 거슬러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한 곳에 자리 찾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내외는 집을 떠난 뒤 길에서 풍산고초를 겪은 모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면상이 말이 아니군요. 몹시 몸이 고달프잖아요. 마누라가 남편이 낯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인젠 더 걸어가라 해도 못 걷겠어. 이렇게 대답하고 난 사나이는 넓은 돌바위에 덜컥 들어 누웠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짚어보고 난 마누라가 말했습니다. 열이 이렇게 몹시 나는 걸 보니 곧불에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여기에 잠시나마 있으면서 곧불을 떼고 몸이 완쾌된 다음 길을 떠나자요. 그 말에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마누라 말에 남편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1: 네, 인가가 드문 산속에서 의원을 청해다 병 보일 수는 없는 거죠.
0: 예, 그러놓은 남편이 병을 떼려고 이리저리 궁리하던 마누라는 지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산골짜기를 붙으며 약초를 캐다 정성스럽게서 달해서 남편에게 대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누웠던 남편이 인차 일어났는데 병은 하루하루 호전되어 갔습니다. 이들 내외는 아주 기뻤습니다. 하느님이 돌봐준 덕분에 장군님이 병이 나았네요. 마누라가 기뻐했습니다. 이들 내외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는데 사나이는 어려서부터 사당방에서 글공부를 열심히 한 끝에 과거 급제까지 하여 진사가 되었습니다. 허나 업보 끼워지는 란세에 대해서 권태를 느낀 그는 세상을 피하여 인간들 속에 묻혀서 궁색한 살림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은사로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지만 오직 한 가지 일만 이들 내외간에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아기자기 정이 깊은 이들 내외였지만 여지껏 박보한 탓인지 아이를 낳으면 죽고 또 낳으면 죽었으니 이들은 여직 아이를 하나도 키워보지 못했습니다. 험악하다. 네, 신세야. 조상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게 하느님이 후대에게 이러한 엄한 벌을 내리는가. 은사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곤 하였습니다.
1: 네, 신변에 자식이 없어 탄식을 하는군요.
0: 네, 이런 남편을 보는 은사의 마누라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화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자니 절당에 있는 스님께서 이런 일을 잘 가르쳐준다고 하오니 함께 절당에 찾아감이 어떠한지요. 그 말에 글쎄 스님한테 그런 방도라도 있겠는지 찾아가 보지요. 은사네는 쌀을 얼마쯤 가지고 절당에 있는 로승한테 찾아가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고 난 로승은 점을 쳐보았습니다. 임자는 자식복이 없어서가 아니네. 자식복은 있네 그려 라고 로승이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식복을 누릴 수가 있나이까 은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다면 방책을 대야 할 거네. 그 말에 그럼 어떤 방책을 대야 하나이까 알려주세요. 은사의 마누라가 청탁을 했습니다. 로승은 두 눈을 감고 중얼중얼 눈물을 흘리고 난 뒤 방책을 알려줬습니다. 임자는 깊은 산속에 있는 대찰이나 절에 찾아가서 3년 동안 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수도하는 한편 많은 덕을 쌓도록 하게 그러면 만사가 풀리네. 로승이 말해 그럼 어느 절에 찾아가면 될까요? 은사가 물었습니다. 깊숙한 장백산 속에 절이 있네. 거기에 가면 수도하면 좋을 것이. 스님 고맙습니다. 점을 치고 방책을 알려준 것으로 로승에게 쌀을 준 은사네는 절을 떠났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더라도 자식은 꼭 길러봐야겠다는 데서 은사는 장백산으로 들어가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은사 생각에는 혼자 몸으로 장백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의 마누라가 함께 가겠다고 우통을 치는 바람에 이들 내외는 함께 길을 또 떠나갔습니다.
1: 네, 그들 내외가 소원 성취를 할까요?
0: 네, 압록강 물길을 거슬러 장백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와 악착한 성냥이 같은 짐승들이 나타나 길을 막는가 하면 몸서리치는 독사와 구렁이를 수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길은 꼭 가야만 한다. 은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마누라와 함께 부지런히 길을 닥치다 보니 그만 지친 나머지 길에서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르는 아침 일찍 잠을 깬 은사의 마누라는 남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병이 나아 몸이 완쾌된 남편은 아직도 달콤한 잠을 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사 몰래 지친 몸을 겨우

0: 움직임에 마지막 약초 캐러 산골짜기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은사가 잠을 깨고 보니 마누라가 온데간데 없었나. 또 약초 캐러 간 것이 분명하구나 하면서 자리를 차고 일어난 은사는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마누라가 돌아오기를 두 눈이 까맣게 기다렸지만 진작 돌아와야 할 마누라는 웬일인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든 은사는 마누라가 다녀간 산골짜기를 찾아 떠났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한낮을 헤매서야 마누라를 찾았습니다. 근데 은사는 너무나도 뜻밖이라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1: 네, 마누라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 것일까요?
0: 네, 약초를 캐는 마누라는 돌아오는 길에 큰 구렁이를 만나 박토하다가 구렁이한테 칭칭 감기운 채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너 이 과약한 놈아, 어디 내 손 주고 봐라. 부군이 상투미까지 침이 그 은사는 몽둥이를 찾아주고 구렁이 대가를 호되게 내리갈겼습니다. 급작스레 강탈을 맞은 구렁이는 감았던 마누라를 놓고 은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죽기내기로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끝내 구렁이를 때려 죽인 은사는 마누라를 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좀 한 번만 눈을 뜨고 봐줘. 단 한 번만 눈을 뜨고. 은사의 통곡 소리는 깊은 산봉우리에서 울려퍼졌습니다. 아, 불쌍구나, 나의 마누라요. 애당초 내가 혼자 떠날 때 오지 말라고 말리는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무참하게 저 세상을 먼저 갈 리가 없겠는데, 아이고, 기가 막혀라. 이제 나는 어쩌는가, 장천이요. 그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았을 텐데, 어째서 무정하게도 저의 마누라를 도와주질 못하는가요? 오랫동안 마누라 시신 곁에서 통곡하고 난 은사는 마누라를 좋은 곳에다 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사는 산으로 올라가 산수 풍토를 돌아보았습니다.
1: 네, 은사가 좋은 산자리를 찾으려는 거죠?
0: 네, 울창한 밀림은 아하게 소산한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누라의 묘자리를 살펴가던 은사가 한 곳에 이르니 산 위에는 푸르른 늪이 있었는데 예전의 고요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산천 경계의 그 절경에 흠뻑 취한 은사는 고요한 눈가에 이르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불 뒤덮고 있는 알락달락한 예쁜 여러 가지 그 색이런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그 밑에는 물망초와 마른 밑 그 납가재꽃이 예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또 늦가에서는 잉어, 금붕어, 초어를 망라한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자유로이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명당 자리로구나. 은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묘자리를 파고 마누라를 늪과 곁에다 정리 묻어주었습니다.
1: 네, 은사가 끝내 명당 자리에다 마누라를 안장했네요.
0: 예, 관례대로 마누라에서 제사를 지내던 은사는 늪가에 생장을 풀어놓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봐, 마누라, 임다가 너무나도 적절할 텐데 예전엔 즐겼던 단소 통솔 불어줄까? 은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단소를 꺼내 불고 간 불다간 또 통솔을 꺼내 불었습니다. 은사는 학식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조상들한테서 단소, 통소, 피리까지 부는 재간을 열심히 배웠고 날마다 부지런히 익혀왔습니다. 과연 은사의 단소, 통소 부는 재간은 대단하였습니다. 조용한 저녁이면 남편이 그 단소 부는 곡조에 맞춰 마누라는 노래를 곧잘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 촬영하면서 쓸쓸한 단소 소리가 웅글지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터놓은 통소의 곡조는 달 밝은 저 밤하늘과 은은히 울려퍼졌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감에 따라 통소 소리는 어찌나 서글펐던지 온갖 산새들의 울음을 그쳤고 벌레들이 잠잠해졌으며 산천 초목이 흐느적이고 밝은 달도 눈물을 떨궜습니다. 은사는 늪가 높은 곳에다 집을 짓고 난 뒤 땅을 뚜지고 곡식을 심어서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1: 네, 은사가 아예 이곳에 자리를 잡고 집까지 지었군요.
0: 예, 연애 그는 날마다 그 밤늦게 구천에 간 마누라를 동무하여 통소를 부렸습니다. 어영간 두 해가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은사는 여전히 마누라와 그 무덤 곁에 있으면서 장백산 속에 있는 절에 찾아가 갈 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밭일을 끝낸 은사가 눈가에 외로이 앉아 통소를 부렸습니다. 그는 통소를 어찌나 신나게 부렸던지 옆에 사람이 찾아온 것마저 몰랐습니다. 은사님 안녕하세요. 웬 내인이 이렇게 인사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흠칫 놀란 은사는 신나게 불던 통소를 뚝 끊고 말았습니다. 네 집 부인이신데 이렇게 산속에가 찾아왔는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녀님이 아니신가요? 한동안 살펴보는 뒤 은사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니옵니다. 저 산나래 마을에 사는 여자인데 약초 캐러 왔다가 통소 소리가 너무도 아름답고 듣기 좋습니다.

0: 이렇게 황홀해진 기분으로 어떤 양반님이 통서를 보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찮은 통서 소리를 기억에 넘게 소리는 잘 불지 못해 쑥스럽습니다. 은사는 사양하는 한편 그 내인을 훑어보았습니다. 실로 천하 절사이었는데 용모가 이쁘기로 한쪽 얼굴에 해뜨고 한쪽 얼굴에 달이 떠있듯이 환하고 버들잎 같은 새까만 눈썹 아래 정기돈 눈에는 정이 폭폭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통소 소리를 제일 즐겨 들었습니다. 청을 올리건대 사양 마시고 꼭 몇곡만 더 풀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하고 내인은 간청했습니다. 그 청탁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지요.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하고는 은사는 정중히 앉아서 또 통소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은사가 갑자기 찾아온 연인의 요구를 들어주네요.
0: 예, 부드럽고도 쓸쓸한 곡조는 은사의 심정을 감고 유유히 사체에 울려퍼져갔습니다. 날아가던 산새도 나무 위에 내려서 통소 소리를 들었고 욱슬거리던 파리떼와 모기떼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통소 소리를 듣던 뒤에는 저도 몰래 곡조에 맞춰 살랑살랑 춤을 추곤 했습니다. 어느덧 해질 무렵까지 통소를 불고 난 은사는 더는 통소를 불지 않았습니다. 은사님, 통소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 올려봐도 이럴까요? 아랫다운 내는 머리를 다소곳이 수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속 시원히 하셔야지요. 은사는 개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몸은 여지껏 홀로 사는 신세호입니다. 은사님한테 정하건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아기자기 살아가면 어떠하신지요. 말을 마친 내는 은사 앞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1: 네, 갑자기 들이닥친 도화운을 은사가 어떻게 대할까요?
0: 네, 내인이 청을 듣고 난 은사는 놀라면서 급히 내인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홀몸으로 살아가는 처지랍니다. 마누라는 저 때문에 나젊은 일생을 바쳤지요. 아내가 비록 저 세상에 갔다지만 아직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 함부로 다른 여자를 아내로 삼는단 말인가요? 이인자의 청탁을 기쁘게 받아들고 싶은 심정이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마누라한테 3년째까지 다 지내준 뒤 우리 사이 일을 아키지어보는 게 어떠하시지요? 그 말에 내는 은사님은 정말 내간의 일을 제대로 지켜오네요. 그럼 3년째가 끝난 이튿날 저는 꼭 은사님 곁으로 찾아오겠어요. 저를 잊지 마세요. 은사한테 반한 내는 둘이 가정을 이룰 일을 말한 뒤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옮기면서 내려갔습니다. 은사는 매일 저녁마다 늪과 바위에 앉아 부지런히 통소를 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울리는 통소 소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끊임없이 울려 나갔습니다. 맛 좋은 음식을 준비하여 재물성을 갖춘 은사는 마누라의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1: 네, 은사가 네. 레이 범절을 잘 지키는군요.
0: 예, 례절대로 제사를 다 지낸 뒤 은사는 마누라 무덤이 되고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세상이 먼저 간 마누라한테 묻기는 항상 오다만 인제는 어찌하면 좋겠는지 다른 내인이 내 곁에 찾아오겠는데 어찌면 좋겠는지 나한테 속시원히 말해주구려. 내가 봄에 우리가 짝을 맺은 뒤 자식을 키우지 못한 것이 하느님이 이미 점지해놓은 일이었으니 우리 사회 누구도 탓할 일도 못되어 나는 이 산속을 떠나지 않자고 마음먹었소. 난 선량한 마누라 곁을 떠나지 않겠소. 여기서 통소 불며 마누라와 동무하겠소. 은사는 나무 그 늪과 바위 위에 앉아서 밖에 솟아있는 달을 보면서 통소를 불고 또 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밝은 빛을 불던 달은 눈물을 흘리는지 무역히 뒤였습니다. 사이가 조용해지더니 한듭 한가운데서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불쑥 물으로 솟아올라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여인이 은사를 찾아온 걸까요?
0: 네. 그 내에는 푸푸하고 물을 내뿜던 넓은 연꽃잎에다가 낯을 닦고는 찰랑찰랑 물소를 내면서 통소를 불고 있는 은사 앞으로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일인지라 늑신하건 은사는 통소를 불지 않고 그 내에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나의 마누라가 아니야. 어떻게 이 늪속에서 들어갔을까? 그 말에 내에는 랑군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는 인간 세상을 떠난 지 어영가 3년이 되었군요. 랑군님께서 저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안장해 주셨기에 잘 지내고 있어와요. 저는 그동안 이 늪에서 산에서 랑군님의 통소소를 잘 듣고 있었어요. 또 보고 싶은 님이 그 얼굴 그냥 보아왔어요. 하지만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이래요. 오늘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랑군님이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3년 동안 통소를 보면서 동무해준 것을 알게 된 신선님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저를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은사는 아 원래는 그런 사연이 있구려

0: 나도 늪속에 들어가서 살아볼까요? 라고 하면서 마누라의 손을 쥐어보려고 한 발짝 두 발짝 앞목가로 나섰습니다. 그건 당차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지 말고 여기를 떠나 다른 고장에 가서 마음씩 온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이나 보세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자식을 전제해 줄 거예요. 마누라가 한사코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러 자식 볼 생각은 그저 죽은 지 오라니 더 권고하지 마. 은사는 기어코 마누라의 손을 쥐어보려고 했습니다. 랑군님 제발 제 곁으로 오지 마세요. 지난해 랑군님이 곁을 찾아왔던 그 은혜는 하느님이 내려보낸 선례예요. 저에 대한 랑군님이 정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걸 알고 하늘이 선녀를 내려보낸 것이에요. 내일이면 그 선녀가 여기로 찾아올 것이니 그 선녀와 짝을 짓고 꼭 자식을 길러보세요. 마누라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를 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1: 네, 은사가 그 말을 들을까요?
0: 네, 바로 이때 청청하던 하늘에서 우르릉 마른 우레가 울려왔습니다. 아마도 신령님은 이든 내간에 대화시킨 시간이 다 됐다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랑군님,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을 영영 어디 잊으시고 꼭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말을 마친 마누라는 웃으면서 눈속으로 서서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서슴지 않고 통솔을 불면서 마누라를 따라서 깊은 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장반에 은구소로 굴리는 듯한 맑은 통솔 곡조가 사유에 울려가더니 은사와 함께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은사가 눈속에 들어간 뒤 늪은 몹시 불어나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압록강 상류 남쪽 기슭에는 하나의 깊숙한 늪이 생겨난 뒤 후에 사람들은 이 늪을 은사 늪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계속해 신비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대왕성 민주촌이 이르면 좀 평평한 곳에 유독 두 개의 돌기둥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두 돌기둥 사이에는 거리는 약 40여 미터쯤 되는데 이 두 돌기둥이 크기와 높이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동쪽에 서 있는 그 돌기둥의 높이는 2 미터 남짓하고 서쪽에 서 있는 돌기둥의 높이는 약 3m가량 되느냐. 아, 의아여 장성 같은 돌기둥이 여기에 고스란히 서 있게 되었겠는가. 여기 두 돌기둥을 두고 민간에서 늘 전해온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따스한 어느 봄날 산행을 즐기는 왕은 여느 때처럼 몇몇 신하들을 이끌고 산행을 떠났습니다. 말을 탄 왕 일행은 얼마 멀리 가지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앞에 그닥 크지 않은 두 그루의 나무에 앉았던 까마귀가 왕 일행을 마주보며 까우까우 하고 연달아 세 마디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까마귀 우림이 어째서 저리로 촬영할까? 이 좋은 날에 재수없이 길을 막고 있다니 어디 죽어봐라. 옆에 있던 신하가 두들거리며 화살을 뽑아 화를 내고 두 마리 까마귀를 쏘아 뚫었습니다. 쏘지 말게. 우리가 가는 길에 기룡이 어떠한지 저 까마귀 울음 소리 그 무슨 연고라도 있는 것 같노라. 왕은 급히 까마귀를 쏘려는 신하를 제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나무에 앉았던 두 마리 까마귀는 왕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청망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잠깐 멈춰 주시옵사이다. 선이 점을 쳐보겠나이다. 말을 타고 왕이 뒤를 따르다 한 대신이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서 말해서 내렸습니다.
0: 예, 까마귀가 왜서 갑자기 왕이 가는 길을 막고 예. 울었을까요?
1: 예, 대신 인사 전개를 뽑아봤습니다. 이런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금방 울던 까마귀가 수컷이고 울지 않던 까마귀는 암컷이옵니다. 그리고 미물인 까마귀가 세 번 울음을 운 것은 세 가지 일에 유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옵니다. 그 말에 왕은 짐들어 세 가지 일을 주의하라고 그 세 가지 일은 어떤 세 가지인지 하고 왕은 호기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네, 상감마마께 아뢰옵니다. 오늘의 사양을 너무도 먼 곳까지 가지 말라는 뜻이 첫째입니다. 둘째로는 사냥 기회를 살 넘기지 말고 인차 대궐로 돌아가라는 것이옵니다. 말 마친 대선은 왕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경들이 생각한데 정계가 맞는가? 왕이 좌우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은 정계가 맞는다 맞지 않는다 함부로 단언하기 바빠하는 눈치들이었습니다. 상감님 며칠 동안 지내보노라니 기룡을 잘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옆에 있던 대신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0: 점이 맞을까요?
1: 네. 왕은 사냥하기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태평스러워지자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느낀 왕은 늘 산행을 다는데 매번 산행을 떠나며 연속 며칠씩 산속에서 묵구나 했습니다. 옆에 대신들은 왕이 집을 떠나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큰 병이라도 생겨 왕궁이 뒤엎어질까봐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여 점을 친 대신도 왕한테 가난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점을 쳐 보관으로 하면서 점을 치는 척하고는 여러 대신들이 뒤에서 왕에 대해 속덕 거리는 말에 왕 앞에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대로 왕은 만약 쳐본 점이 맞으면 점친 대신한테 상을 내리고 맞지 않으면 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저 작심하며 길을 계속 떠났습니다. 한나절 조에 걸려 산속에 들어간 지 웬일인지 산짐승은 한 마리도 눈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체 웬일인가? 노루는 그냥 산토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산행을 다니던 중 이번 산행길 참 괴이하도다. 왕은 대신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랑은 하룻밤 산속에서 묵은 뒤 이튿날도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역시 산토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저녁도 역시 산속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도 피곤하여 자리에 눕자마자 잠에 떨어졌습니다.
0: 네, 사냥을 다니느라 피곤한 거였겠죠?
1: 예, 바로 이때 웬로인이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라 임금께서 여기에 계시기에 소인은 불문곡직하고 찾아와 배웁니다. 왕은 찾아온 그 로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은 니신지 짐은 알 수가 없노라. 왕이 놀라며 대답을 했습니다. 임금마마, 소인은 이 산속에 밖에 사는 일개 이름없는 늙은이 옵니다. 임금마마께서 알 리가 없는 줄로 아옵니다. 로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밤

0: 등의 어인연구로 짐을 찾아왔는가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임금마마를 급히 찾고 있사오니 속히 이 길로 돌아가시옵소서. 맨만에 달하는 군대가 이 고구려를 치려고 오고 있사오니 궁궐의 대신들이 찾고 있사옵니다. 말을 마친 로에는 언제간데 없어졌습니다. 아, 너무나도 놀란 김에 왕이 잠을 깨고 오니 꿈이었습니다. 한시 밥에 해몽하자 왕은 여러 대신들을 불러놓고 임차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데 날도 밝지 않아 캄캄한 데다가 사위의 안개까지 꽉 끼어 한 발짝도 내딛기 바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일행은 수림 속으로 마구 헤매면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1: 네, 왕이 불길한 꿈을 꾼 거죠.
0: 예, 바로 이때 땅 하는 호랑이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몹시 놀란 김에 하늘 공중에 섰다 보니 왕은 마을 전등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경들이 없는가. 마을 전등에서 굴러떨어진 왕은 허겁지겁 소리쳐 댔습니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어디에 있습니까? 몇몇 대신과 신하들이 어둠을 헤아리며 왕을 부축하려 모여왔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왕은 다리를 붙잡고 앉은 자리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이에 바빠 맞은 여러 대신들이 왕의 다리를 살펴보니 다리에서 피가 좀 흘러나왔는데 크게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상처를 대충 싸매고 난 뒤 일행은 나흘 밖에를 좀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산행은 매우 깊숙한 산속에 들어왔느니라 산속을 벗어나기가 바빴습니다. 한낮을 걷고 걸어도 깊은 수림 끝이 없었고 산 봉우리를 지나면 또 다른 산 봉우리였는데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곳에 물꽃이 있는가 찾아가 봐라. 물꽃만 찾아내면 물길이 있을 것이니 그 물길을 따라 내려가느라면 헤쳐나갈 길이 될 것이다.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럴 때 간밤에 나타났던 로엔이 왕 일행한테 돌아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1: 네, 그 노인이 은인이었네요.
0: 예, 간난 신고를 겪어가며 왕이랑 겨우 왕궁이 이르니 그야말로 나라에서는 쳐들어오는 군대를 물리칠 만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급급히 서쪽에서 쳐들어온 군대와 싸움을 벌일 준비를 바삐 돌아쳤습니다. 하여 왕은 이번 싸움에서 사전에 온 나라가 싸울 만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외래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의 정세를 점차 안정되자 어느 날 왕은 산행을 떠날 때 정을 쳐준 대신을 불러드렸습니다. 경은 나라의 충신임을 짐은 느껴놓으라. 바로 경같은 충신들이 이 나라에 있게 나라가 안정되는 바 짐은 그날 말한 대로 경한테 상을 내린다. 말을 마친 왕은 그 신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상감마마의 후한 은혜에 잊을 길이 없사옵니다. 대신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실 그날 대신은 점을 잘 처설하기보다 세월이 태평스럽다고만 생각하고 나라의 정사는 뒷전에다 밀어놓고 늘 사랑하러 다니는 왕이 그릇된 점을 치는 척하면서 일깨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왕은 별로 사랑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떤 하인들은 데리고 봄놀이를 나갈 때면 그 까마귀가 앉았던 그 나무를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1: 네,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 예,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몇몇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경들은 사람을 보내어 길쭉하게 생긴 바위돌 두 개를 까 날라다가 두 곳에 갈라서 돌기둥을 세워라. 그 말에 상감마마, 신들은 인차 행하겠나이다. 어명을 접한 대신들은 곧 사람을 뽑아서 재간이 좋다 하는 장인들을 불러서 길쯤한 바위돌을 까내어 적합한 곳을 찾아 보기 좋게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세우다 왕은 따뜻한 봄날 여러 대신들을 이끌고 돌기둥 옆에 찾아와서 풍요한 제물상을 갖춰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감마마, 의아하여서 이 돌기둥에다 제사를 지내옵니까? 그 리우를 소신들이 듣고서 하오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한 여러 대신들이 물었습니다. 짐이 이 돌기둥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름 아니로라. 이 나라의 대결은 일반인으로부터 나라의 군대와 대신이 이르기까지 돕고 있을 뿐더러 말 못하는 까마귀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이것은 필경 천의임을 지금은 진정 느껴보노라. 하여 천의의 고마움을 표하기 위하여 천지를 지내니 이제는 매년마다 한 번씩 지낼 것이로다. 여러 대신들을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돌기둥에다가 매년마다 천지를 지내는 것이 민간에서 법위로 전해 내려오게 되어 누구네 집에 혹시 그 어떤 불행이 들이 닥쳐도 이 돌기둥을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곤 하였는데 한간에서는 여기에다가 천지를 지내는 것을 끊지 않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33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국관광일 연변조 조제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과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한 중교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르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면에

녹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봉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세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시,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자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추어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거름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청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결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로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저, 잔물 도로 자재,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이름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지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날림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에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액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 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 임무로서 여러 민족 대중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녹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규정

0: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동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장 소경량,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곤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년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 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 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선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만,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산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 기간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종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 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종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 카페, 어린이 놀이, 수상 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혜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 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 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권 및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조민정국 조

0: 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치하고 연변 노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호복군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연변과 러시아 비내 변강군은 산과 물이 있다 있는 우호적인 이웃입니다. 두 지역의 우위는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져 중로 지방 합작의 모범으로 됐습니다. 이번 전시 공연 활동을 계기로 두 곳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합작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 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문화의 상호 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융합 발전을 추동해 동북아 지역 중로년 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복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소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교렀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성원이고 조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1: 용남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 일품 정품 체육 경기 평리 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 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 초청 경기, 전국 항공 모형 공개 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신청 등록 시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1: 일전 예능 프로 5화 제6시즌 프로조가 연기를 와서 촬영 녹화를 진행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화제가 연이어 틱톡 검색어에 올라 연길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로 녹화 기간 등초, 진혁, 록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촬영하고 조선족 전통 복식을 체험했으며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특색 미식을 맛보아 연길 특색 미식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0: 18일 연변 고금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0: 하진글 전람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민족융합을 조선으로 6개 상을 내오고 연변의 신석기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쥐사경장 문명의 발전 역정을 전시해 여러 민족 선인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 민족의 융합 공생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그일 킬미 대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유니폼 발표회가 려닝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져 동북축구리그 8개 참가팀의 16세트 홈장 원정경기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홈장 유니폼은 상징적인 붉은색을 선택했고 고전적인 선 구조에 진달래꽃 무늬 자수가 교차되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대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0: 여러분은요, 평소에 요도 섭취에 중시를 돌리고 있나요? 네. 요도는요, 인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고 또 음식을 통해서 꼭 섭취를 해야 하는 필수 미량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원소로 신체 성장 발효, 뇌 발달, 신진대사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도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고 목이 붓는 이 갑상선 비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요, 요도 결핍 피해가 더 심각하죠. 어린이는 지능 발달 지체, 학습 능력 저하, 성장 지연이 생기게 되고 또 임산부는요, 태아 뇌 발달 장애, 유산이나 또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요도 섭취가 부족하면은요, 만성 피로, 무기력, 추위를 잘 타게 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나타나서 일상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도 결핍은요, 단순한 영양 부족을 넘어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도 결핍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도 소금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일반 천일염보다 요도가 첨가된 식용소금을 선택을 해서 가정요리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쓰면 고혈압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요도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해야 합니다. 미역 다시...
1: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2: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1: 365일을 건강하게.
2: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요, 12번째로 되는 전민 영양 주간이며 또 5월 20일은요, 37번째로 되는 중국 학생 영양일입니다. 이번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요, 영양 밥상 가족 건강이고,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요, 학교 영양식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밥을 먹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구입니다. 가정 밥상은요, 건강의 출발점이며 영양 밥상은 한 가정의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혈지, 비만과 같은 많은 건강 문제는요, 밥상에서 비롯되며 건강을 지키려면은 가정의 밥상부터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기념일을 계기로 오늘에는요, 특별히 영양 밥상과 가정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의학 교연실 원 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한춘희 선생님은 중국 영양학회 이사로도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3: 네.
0: 올 이 전민 영양 주간의 선전 주제는 영양 밥상 가장 건강으로 정했잖아요.
3: 네.
0: 이 가장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의 영양 밥상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데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상세히?
3: 아니, 이 영양 밥상 하면 뭐 모든 사람과 관계되죠.
0: 네.
3: 그러면 우리 먼저 이 좀 우리 전국의 그 우리나라 성인들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체중과 비만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뚱뚱한 사람이 너무 많죠. 네,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뭐 이러한 그 만성 질환 유병률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질병들의 발병률이가 유병률이가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과학적인

0: 원인을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아마도 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만성질환이 다 잘못 먹어서 먹는 것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질병이 되죠. 거기에다가 그 생활 방식이가 뭐 잘못된 생활 방식,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그리고 활동량도 좀 너무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뭐 이런 생활 방식이 여기에 같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잘못된 음식 습관에다가 이 밥상이가 잘못된 밥상에다가 이런 생활 방식이 좋지 못해서 이래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빠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가정에서의 이 밥상은 어린 시절부터 식생활의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먹느냐가 앞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그 맛을 갖고 있죠. 그 엄마의 손맛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이쪽에 뭐 생활이 어렵고 잘 못 살 때는 배불리 먹는 거 먹고 네네. 싶다. 아 저거 좀 많이 먹고 싶다. 언제 하면 배부르게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만 신경을 써요. 언제 영양적으로 따져서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지금은 영양을
0: 예, 따져. 지금은 또 이 영양을 안 따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습관하면 앞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가정 음식 문화가 뭐 이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건강에 아주 큰 이런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봅니다.
1: 상당히 중요한 영양 밥상. 말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영양 밥상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면 될까요?
0: 아니, 영양 밥상 하면 뭐 사실 별로 신기한 건 없습니다. 영양밥상이라면 단순히 맛있게 먹는 걸 것이 아니라 뭐 영양밥상 하면 뭐도 영양밥상 하면 그것이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뭐 이렇게 작생하는데 사실 단순히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도 또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계속 살리는 이런 균형 잡힌 식단을 우리 영양 밥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양소 균형입니다. 우리 영양 밥상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 할 때 밥을 지었다 할 때 이 영양 모든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여기에 탄수화물, 지방, 탄수, 단백질 이 세 가지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음식들을 곁들여서 이래서 광물질, 그리고 미네랄 또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균형.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식품군의 다양성입니다. 우리 영양식단 하면 혹은 영양밥상 하면 식품 종류가 많아야 되죠. 고기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되고 채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뭐 과일도 있고 견과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군의 다양성이라고 그다음에 저염, 저당 그리고 저포화지방 그러니까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이렇게 먹으면 이것이 그 영양 밥상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개인 맞춤형 조정입니다. 우리 그 가정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별난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당뇨 있는 사람 있고 고혈압 있는 사람 있고 또 비만한 사람도 있고 가정 이 식구가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린이 있는가 하면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양 밥상 하면 개인 맞춤형으로 여러 부동한 사람들의 자기 체질에 맞춰서 이 밥상을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짚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가정의 영양 밥상, 하루 세 끼 밥상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럼?
0: 하루 세 끼 밥상을 매 끼마다, 뭐, 하루 세 끼 드신다면 세 끼 다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도 두 끼 잡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끼 드신다면, 그러면 두 끼 식사를

0: 이 영양밥상으로 만들려면 매 끼마다 복합탄수 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복합탄수 화물을 하면 우리 잡곡밥 뭐 이런 음식들을 우리 복합탄수 화물이라죠. 네. 감자, 고구마 다 여기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 특히 품질이 아주 좋은 이런 단백질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고기, 뭐 물고기, 뭐 그리고 콩류 이런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빼놓지 못할 채소. 하루의 채소, 성인들의 채소 표준은 한 근입니다. 500g 좌우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채소, 이 채소는 또 여러 가지 색상의 채소. 우리가 뭐 제창하는 것이 그 무지개 색깔로 이 채소를 뭐 이렇게 맞춰서 식단을 짜라 이러는데, 여기에 그 푸른색을 띤 이런 채소가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뭐 또 자지색, 뭐 이런 그 색상의 그 채소들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일은 적당히.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과일을 하루에 한 근씩 뭐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한 근 남아 드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하는 것이 내가 과일을 매일 한 근씩 먹는데 이거 괜찮은가. 사실 과일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상관한 그렇죠. 것이죠. 예, 과일에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 과당의 함량이 너무 많아서.
1: 특히 오후 서너 시부터는 과일도 먹지 말라 이러잖아요.
0: 예, 너무 뚱뚱한 사람은 이 과일은 좀 제한하고.
1: 네. 낮 시간.
0: 예, 그리고 견과류는 한 줌. 한 줌을 초과하면 이 에너지가 지방이 너무 많아요.
1: 먹다 보게 되면 배불리 먹는 거.
0: 네네. 적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것을 기면해야 됩니다.
1: 이가 부담이 가죠.
0: 네네. 그래서 매 끼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영양밥상이 되죠. 네.
1: 알겠습니다. 이 노년기에 들어서면은요. 네. 인체 기능이 퇴화로 노인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평소보다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만큼 음식 섭취도 많은 중시를 돌려야 하는데, 영양밥상과 노인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0: 영양밥상은 사실 그 노인들이 건강과 장수를 결정짓는 이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실 우리 80세 이상, 90세 이상 혹은 100세 이상 그 노인들한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평소에 무엇을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식이가 우리 장수, 건강 장수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의 음식 상은, 이 밥상은 정말 영양 밥상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특히 이 노인들이 그 신진대사가 변화하면서, 60세 이상부터 신진대사가 지금 변하죠. 그리고 근육 감소증은 비면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실 40세 이상부터 근육이 조금 줄어듭니다. 60세 이상부터 근육이 팍 줄어들죠. 그러면 이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의 이런 현상을 노인들이 어떻게 이거 비면하고 예방하겠는가, 이것이 여기에는 영양밥상이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가 근감소증 예방. 이것이 노인들에게 영양밥상이 주는 이런 중요한 그 작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인 시설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죠. 네, 고혈압, 고혈지, 뭐 고혈당, 뭐 이런 그 질병들이 많은데, 이런 질병들에 대처해서 영양밥상에서 뭐 콩류, 통곡물, 아보카도 이런 그 음식들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이런 질병들도 많이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노인들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점차적으로 골다공증, 80세 이상 골다공증이 뭐 기본상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또 여기에 우유, 채소, 뭐 고기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뇌 건강, 우리 노인들이 이 뇌 건강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수 시대지 않아요. 그러면 80세 이상일 때는 우리 이 뇌강의 치매, 그 알츠하이머라고도 하고 이 치매에 걸리는 이런 위험성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0: 그래서 이런 그 뇌 건강과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려면 또 이 음식 영양 밥상이 여기 따라가야 돼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런 그 해산물 식품도 많이 곁들여 드시고 그리고 뭐 들깨, 아마씨 이런 음식도 여기 많이 곁들여서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에 노인들이 당뇨 환자도 많잖아요. 그러면 혈당 조절에도 이 음식 밥상이 첫째입니다. 약물 치료가 첫째인 것이 아니라 당뇨 환자는 음식 치료가 첫째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양 밥상은 단순한 한 끼를 넘어서 노년기의 그 생물학적 연령을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그 강력한 도구라고 봅니다.
1: 네, 노인들의 영양 밥상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야 되는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밥상이 고혈압, 고혈당, 고혈질, 비만 등 대자중후군 예방에도 유롭다고 하던데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0: 네, 이것은 이미 과학적 정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뭐 많은 연구 데이터를 보면 노인들의 그 영양 밥상은 이 노인들의 그 건강이 아주 이렇게 작용이 큰 이런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고품질 단백질. 노인들이 그 식단에 고품질 단백질이 여기 있으면 살코기, 닭가슴살, 두부, 콩류 이런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면 이 노인들이 건강에 아주 좋고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 우리 여기 건강한 지방이라 하면 연어, 고등어 이렇게 해산물에서 오는 지방. 오메가3 지방이죠. 그리고 씨앗류에서 뭐 여기에 씨앗류 뭐 앞에서 말씀드린 들깨, 아마씨 뭐 이런 씨앗류에도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그 비타민 D, 비타민 B12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영양소들도 우리 영양 밥상을 통해서 많이 보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노인들이 건강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족하게 섭취하고 매일 수분을 제때제때 보충해서 충족하게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채소를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항산화 이런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노인들이 건강 그리고 노인들의 그 장수에 아주 좋죠.
1: 그렇죠. 네. 먹는 것이 단지 그 영양 밥상도 중요하지만 질병도 그렇고 특히 질병 중에서 우리 보게 되면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 환자가 꽤 많아요.
0: 네, 그래요.
1: 우리 당뇨병 환자들은 네. 어떻게 영양 밥상을 그러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
0: 당뇨병 환자 지금 당뇨병 환자 사실 노인뿐 아니라 성인들,
1: 중년들도
0: 많고 젊은들도 지금 당뇨병이 많이 걸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의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 식단을 보면 영양 밥상 할 때는 이 당뇨 환자들이 여기에 그 또 그 통곡물을 잡곡밥을 제창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맨 그 흰 그 쌀밥 혹은 흰빵 뭐 이런 음식을 비면하고 그 잡곡밥 혹은 통밀빵 이런 음식을 많이 선택하고 채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기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도 많이 포함하고 이렇게 이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뇨 환자들은 식사 방법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뭐 이런 영양 음식을 영양이 충족한 이런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0: 둘러싸고 이러면 당분이 흡수하는 것을 아주 천천히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콩, 두부 이런 음식을 그 다음에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맨 밥을 드시자면 맛이 없잖아. 그러면 그 반찬을 조금 남아서 밥하고 같이 드시고 이걸 거꾸로 식사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되고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식은 통곡물을 위주로 하고 이 통곡물을 평소에 별로 안 드신다면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여서 입살에다가 잡곡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면서 통곡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좋고 그리고 채소 섭취량은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네. 한 근.
1: 네. 한 근 정도 채소가 채소 많이 고기나 쌀밥보다 채소 많이 들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비만 앞에서도 간단히 얘기도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인 분들은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늘 스스로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생각처럼 안 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비만 개선에 효과적인 영양 밥상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아니 이 비만 사실 지금 비만 50% 이상이 지금 비만이라잖아요. 예, 과체중 비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맨 냉수만 먹어도 살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냉수만 먹어서 살찐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어서
1: 그렇죠.
0: 예, 그리고 그 이 식사 방식이가 좀 틀려서 그래서 비만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을 뭐 어떻게 좀 공제하고 살 좀 빼려면 첫째는 211 이런 식단을 211 아마 이걸 222 중국말로 222 찬판 211 식단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 달만 이렇게 유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살을 빼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1: 먹는 양이 중요하거든요.
0: 예, 먹는 양. 이 먹는 양을 첫째는 먹는 양을 딱 공지하고. 예, 이 한 사라에 이 여기에 211 이것이 무엇인가? 2가 채소입니다.
1: 맞아요.
0: 이 사라의 절반이가 채소고. 예, 이 채소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많은 푸른 채소, 이런 채소들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것이가 사라의 절반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은 4분의 1이가 우리 밥이죠. 잡곡밥. 좋기는 잡곡밥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이가 단백질 식품입니다. 고기류, 두부 이런 것을 합쳐서 4분의 1. 이래서 내가 한때 먹는 음식을 먹당 이 한 사라에다 넣으면 이런 방식으로 211 이런 방식으로 식사하면 한 달만 견지하면 살 빼는데 정말 효과적인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두 번째 식사 효과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아침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그 콩류를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채소를 많이 드시면 우리 점심 때 가서 이 혈당이 막 이렇게 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 당분이가 많이 흡수됐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흡수되면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사 효과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고단백 음식과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밥량하고 단백질 음식이 반반. 네, 이렇게 하면 이 체중을 공제하는데 뭐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1: 그렇죠.
0: 바랍니다.
1: 근데 그게 잘 허물어질 때가 많잖아요. 계획이.
0: 네.
1: 그래서 먹는 거 입
0: 그러니까
1: 좋습니다.
0: 어딘가나 잃어가지고 살까기 힘들어요.
1: 1, 2년 까지 괜찮다. 3, 4, 5년부터 괜찮은 것 같아서 풀어놓으면 몸이 다시 또 그 속도로
0: 다시 불어나는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유지해.

0: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건강에도 좋고 해서.
1: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네,
0: 적게 먹는다. 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게 먹죠. 그 오늘이 실행이 잘 안 됐어.
1: 맛있는 음식을 보면 또 많이 먹게
0: 맞아요,
1: 되고.
0: 맞아요, 맞아요. 앞에서도 뭐 우리가 늘 평소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만 배달 음식 시켜 먹다 보기에도 편하고 맛도 좋고 해서 시켜 먹는 분들이 꽤 많이 늡니다. 하지만은요 배달 음식이 될수록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데 배달 음식의 영양 밥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1: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지금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이용해요. 네, 편리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배달 음식도 사실은 어떻게 조합하는가에, 여기에 따라서 아주 훌륭한, 영양 밥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음식도 우리가 주문할 때 또 여기에 2-1-1 식사법을 이용하면서 씁니다. 그 채소가 절반, 그 다음에 밥하고 고기 식품류가 반반.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서 그 배달 음식을 뭐 고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이 배달 음식을 잘 이렇게 고를 때 채소가 많은 이런 그 메뉴들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이런 음식을 대신 대로 비면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에 잡곡밥이 있는 배달 음식이 뭐 있는지 저는 배달 음식을 별로 먹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잡곡밥이 있으면 더 좋고
0: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눈이 즐겁게끔 뭐 또 손이 놀려서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제일 좋죠.
1: 그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배달 음식은 정말 밥을 딱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이거 뭐 너무 배고플 때 먹는 거지.
0: 맞아요. 네.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하는 어른은 또 나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데 배달 음식 학생 세계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이 시기의 영양 상황이 생장 발육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로도 신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응당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올 중국 학생 영양일 그래요. 중국 학생 영양일의 선전 주제는 학교 영양식 건강 성장을 돕는다로 정해내다요. 학교에서 영양식 공급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1: 네, 이 학교 영양식 하면 지금 대부분 그 학교에 점심 식사는 점심 식사는 다 학교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네. 이 학교 급식이라 하죠.
0: 맞아요.
1: 그러면 이 학교 급식이가 아이들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전국적으로 연구 결과도 지금 많이 나왔고 이런데 그 학교에서 공급하는 이 한 끼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한 끼 음식이가 우리 성장기의 필수 영양소의 공급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는 학교 급식을 한다 할 때는 뭐 학교에서 직접 만들든지 혹은 어느 그 이런 단체에서 학교 급식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든지 어떤 데서 하든지 다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그 식단을 과학적으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면 영양소를 다 이렇게 골고루 고려해 가지고 국가에 이런 표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학교 급식의 그 영양 표준, 이 영양 표준에 반드시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필수 영양소의 그 안정적인 공급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우리 점심 식사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영양식을 공급하면 오후 수업을 또 보장할 수 있죠. 네. 점심을 잘 먹어야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이렇게 에너지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네. 식습관 학교에서 이런 식사를 할 때 이 식습관을 하면 선생님들도 뭐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어린 시절부터 이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 양성 그리고 음식 예절 뭐 이런 방면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그리고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에도 아주 필요한 이런 학교 급식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에서 가정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영양 밥상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1: 네, 이게 집에 어린이 있는 이런 집에서 영양 밥상을 하려면 첫째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합하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딱 어느 것을 먹기 좋아한다고 딱 그 음식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해서 아이가 잘 안 먹는다 할 때는 좀 교육해서 어떻게 설득해서 그걸 먹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작용이죠.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합리적으로 배양하는 이렇게 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건강한 조리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 있으면 기름에 튀긴 음식은 되도록 피면하고 그리고 뭐 이 조리법을 찌거나 삶거나 뭐 이런 굽기 이런 방식으로서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양 조절.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아이들이 얼마 먹으면 뭐 한 밥을 한 사발 먹으면 모자란 다음에 또 야 더 먹어라 이래서 지금 너무 비만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양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식품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 식품 재료를 구입할 때 반드시 신선하고 안전한 이런 식품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아침 식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이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성장 발육에도 좋을 수 없고 그리고
0: 아침에 늦게 또 자고 일어나고 뭐 이것저것 챙겨 세수하고 브라브라만 가다 보니까 쫓기고 뭐 대충 먹고 길거리 가면서 먹는 어린이들 차에 앉아서 먹는 어린이들 뭐 이런 게
1: 그래서 이 아침 식사는 꼭 보상해야 됩니다. 점심 식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그리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배양하고 식사 예절을 많이 가르치고
0: 그저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공부 부담이 얼마나 커요.
1: 네, 그래.
0: 책가방 메고 가는 것만 봐도 아유 저 무게를 감당할까?
1: 네, 그 가방이
0: 전부터
1: 점점
0: 무거워지고 불어나고 반은 학교에다 두고 다니고 반은 또 메고 다니는데 어깨가 휠 정도로 애들이 일요일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토일에는 또 서클에 어디 또 나고 공부하고
1: 네,
0: 끝이 없이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적고.
1: 네, 그러니까 이 영양 공급이가 따라가야 되죠.
0: 그렇죠.
1: 영양 공급이 따라가면
0: 잘 자고 잘 놀고 잘 공부하고 뭐 이거 규칙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문제 없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1: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간식이가
0: 문제죠.
1: 네, 간식. 집에서 밥상 영양 밥상을 했는데 바깥에 나가 간식을 잘못 먹으면 또 잘못되죠.
0: 그래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모로 저희들이 가족의 건강 지킴에 대해서 음식 영양 밥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가정의 건강 밥상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영양 밥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1: 아니, 이 영양 밥상은 사실 단순히 한 끼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이런 가장 경제적이고 강력한 건강보험입니다. 영양 밥상은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하는 이런 격언을 실천하는 이런 장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신선한 채소 한 접시와 건강한 단백질이 가족이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맞아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도 같이 어떤 걸 먹기도 하는데 그것이 생활 습관 어떤 경우는 좋은 습관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또 불량 습관도 있어요. 그냥 아이들 먹는 거하고 좀 더 갈라서 편한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그래요. 아이들이 그 먹는 음식하고 성인들이 먹는 음식 완전히 같으면 안 되죠.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수여하는 그런 영양소가 있고,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그 특히 이 미각에서 성인들이 뭐 짜고 뭐 이런 아주 그 자극적인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 해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런 음식을 주면 이런 아이들은 이 미각이가 점점 변합니다.
0: 맞아요.
1: 아주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계속 짜게 먹게 되고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면 고혈압도 발생하고 당뇨도 발생하게 되고. 네, 그래.

0: 그래서 이 아이 들릴 때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이 음식 습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음식 이 영양 밥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1: 그래서 이 영양 음식 뭐 어른 아이가 나누어 먹는 음식인데 그래서 부모들이 뭘 먹거나 자녀들이 그 집에서 계속 뭘 먹다 보게 되면 한 집안에 이런저런 질병이 같은 종류가 나타나고 신결석이 되면 신결석이 있는 부분이 음식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다.
0: 고혈압하면 이 가족이 집중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지금 고혈압이가 유전 인서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제 관점은 이 한 집의 이 가족의 그 영양 이 밥상하고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뭐 유전 인서도 있겠지만 뭐 한 가족에서 뭐 다 그 밥을 먹고
1: 오랫동안 20년 30년
0: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맞아. 걸리고 이렇게 되죠.
1: 건강 음식 가족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고 영양 밥상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연변대학 의학원 예방 의학 교연실 원주임이셨고 영양학 박사이신 한춘희 선생님을 모시고 영양 밥상과 가장 건강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식사는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수 조건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에서 오늘부터 영양 가득한 밥상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

0: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연변의 창작가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해서 또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 갖고 오셨네요.
0: 꽃물결 사람물결.
1: 네. 언제 부르셨는지 기억나세요?
0: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3년 전? 4년 전
1: 그래요?
0: 정도 될 겁니다.
1: 4년 전이면 신곡이죠.
0: 제가 로그만 곡을 보다가 네. 이곡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선생님한테 보냈어요.
1: 네. 그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애청자분들이 한 분이 요청을 해서 방송으로 또 보내드렸어요. 제가 수요 코너에서.
0: 네.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건의도 주셨거든요. 네.
0: 배워보죠, 뭐.
1: 네. 태욱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안홍천 선생님 작곡으로 된 꽃물결 사람물결 이 노래입니다. 먼저 가사 말 전해드릴게요. 꽃물결에 묻히어, 꽃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고향 하늘 바라보니, 어디 가나 절승 경계, 어디 가나 절승 경계, 자랑 많은 내 고향에, 자랑 많은 내 고향에,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되돌아서, 장백산을 날아넘고 마반산을 되돌아서,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후렴입니다.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아하, 사람 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아하, 사람 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후렴구는 또 뒤에 라라라가 붙어 있고요. 얘가 바로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가사를 또 천천히 말씀드려야 메모를 하시거든요. 네, 따라 부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또 천천히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워보실까요?
0: 예, 가사는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예, 우리 연변이 지금 왕궁 청사가 돼가지고.
1: 그럼요. 많은 분들이 예, 찾아들고.
0: 유람객들이 많이 찾아들어서.
1: 예.
0: 그걸 우리, 사람 물결, 여기다 꽃 물결에 비해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1: 그렇죠.
0: 자, 한번 해봅시다. 도움을 주시고.

0: 말입니다.
1: 못 들어봤죠.
2: 네.
1: 지금 뭐 방송이 한 다음에 매주간 나간 다음에 또 이런 전파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시 돌이켜서 들어보면 나는 노래 하나 재미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냐가 문제죠. 예? 그리고 한번 듣고 뭐 인상이 없어 모든 노래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노래들은 한 번에 그렇게 익숙한 곡이 없어요. 네, 이 노래가 좋다면 자꾸 불러주고 자꾸 방송에 나가면 그 노래가 히트하는 겁니다. 히트까지 말고요. 우리 그냥 재밌게 따라 부릅시다. 예? 자, 그 번호 조금 높여줬대요.
3: 조금 더 높여.
1: 예, 높여주시고 따라 부릅시다. 예? 꽃물결 사람물결

0: 나왔어요. 사랑 많은 애고향에 시작.
1: 사랑 많은 애고향에.
0: 맞습니다. 항상 너를 따라 부르나 배울지게도 그냥 이렇게 저희들이 참자 꼭 가졌잖아요. 또 잔소리.
2: 네.
0: 가지는데 이거 같이 우리 이제 고물결에 묻히어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100번 연습해도 쓸데없습니다. 음원은 맞죠? 근데 항상 제가 성후시하고 감정을 도입, 야, 살랑살랑 불러도 감정을 도입해서 불러야만이 그게 습관적으로 된 것이 고물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0: 경계. 그렇죠. 거기다
1: 사랑하는 예보경계
0: 이렇게 불러야 그렇게 불러야 습관적으로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사에다 정을 붙여라 말입니다. 항상 그냥 그리를 하면 뭐 가능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다시 우리 한 두 줄 같이 갑시다. 예.

자, 심어, 그, 생각해보니까 살짝은 딱 보이시오. 하, 꽃물결에, 아니, 사실, 꽃물결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묻히는 게 아니라, 꽃물결에 묻히오. 고향 하늘 바라보니 이렇게 불러라 합니다. 노래도 시작.

0: 이래야 노랜데. 자, 이번 제 술 갑시다. 일자 하면 하죠? 한 번 더?
1: 예.
0: 그렇지. 꽃물결에 묻히자.

0: 저는 뭐 빨리 배우면
1: 네, 두탕 크게 끝내고 안 되면 세탕 크게 끝내고
0: 이거 뭐 한 달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네.
2: 근데 뭐 신곡을 할 때마다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좀 두려워한다.
2: 네. 사실 여기서 음을
0: 정서가 없다면
2: 잡는 부분은 네. 어려운 부분이고 뭐 한 박자 쉬고 들어가는 부분도 어. 없고
3: 아직 네.
0: 순한데 자꾸
2: 익숙하지 않아서
0: 이거 이제 나 따라 부를 때 황량하지 네. 마세요. 아주 이제 그냥 편안하게 건물결에 묻혔다 고향만을 바라보니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아껴 맞다면 그냥 건물결에 이렇게 노래하면 몸이 안 좋습니다. 흥분을

예, 앞에는 이야기처럼 해드려도 약간 제가 이렇게 예 거물결의 무야 시 한번 갑시다 두둘 시작 거물결의

소리도 좋고. 또 이게 정서도 따라오라가라. 앞에는 그냥 이렇게 살랑살랑. 자꾸 힘들면, 아, 꼭 이게 좀 크게 할 필요 없어.

0: 오랜만에 한 곳인데 얘가 바로 여기 밖에 없는데 앞에는 그냥 따이칭 정글로 이야기하셔. 할 만한가?
1: 예.
0: 한번 해봅시다. 들려드렸습니다. 음이에 선생님 응우 그 선율 많이 쳐주셨. 왼손으로 절도 쳐주고. 그럼 이분들 따라 하게 한지.

0: 건물결에는 108%.
1: 지금 두 개 키로 변했습니다.
2: 두 개 키로.
0: 그러니까.
1: 네. 이게 원래 하던 키입니다, 이게.
0: 네, 원조?
1: 아니.
0: 아니, 원래 끌라쇼.
1: 원래 이제 고친 키입니다, 이게.
0: 연습한 걸로.
1: 근데 금방 한 걸 또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2: F잖아요?
0: F를 한데 또 올라갔다고?
1: 아니, 금방.
0: 내가 네, 그렇게 높게.
1: 어지않게 올라갔지.
0: 아, 그건 내가 운영 쪼고.
2: 아, 선생님, 키 말고요. 우리 학생.
0: 이분들 키.
2: 여성들 키로.
1: 네, 이겁니다. 네. 이거 원래 건데.
0: 네, 건물결에 시. 딸치. 웃으세요. 그렇게 뭐 이쁜 얼굴들은. 자.

0: 어떻게 올라갑니까?
1: 아니 좋습니다.
2: 건물결에
0: 바다 떨고 해야지. 아니 이분들 쪼로 해야 할만.
1: 예, 맞습니다. 예쁘죠.
0: 응원 주시오. 해보죠. 시작. 건물결에 무지요. 어떻게 올라갈까 거기를. 뭐라?
1: 숨이 높이 길이가 아닙니까?
2: 건물결에 무지요.
1: 너무 세게 됐습니다. 건물결에
2: 이렇게 팔도로 내려와야지.
0: 딱 외쳐 시작.

0: 아까 처음에 따라 부를 때보다 키가 좀 낮아진 것 같죠?
1: 그렇죠. 그렇죠. 한번 높여주시오.
2: G예요? G예요?
3: F예요.
1: F였으니까 익숙하니까 나야 팀. 조금 더 한 번 더 해봅시다. 예. 얕습니까?
4: 예, 얕습니다. 예,
1: 그렇지. 뭐 이분들은
4: 뭐 한번
1: 소프라노 뭐 막지 않겠지 말고 한번 다시 여쭤대로 예. 어, 근데 어떤 분들 계속 알고 있습니다. 예. 아, 완전히 완전
0: 결사적으로
1: 혁명 정신을 원했다. 아니 나 아예 뭐 아예 웃겠습니다. 화면에 화면에 나가는데 이쁘게 나갔을 때 그래야 노래도 재밌게 부른다. 뭐 준비.

0: 노래를 불러보니까 나 네. 재밌네.
1: 아름다운 연변을 네. 생각하시면 네. 그렇죠.
0: 예, 이렇게 노래는 저희들이 이렇게 부른 다음에 또 불을 이렇게 또 놓치면 온 다음에 아 이거 언제 불렀던가 들어보면 다시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이거 같이 배워보면 저도 다시 배웁니다.
1: 네.
0: 다시 배우면서 하, 그때 로그미 조금만 지금 다시 했더라면 로그미 더 잘할 거 아무 없죠 뭐 이미 방송에는 그걸 숙제로 남겨둬야 된다는 우리 공부할 때 숙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쉬움이 계속 있다 아쉬움을 얻어 남겨둬야 되는 거 내가 좀 더 연습해서 담고 더 잘하자 이렇게 숙제를 남겨놔야 되지 아쉬움은 계속 있습니다 노래는 괜찮습니까? 오선생님 어떻게 한 반음 높여볼까요?
1: 괜찮을 것 같죠?
0: 괜찮을 것 같죠?
1: 네.
0: 아이 숙련 되면 네. 반음 높이겠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요 반음 저리 높일까요?
2: 네.
0: 네. 우리 장선생님 반음 어쩌든지

이야, 우리 분들이 능력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치? 어쨌든 가사에 따라서, 가사가 익숙하지만, 가사 지금 봐도, 그치? 건물결에 묻히요. 건물결

0: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1: 그 연습 잘 부를까?
2: 어, 잘 부를까?
1: 영어 잘 부를까? 어제 아 꽃물결에 향기가 넘 향기 넘치는 나무 우리 뭐 향기가 이렇게 돼야지 향기가 부산 아.

0: 그냥 정이 있으니까. 어째서 이렇게 불러라는 거 알만하죠. 우리 좀 정리 찰찰 넘치게 우리 내 고향 연변 진달라 꽃피는 연변. 아 우리 이야기 많죠 우리 연변. 시간이 아주 있으니까 어서요.
1: 네 괜찮습니다.
0: 한번 더
1: 괜찮습니다.
0: 건물결에 건물 그래서 이야기 잘 안 되면 이제가 위치는 필요 없고 그냥 딱 보시면 돼. 건물결 이야기는 꼭 있으니까 그 가사 씹을 때. 건물결에 무슨 건물결에 그 입을 가지고 크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살랑살랑 하드가 또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는 시시하면 안에 다 열기니까 안에서 그리고 살랑살랑 그 건물결에 하지 말고 건물결에 건물결에 무지여 아니 그래 그래가 허브는 허브는 허브 위에다 여기다 가사를 살랑 얹어서

이게 호흡이 거기서 했는데. 자, 다시 한 번. 제대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밤 높이겠습니다. 시작. 고물결의 시작.

0: 예. 그 자리에서 너 여기서 더 높지 않습니다. 너 음은 높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너 예. 그대로 예가 봐 한음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까? 우리 위치는 위치 어떤 위치가 한 자리면 거기서 뭐 또 우회가 서로 찾지 마세요. 또 이 또 자식한테
1: 한음이 그 자리에서
0: 예. 네. 자, 예. 아 사람을 껴래 시작. 이 두 번째 줄 아 시작. 따라 보세요. 아 대담하게
2: 사람을
0: 아 시작.

0: 근데 예 아닙니다. 꼭 하지 마세요. 얘가 바로 지상라곤 내 고향 연변이라오.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치는 잡은 다음에 빵샤.
1: 네, 오늘 숙제예요.
0: 끝났습니까?
1: 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아유, 빠르죠?
0: 자, 그러면 여기 가서 그 네. 인피니스 제일 보내주세요.
1: 네, 행복따라 모래따라 행복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선생님으로부터 꽃목길 사람목길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
1: 수고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일연이었습니다.

아보 가족의 새 집은 1층 4호로 정해졌으며 고작 15평방미터에 불과한 작은 방이었다. 1호, 2호, 3호, 5호 네 가구와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며 창밖에는 정리되지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방 안은 오랫동안 비어있었기 때문에 먼지와 거미줄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모두 힘을 합쳐 방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큰 침대와 작은 침대, 서랍장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으며 집안을 차츰 정돈해 나갔다. 바로 옆 2호에 사는 아주머니는 이사 온 가족을 살펴보며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의아해하고 아주머니는 연탄 화로가 이곳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사실을 일러줬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짐 속에 연탄 화로와 등유병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때 3호에 사는 이웃이 나타나 자신의 집 연탄 화로를 사용하라고 따뜻하게 권유하고 2호 아주머니도 자신의 화로를 쓰라고 배려를 해주었다. 두 이웃은 연탄 화로의 장점과 만드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연탄 카드 발급도 잊지 말라고 추가로 알려주었다. 아버지 엄마는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무씨 아주머니는 조용히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 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무시 아주머니는 체형이 곱고 가는 허리에 늘 웃는 얼굴을 지녔으며 예절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으로 조용한 성격을 지녔다. 이때 작은 이모가 엄마에게 다가와

창밖까지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어른과 아이들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고 우층과 아래층의 소리가 섞여 마치 인간 교향 악단과 같은 소동이 이어졌다. 나무 슬리퍼 소리, 아이를 혼내는 소리, 라디오 소리, 전통악기 연주 소리, 노점 외침 소리, 요리하는 소리 등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며 시끄러울 정도로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의 생활은 매우 독특했다. 수도 요금은 집안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고 전기 요금은 등 개수에 따라 계산하며 라디오의 등급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목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방 안 탁자를 옆으로 밀어내고 침대 밑에서 나무 욕조를 꺼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부엌에서 퍼나르고 방문을 꼭 닫은 뒤에야 비로소 목욕을 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야외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해질녘이 되면 각 집에서는 작은 나무 의자를 대문 밖에 펼쳤다. 사람들이 촘촘하게 모여앉고 의자판을 식탁 삼아 저녁 식사를 했다. 여자들은 식사 후 설거지와 빨래를 마치고 밖에 나와 더위를 식히며 밤을 보내고 작은 이모는 아버에게 우층 10호에 사는 소진과 친구가 되라고 권했다.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이 켜지면 어린 나보는 집에서 빠져나와 밖을 걸어 다녔다. 근처에는 논뜩과 보드나무가 서 있고 낮에는 벌레와 나비가 날아다녔지만 밤이 되면 온통 어둠에 휩싸였다. 아버는 눈을 감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풀의 향기, 음식 냄새, 공장의 화학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셨다. 늦은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온 동네는 이미 조용해졌다. 집마다 문을 열어놓았고 모기향을 피우고 쑥을 태우며 더위를 식혔다. 아버의 방에는 아버지가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으며 엄마와 작은 이모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가족이 이렇게 가깝고 촘촘하게 모여 사는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아버는 언제나 곁을 지켜준 작은 이모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작은 이모는 이사 당일 아버와 엄마를 데리고 생활용품 가게에 가서 연탄화로 발력조, 부채, 납통 등 필요한 물품을 모두 사주었다. 이사 후 첫 일요일에는 큰아버지가 조양 신촌으로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창밖 자연 풍경과 골목의 위생적인 환경을 보며 감개에 젖었다. 아버의 엄마는 이곳 생활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다. 큰아버지는 집이 부유했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어 자신은 방랑자처럼 살았다고 회상하며 스스로를 망나니에 비유했다. 작은 이모는 밖으로 나가 풍성한 조리 음식을 사왔다. 빨간 소세지, 탕수갈비, 새우 해초, 달걀국 등 다양한 요리가 식탁을 가득 채우고 다섯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푸짐한 음식을 본 큰아버지는 갑자기 의자 아래로 미끄러져 넘어지며 식사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놀라며 큰아버지를 부축하고 식사가 끝난 후 큰아버지는 안정된 모습으로 옛 생각을 떠올렸다.

큰 아버지는 예전 고급 식당에서 진귀한 음식을 모두 맛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사라질 뿐이라고 웃었다. 오늘처럼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감탄하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어서 소모와 호생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소모가 호생을 찾아가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아파트를 떠나 주아를 만나러 남창 아파트로 향했다. 소모와 호생이 남창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주아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편지를 뜯고 있었다. 주아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아버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 사람은 모여 함께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아버의 심정이 담겨 있었다. 주아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이 조양 신촌으로 이사했으며 집 분배표를 받고 트럭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아가 시간이 괜찮다면 아래층에 사는 배채를 자주 찾아가 주기를 부탁하며 배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걱정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마쳤다. 세 사람은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아버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며 따뜻한 감동이 감돌았다. 이렇게 아버의 이사 이야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가는 평범한 일상, 이웃의 따뜻한 정,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멀리 떨어져도 잊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팔바지가 유행했을 때 이 여사가 노동복 천으로 바지를 만들고 그들의 동철 못을 박아 완벽하게 유행을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다음으로 령자는 갈 선생을 소개했다. 갈 선생은 집안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으며 60년대에는 생계를 잇고 80년대에는 외화를 벌었지만 지금은 큰 저택에서 생활하며 지낸다고 했다. 릉홍은 상해 출신의 미녀로 외국에서 령자와 만나 자매처럼 지낸 사이이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너무 화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리리는 령자의 소학교 동창이고 소금과 소광동은 부부가 아닌 옷가게의 동업자이자 친구라고 소개했다. 령자는 외국에서 새 패션 디자인이 나오면 바로 소금에게 보냈다. 소금이 시장에 배포하면 6일 만에 전국에서 판매됐다고 이야기하고 허생은 실제로 소금에게 옷을 산 경험이 있다며 웃었다. 령자는 릉홍에게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진지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릉홍은 아직 급할 것이 없다고 답하며 사촌 이모의 조언에 따라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한 뒤 생각하겠다고 했다. 주방 아주머니는 릉홍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고 우씨는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는 매우 시끌벅적하고 활기로 차넘쳤다. 오랜 친구와 새 친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식사 중 아버가 범총재를 바라보자 우 씨는

경총재가 말은 적지만 속으로 큰 일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경총재는 자신은 기만 열고 술을 마시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정말 다채롭고 화려했으며 식당 밖 진열로는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금은 사람에 대한 깊은 생각을 전했다. 예전에는 사람이 나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사람은 나뭇잎에 불과하며 가을이 되면 떨어져 바람에 날아가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소금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내거나 상의 친구들과 모이는 모습을 떠올리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다. 령자는 사람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위로하고 갈 선생은 소금이 표면은 밝지만 내면은 슬플 것이라고 짐작하며 살아가다 보면 무감각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령자는 갈 선생이 속이 깊어졌다고 농담을 던지고 식당을 여는데 갈 선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령자는 술잔을 들며 갈 선생이 앞으로 자주 찾아오기를 부탁했다. 저녁 식사는 즐겁고 분위기 넘치게 마무리됐다. 도도와 소금은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공통점으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호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다섯 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류의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류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이 시간에는 약을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을 소개해드린데 우리 회사에는 이런 소개해드리고 싶은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서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데 그렇게 하도 많은 약 중에서 왜서 건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가 보면은 일단 이 건뇌보신환은 제약회사가 좋습니다. 제약공장이가 우리나라 또 세계적으로도 이미 유명해졌고 오래된 제약공장 산둥둥어어저라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입니다. 여러분들 약을 이 소개받을 때는 어처 선생이 제약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드리는가 또 제약공장을 많이 자랑하는가 자랑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약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심장약이든 뭐 뇌경색약이든 그러나 그 제약공장이 유명한 제약공장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약이 효능하고 효과를 보는가 못 보는가에 관계됩니다. 때문에 제약회사를 많이 소개하고 자랑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뇌보신환 같은 약들은 여러 가지 병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건망증이 오고 또 기억력감퇴증으로 인해서 내가 이게 치매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 할 때에는 우리 CT나 MR의 해보면 머리에 보면은 노바이스 빙변이라는 이런 진단과 또 여러 가지 뇌조직 위축이 이미 와서 이 머리에 또 소리도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뇌조직 위축거종 왔다 할 때는 그 전에 이미 순식 콩팥이 허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고가병, 요추간만 털출, 무릎관절염, 그 외에도 경추병, 견주염 이런 고가병뿐만 아니라 소변이 작고 밤소변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고 소변을 봐도 품이 일고 시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염이란 이런 진단, 방광염 진단, 전립선염 진단 이런 진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나도 지금 녹음석 부서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 어지럼증이 많이 나타나고 머리 항상 이게 뇌진탕 온 것처럼 머리 띵하고 이랬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예전에는 약방에 약을 갖다 먹고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다 효과 났지 않지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지금 방송에서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따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먹은 게 효과 그렇게 빠르대다. 엄청 빠른다.
1: 이야기 좋습니다.
2: 예.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막 집이 빙빙 돌아가면서 난 어지럼증 나면 특별히 심한다. 빈혈감이 있으면서
1: 예.
2: 그랬던 게 이거 일주일 먹은 게 인차 머리 막아지면 어중증 인차 나서 아이 나타난다. 응,
1: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 조직에 영향을 공급하는 약이 되어서 네. 뇌 세포가 다 네. 줄어들고 없어지고 뇌 세포가 손상 왔을 때는 네. 이런 약을 잡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지럼증 치료해야 됩니다.
2: 예. 어중증 일어나서 막 번져질까봐 얘 무서워 또 붙잡아야 변수 화장실에다가 이랬는데 부정상이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네.
2: 예. 예, 그래 그러니까 눈도 어쩐지 막 뜨기 바빴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예. 예. 예.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요즘엔 또, 소변에서 뭐, 자꾸 잣들어만도 나지만,
1: 예.
2: 낮에도 자꾸 저녁에는 더 잤을 때도 조금 배가 타고, 예, 손이 차면 그렇더라만도.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지. 이제, 뭐랄까, 신장 보신해서 그러는지.
1: 예.
2: 그게 많이 좋아지, 제가.
1: 예. 특히 그래, 살 사람들은 이런 약 예. 써줘야 돼.
2: 나는 효과 빨아줬는데, 그런 소리. 그래서 예. 그냥 소리 났댔습니다. 윙, 소리 났댔지. 근데 거기 저녁에 딱, 낮에는 막 하이드 모든데 댕겨가면 조금 났는데, 저녁에 딱 누워 자자면 거기 휑, 무슨 윙, 소리가 향 난다 말고, 지금도 아이들 나 말고 생겼다, 영민하면서. 근데 그 소리 나는 게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1: 예.
2: 그래서 지금, 이제 약은 해서 뭐니 많이 아이 쌌댔습니다. 그래서 효과 좋지, 특별히 빠르게 나 먹어보려고 쌌는데 일주일 먹기 그렇게 좋으니까 나. 오늘 좋으니까 더 먹자고 저 짜자버립니다. 근데 보니까나 이 공장에서 큰 공장에서 만든 제작한 약이니까 아무도 다를 때가 다른 약보다.
1: 이 약은 믿고 쓸만합니다. 예. 또 어제 제약 공장은 대단한 제약 공장.
2: 예. 그러니까 큰 예. 공장이라면 이래더라 말고 제가 어느 썼습니까. 이게 내 계속 먹자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0: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 약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의학 지식이 뭔가 하면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양기하고 음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양이 평형을 잃는다 할 때에는 몸에 병이 생깁니다. 자연도 그렇습니다. 자연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낮을 양이라 말하고 밤을 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지 쪽이 있으면 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지 쪽이 있으면 음지 쪽이 있고 우리 그렇지 않고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는데 낮에 해가 아예 뜨고 계속 달이 뜬다고 생각해보시오. 세상 이 마무리 잘할 수 없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권예보시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예. 내 일생에 한번 온 후로부터, 예, 그냥 혈압이 파동이 많아 놓으니까, 예, 머리가 그냥 뻥하며 아프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경력도 없고 해서, 예, 이 약, 저 약 써도 이제 크게 허전이 없어서, 예, 내 마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권예보시안은 이제 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약 먹은다부터 예, 이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뇌가 건전하자면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래서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건강한 약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혈압이 있다, 뇌경색이 있다, 심장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효과 잘 봅니다.
3: 예. 그러나 그 어지럼증이 굴이 나던 게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경력이 많이 좋아지고, 예, 머리 맑아지니, 예, 영, 정신이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1: 네, 그렇습니다.
3: 예, 제가,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변하기 뭐 화장실에 갔다 왔다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머리 막, 저기, 뭔가, 머리도 멍하지, 눈도 보였고, 그러던 게, 예, 이 약 먹는다, 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으니까, 예, 잠을 얻은 영, 정말, 통담은 다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1: 이야기 그 잠이 잘 자는 신경 불안 이런 치료제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으로 이래서 잠을 못 잔다 그냥 짜증.

0: 난다, 건망증 있다 이런 사람들 특히 도전 이야기.
1: 그래 잘못 살다니야.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활동 있다니 활동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0: 예. 우리 활동 우리 방송 시작될 때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단 열곽 싸면 여덟곽이 예, 그리고 그 더 드리는 Q10이라는 이 성분이 좋습니다. Q10도 이렇게 전화하고 참가하시는 분들 우리 9곽 신하드리고 이 5곽 싸도 3곽 드리고 그렇습니다.
1: 와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우리 남편과 둘이 먹길래 이게 열곽 싸는 이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예, 그게 좋습니다. 이만한 약에 예, 이렇게 산조인이 들어가고 비싼 약이 다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다 하면은 열곽에 8곽을 싸면 법안 절반 값이 내려집니다.
1: 예,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몸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기나 음기나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전체적인 대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신진대사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나쁜 거는 배출하고 좋은 영양 성분은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몸에 양기가 부족할 때는 이런 대사가 우리 몸에서 진행이 못 됩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근데 보시나 저는 이전 이 광고 이전 나왔습니다. 이 방송에.
0: 네, 이전 레벨로 나왔습니다. 네, 다른 네, 방송에 나온 거는 이 산동 악요제약공장 게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이전 이전 이거 이거 여기다 쓴 건 전혀 부성원이라가는 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콩팥을 보양하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더니까 항상 어지럽고요. 어지럽고 휑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했는데 그때 이거 쓰니까 많이 효과 좋았어요. 그리고 콩팥이 또 좋았어요. 저는 사업이 시원하게 안 나가고 거품이 그때 밤새 자주 왔습니다. 이거 쓰니까 사업이 시원하게 나가고 거품 있는 게 없어요. 이전에 밤사업에 한 6배, 7배 됐습니다. 그런 게 그때 쓰고 나 한 6달 썼는가? 밤사업에도 많이 다 한 번이나 되고, 그래, 이번에 또 이 약이 나오니까, 이 약도 쓰자고 그랬는데, 이번에.
0: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그 다음에 전열성 미대 있다, 여도염 있다, 선시, 콩팥이 허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녹용이나 홍삼이나 이런 약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 들어간 이 약을 쓰게 되면은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효과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쓴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양기란 전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특히 신진대사를 한다거나 머리가 어지럽다 할 때는 콩팥이 양기가 허해서 우리 몸의 기를 머리에 꺼져 순환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몸이 이 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돌과주는 힘이 이 발동기의 힘이가 콩팥이 양기 문제입니다. 양기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래서 손발이 특히 시린 사람들, 특히 발이 시린 사람들, 발이 시리다는 거는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한다. 왜서 혈액이 발걷은 가지 못하는가? 이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온기가 돌지 못한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이 온기가 돌아야 되지 찬 기운만 돈다 할 때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근데 보시 화하는 선생님이 강의하신 거 듣고서 이거는 제약공사에 너무 좋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언니 썼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약공사에 좋다고 우리 언니 신에 조금 적인다. 좀 당뇨병도 있고 연세도서 같이 둘이 제약하나요? 그래 이게 자꾸 그것도 신에 적이 일어서서 그래 선생님과 어머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치료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보름 선지 잠 자자고 잠 자자고 그다음에 기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 뭡니까 이게 심해 조식이 그래서 밤에 일어나 계속 딱각질 그게 없어졌단다. 그 딸이 얘기하는 게
0: 저기 되게 치료되는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4: 예 치매 저기 선생님 된다 했죠. 굉장히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0: 지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나도 그게 좋다니까 이제 한 여덟 해 먹었는데 늘 많이 너무 편안한다 선생님이라고 뭐니까 예. 마음이 편해 많이 편 언제나 마음 편안하지 못 무슨 일이 없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지 못한 게 맞습니다. 정말 이게 대세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좀 없고 예. 잠 못 잤습니다. 그러게 내 예. 이제 한 일주일 좀 여덟 해서 이제 잠 잘 자고 마음 편안할까 예. 그럼 무슨 일이 없는가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 마음 편하고 어머 편안하다 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학교에 두 집이 싸길래 싸서 그럼 열 가게 아들 가겠습니까?
1: 예, 이 상조인에다 룡골에다 예. 하인에다가 이게 다 들어간 약이 없습니다. 저만이 그리고 이, 이전에도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동네 보신 한이란 약이 소개됐댔습니다. 그런데 예. 그 약이 아닙니다. 이 중어 예. 의조 지하공장에서 만든 금리보시화는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0: 예, 공사에 예. 관계 많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0: 수고하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의학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그 설명드려야 될 의학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콩밭이 양기부서. 이거는 우리 몸이 만병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2: 네. 그래서 우리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전번에 강의 듣고서 시간 강의 듣고서 이 건네 보시하니 내 약사 쓰는데 지금 내 증상한 게 제가 머리가 항상 깽하는데 뒤 뻣뻣하고 그리고 저 이 기억력이 자꾸 저 잊어먹게 된다면 같은 데 찾아갔다네 이런 증세. 그리고 또 이 신장이 항상 황황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예. 이 상품을 굉장히 그 공장에서 이게 정말 제일 처음 나온 정말 중국에서 제일 처음 만 공장에 제약 공장에 생산하니까 뉴스 있고 이렇게 한데 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할까 어쨌든 약이 좋다는 게 사용량이 나오면 자꾸 바꾼다고 합니다.
1: 예, 이 약은 확실히 좋습니다.
3: 예, 나이가 들까 자꾸 배란 거 옛날에는 뭐 어딘가는 오면 물러나는데 지금 대회 자꾸 불안하다고 합니다.
1: 점점 심해지죠.
3: 예, 그래서 아이스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예, 여러 사람 이제 들어볼까요? 예, 심해 증상도 좋고, 예, 여름에도 확실히, 정신상에 지금 내내 생각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1: 예.
3: 안 좋은 애, 솔직하게 크게 알겠지만, 항상, 그, 운동하면 이렇게 기분, 그런 증상, 우울증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1: 예, 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이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더 좋은
3: 예.
1: 약입니다.
3: 예. 선생님 왔다니 강의 명심에 듣고 해요. 저는 약은 이 약 암약은 흡사 시키고 이런 약을 명심했어요.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먼저 오늘부터 우리 우대 활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적게 사는 사람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우대 활동입니다. 8강.

0: 산다 할 때 우리 여수각을 떠드리고 이래서 굳이 우리 처음 쓰는 분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 나는 경제적으로 좀 곤란이 있어서 좀 써보기 쉽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게 싸도 우대 활동한다 이 말입니다. 상세한 문의는 우리 약국전화 501-2797을 이용하신다 할 때 배달도 되시고 상세하게 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 방송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개나 이 좀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시간이 아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제가 이 시간대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공부를 해봅시다. 강경락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중의들이 우리 중시 여기는 한 개 치료법입니다. 강경락이 막혔다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전신적으로. 그러면 간이 경락이 막히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이것이 강경락이 막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일단 먼저 이런 강경락이든 폐경락이든 모든 우리 몸에 존재하는 12개 기본 경락, 그게 인맥, 동맥 합하면 총 사람은 14개의 기본 경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락이 막힌 거는 강경락뿐만 아니라 심장경락이든 이런 삐초나 MR이나 이런 현대 우리 의학에서 기계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중의에서만 주장하는 이런 경락 치료법이죠. 그래서 강경락이 막혔다 해서 가서 간도 화음하고 비초도 찍고 MRI도 찍었는데 이렇답니다. 이런데 그거는 이런 기계검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의 진단에서 나타납니다. 맥을 짚는다거나 그 다음에 증상을 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우리 중의에는 사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죠. 왕원원체라는 네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이 강경락이 막혔는가, 뭐 폐경락이 막혔는가, 뇌경락이 막혔는가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강경락이 막혔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또 중의들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이라는 거는 우리 경락이 막히게 되면은 옆구리, 양쪽 옆구리에 갈비뼈 밑을 해서 자꾸 이 좀 뿌듯하고 특히 터지는 뜻이, 불어나는 뜻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 옆구리에 와서 얘 불편하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들이라 할 때는 남성분들도 한 가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양쪽 즉 가슴이 옆구리 쪽으로 올라오면서 중간이 아닙니다. 양쪽 즉 가슴 그쪽이가 계속 이렇게 불어나는 것처럼 특히 생리가 오거나 이럴 땐 더 합니다. 짱퉁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자꾸 떠두게 되면은 유방에 와서 종물이 생기고 유방암이 생기죠. 남성분도 유방암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2: 저는 단맛이 없고 그리고 인생은 매일 떡들어주고 귀에 냄새가 나면 그러면 병원에 가 검사할 거 아니에요. 아, 위 나쁜가 하고 했는데 간에 갔다 걸렸다고 하니까 간에 도착했다.
0: 예.
2: 그래서 약을 얻어 드는 건데 싫다고 나는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이 습관 명확한 것 같아요. 여기가 간에 좋대요. 그래서 썼는데 내가 벌써 한 섬나 약간 더 될까네 이게 맛이 오더라면 약간씩
0: 예.
2: 그래서 밥 참 먹기 싶어 생각도 많은데
0: 네.
2: 그러면 손은 갑자기 움직일 수 있고 그냥 그다음 한 달 약간 넘어서 두 달 때까지 완전히 이게 밥맛이 제대로 돌아서더라면 난 벌써 나서니까 이게 밥이 밥맛이 약간 나서 나나진 나나지 그렇게 벌써 두 달 되니까 완전히 좋아지더라고.

0: 네. 그래, 네. 석 달 만에 병원에 검사한 게 간, 어제는 많이 소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간에는 정말, 야, 미약이라고 합니다. 눈도 부위였던 게 어제 넉달 담긴 거, 눈도 부위였던 게 눈도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요에 이기다가 지금, 그, 약 꾸준히 어제 들려서 하고 이번에 활동에 도움을 대단히 받았다고.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활동이 있습니다. 예.
0: 그렇지만, 예.
1: 예.
0: 네. 이렇게,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약은 연기 입간구보약으로서 다른 약에는 없는 천연 오색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이전에 다른 데서 강의하던 입간 맹목구보약이 아닙니다. 연기 입간구보약은 그 약재 성분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갔고 그 위에 겨골암이라든가의 구기자라든가 이런 데서 또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뽑아낸 약으로서 고여 준주 헐부터 다릅니다. 구기약 비준 번호부터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때문에 간경락을 열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서 제일 우리 미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효과가 좋은 오색 천연 용지가 들어간 게 특징입니다.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마르고 가렵다. 이게 우리 늙음하게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딱 늙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는 증상이죠. 기계에다 기름을 칠해야 기계가 소리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 진액이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다 우리 몸의 진액이 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기 입간구보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기계에다가 기름칠한 것처럼 우리 몸의 진액이 잘 생산이 됩니다. 진액이 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들이 치료되고 해결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효과 반응이 나올 때 보면 아 이분은 확실히 우리 연기 입간구보약에 제대로 되는 효과를 보고 있거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이렇게 강경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간세포를 재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오색 천연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한 장기 하나만 좋아도 안 되고 어느 한 장기 하나만 나쁘대도 그 나쁜 장기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장기 다 손상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연기입간구복액이란 말씀드립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어서 류은정 작사 문승호 작곡의 어머니 조국이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조국, 그 이름만으로 뭉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틋한 그리움과 자부심 담긴 이 노래를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민덕 작사 어연한 작곡의 새시대 새인변입니다. 새로워지는 만큼 빛나는 인변의 오늘을 노래합니다. 최대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박순철 작곡의 사랑과 조국입니다. 사랑과 조국, 하나의 숨결로 이어진 그 깊은 울림을 현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 노래는 리광원 작사 유레나 작곡의 된장말 꿈의 고향입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그리운 정겨운 말, 바로 그것이 꿈꾸는 고향입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입니다. 인생길을 함께하자고 손 내민 노래입니다. 외롭지 않고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힘이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동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조사하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확률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날 조금 더 정확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괜히 조급해하지 않게 되고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조금 더 잘 보이기 때문일까요? 여행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떠나는 여행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때 문득 떠난 여행에서 오히려 더 좋은 풍경을 만나고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행은 멀리 가는 일이 아니라 잠시라도 나를 좋은 상태로 되돌려놓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좋을 때 내리는 결정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본 여행, 여러분은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5월 19일 관광 정보입니다. 5월 19일 중국 관광의 날을 맞아서 연변은 전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통합해 관광지 입장권 할인, 입장권 세트 요금 혜택, 특가 해설 및 숙박 부대봉사 등 다양한 혜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은 입장권 50% 할인합니다. 공룡박물관은 온라인 가족 입장권 세트를 출시했는데요. 성인 1명과 학생 1명당 42원, 성인 2명, 학생 1명 69원, 성인 2명에 학생 2명 84원입니다. 군춘 방천 풍경구 입장권 20% 할인합니다.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보급관 다양한 입장권 세트 할인 판매인데요. 성인 입장권 플러스 다차원 영화관 플러스 비경마방 입장권 세트 68원, 아동 동일 입장권 세트 58원이고요. 비경마방 1회 체험권 19원 90전입니다. 와스토크 환락섬은 2인당 198원이고요. 가족 입장권은 어른과 아이 2명 포함하여 168원입니다. 도문 통산구 풍경구는 무료 입장인데요. 유효 신분증 지참 필수이고요.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역시 무료 입장합니다. 두만강 조선족 문박원은 모든 전시관 무료 개방하고요. 월청진 백년부락은 자가운전 관광객 대상 입장권 50% 할인합니다.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는 주차장 무료 개방이고요. 입장권 50% 할인, 1인당 50원입니다. 로백산 원시생태풍경부는 무료 입장이고 육정산 온천 입장권은 45원입니다. 룡정 유룡만 관광풍경구는 삼림풍경구 입장권 및 현수교 무료이고 량전 백세운동 휴일풍경구는 지혜농장 무료 입장, 캠핑 텐트료 상품 20% 할인합니다.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몰입형 해설 39원이고요. 일반 해설은 25원이라고 합니다.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는 1인 9종 항목 입장권 세트 오프라인점 혹은 온라인 틱톡 등 플랫폼 판매가 178원입니다. 활용 광동 조선족 민속촌 민박 예약 부대공사 제공 온라인으로 도화양 민박 예약 시에 체험용 입살 한 봉지 김치 담그기 체험 2회 조선족 복식 체험 2벌을 증정합니다. 안도 대관동문화원 대관동문화원 장백산 홍석봉 원시생태풍경구 장백산 백화곡 조선족 고촌락 풍경구

풍경구, 삼림협곡표류, 수색무송도표류, 대천하표류 등 7개 관광지 명소는 연변주 관광객에 한해서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중국 관광의 날 연변 해민 활동은 변경 풍경, 조선족 민속, 생태과학 보급, 홍색교육, 삼림 묘양 등 다양한 관광 유행을 아우르며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여행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5월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다채로운 연변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연길 연서교 부두에 위치한 열해방주 유람선 대상이 목전 하천수위가 통강 조건에 부합돼 5월 14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회복 후 운행시간은 여전히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소형계저 전동보트 4인승 6인승의 운행시간은 10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A. 사계절의 노래 B. 사계절의 찬가 C. 연변의 사계절. 네, 어느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입니다. 네, 첫 번째, 사계절의 노래. 사계절의 노래. 두 번째, 사계절의 찬가. 두 번째, 사계절의 찬가. 세 번째, 연변의 사계절. 연변의 사계절입니다. 네, 과연 정답은 어느 것일까요?

0: 네, 첫 번째 문제 나갔습니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장작한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입니다. 세 가지의 답이 있는데요. 과연 정답이 어느 걸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1: 네, 노래 나오고 예, 생각합니다.
0: 네, 몇 번째라고요?
1: 사계절의 노래 첫 번째.
0: 첫 번째 사계절의 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리스님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그 사계절의 노래로 합시다.
0: 네, 역시 사계절의 노래로 하셨군요. 네, 정답 잠시 후에 공개해드릴게요.
2: 예,
0: 네, 감사합니다. 예.

0: 네,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조선족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입니다. 1번 사계절의 노래, 2번 사계절의 찬가, 3번 연변의 사계절이었는데요. 앞에 두 분 참여해 주신 분들은 모두 사계절의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말씀 주시죠.
1: 예, 리나 선생님.
0: 네.
1: 예, 처음 만나

0: 뵙는데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방송에서 전에 나랑 불하고 저는 예 방송가 사는 여자입니다.
1: 아, 네,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네. 너무 고맙고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역시 1번 선택하셨고요. 네,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0: 예.
1: 네.

네, 첫 번째 문제 나갔고요. 앞에서 여러분이 이미 전화를 주셨는데 모두 사계절의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답이 맞을지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아니면 더 참여하실 분 없으세요? 네, 3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네, 연길시 저선적 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창작한 저선적 민속풍정 시화공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의 찬가, 연변의 사계절 아니었고요. 네, 정답 1번 사계절의 노래였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의 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연변 문화 관광의 명함으로 자리 잡은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혁신했는데요. 조선족 전통예술과 현대적 신미를 융합해 가무의 고향 문화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 다원 일체의 깊은 조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계절의 노래는 앞으로 상설 공연 체제로 전환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 연결시 문화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인데요. 또한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 민속문화 체험을 선물하며 사계절 내내 풍경이 있고 언제나 즐길 거리가 넘치는 연길만의 새로운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보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축제 개막식은 화룡시 어느 진에서 열렸을까요? 네, 문제 나갔습니다. 전화 기다릴게요.

0: 네, 화룡 시진달래 문화관광 홍보 시즌의 축제 개막식은 화룡시 어느 진에서 열렸을까요? 네,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1: 예, 저는 저 진달래 축제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인사했습니다.
0: 네.
1: 예, 이게 서성진입니다.
0: 서성진이요?
1: 예, 서성진.
0: 확실합니까?
1: 예, 확실합니다. 서성진 진달래 미속촌입니다. 정확하게 말한.
0: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맞으시길 바랄게요.
1: 예, 예.
0: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화룡 태신입니다.
0: 아하, 역시 네, 화룡분이시군요. 네. 네.
2: 그래서 서성 삼중도 다녔고 이 서성진은 제가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예. 정답 역시 서성진으로 하시겠죠?
2: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서성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정답이 맞을까요? 네,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계속해 전화 기다릴게요.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홍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축제 개막식은 화룡시 어느 진에서 열렸을까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0: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저 이사나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서성진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역시 서성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진달래 축제에 가셨다 했나요?
1: 예, 뭐 가봤습니다. 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이시길 기대해 보세요. 네,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홍보 시즌 축제 개막식은 과연 서성진이 맞을까요?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저는 안아서 죄송합니다. 정답은 화룡시 서성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역시 서성진이고요. 정답 잠시 후에 공개 드릴게요.
2: 예, 진달래 미석천입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네. 네, 역시 진달래 서성진으로 하셨군요. 과연 정답 맞을지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변주 꽃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관광 홍보 시즌 축제의 개막식은 네, 바로 화룡시 서성진이었습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전에 2026년 연변조 꽃 구경 시즌 및 화룡시 진달래 문화 관광 홍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연변과 화룡시의 수려한 풍광을 담은 홍보 영상과 함께 색채의 산책, 화룡의 보물로 출발이라는 주제의 꽃 구경 공략법이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연변을 상징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캐릭터인 진달래 보배 마스코트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귀엽고 활기찬 모습의 마스코트들은 무대에서 주제곡을 합창하며 현지 브랜드에 친숙함을 더했는데요. 화룡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관광객들이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하며 머무를 수 있는 상생 관광의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맛 좋은 음식을 즐기고 인생샷 명소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옥대호 휴양군은 우리 주의 어느 현지에 위치해 있을까요? 음식을 즐기고 인생샷 명소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옥대호 휴양군은 어느 시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옥대호 휴양군은 어느 현지에 위치해 있을까요? 참여 전화 기다립니다.

네, 문제 다시 한번 내어드릴게요. 맛 좋은 음식을 즐기고 인생샷 명소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옥대호 휴양군은 우리주의 어느 시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옥대호 휴양군은 우리주 어느 현지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

가면 앞에서 관광 정보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현시가 포함됩니다. 옥대호 휴양구. 네, 친숙한 이름이지 않나요? 네,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화 연결해 주시면 바로 제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를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현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맛 좋은 음식을 즐기고 인생샷 명소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옥대호 휴양고. 네, 과연 어느 현실에 위치해 있을까요?

0: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리나 선생님.
0: 네.
1: 제가 여분에 얼마나 저는 예, 이렇게 농촌에도 지리고 이런데 농촌에도 태서에 물 주느라고 강하나나.
0: 네.
1: 지금 요새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거는 별로 혼춘시가
0: 아닐까 싶은가요?
1: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예, 왜 혼춘시라고 생각했을까요?
1: 예?
0: 왜 혼춘시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혼춘은 우리 가봤습니다.
0: 옥대호 휴양구에 가보셨나요?
1: 예?
0: 옥대호 휴양구에 가보셨나요?
1: 그때는 저기 뭡니까 우리 그때 40대 그래서 50대 많이 다녔습니다. 북경도 몇 번 갔다 오고 어쨌든 이랬는데 옥대호라는 거는 예, 지금 처음 듣습니다.
0: 아, 생소한 말씀이 이름이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예, 혼춘 씨, 네, 첫 번째로 전화 주셨는데요. 다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1: 예, 리나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정답이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예. 공개할게요. 네. 예. 네, 시간상 관계로 한 분 연락 주셨는데요. 바로 정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춘 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옥대호 휴양구는 우리주의 어느 현지에 위치해 있나요? 네, 정답은 혼춘 씨였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네, 참여하신 분들이 적었었는데요. 혼춘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옥대호 휴양구는 방천청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음식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자 서로 다른 민족이 교류하고 어우러지는 가장 따뜻한 창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옥대호 휴양구 역시 그러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인데요. 내부에는 민속 풍정 상업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전국 각지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인생샷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연변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쫄깃한 떡과 은은한 향의 막걸리, 새콤한 김치와 시원한 냉면까지 연변 특유의 음식 문화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참 번거로운 일이죠. 여행을 가서도 괜히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물건을 먼저 보게 되고 예쁜 풍경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이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은 더 인간적이 되고 더 다정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건 결국 내 마음 안에 타인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은 혼자 떠나더라도 완전히 혼자의 시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 덕분에 풍경은 조금 더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획의 최덕

공간을 넓힌다고 합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숨이 길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움직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몸 안에 새로운 여백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백은 삶을 버텨내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여행도 어쩌면 비슷한 일이 아닐까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 낯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역시 조금씩 넓어지게 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몸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큰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듯이 여행이 넓혀준 마음의 공간은 우리 안에 새로운 용기와 여유를 남겨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넓다란 공간이 남아있나요? 오늘의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휘, 편집의 전지양,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와 함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전하는 고운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최연숙 작사, 김선희 가수가 부른 그대는 예쁜 달림을 전해드립니다.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맑은 물소리.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널던 그 추억이 있죠. 문춘산 작사 선기화 작곡의 김성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잔잔한 물결 우러 흘러가는 고향의 전경.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적셔드립니다.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시죠.

이어서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우리집 텃밭 전해드립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우리집 텃밭의 풍경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멀어져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정원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자고 일어나면은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하루. 어제와 똑같은 일과를 반복할 테지만은요 그래도 어느 날은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하루로 남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세부사항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보여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그 일상을 정성껏 엮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쩌면은 인생이라는 영화의 성실한 감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가 아나요? 힘내서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요 유명 감독 부럽지 않은 디테일 장인이 될지도. 안녕하십니까. 프로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과 운동입니다. 봄은 겨울철보다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가 섭취되지 않게 되면요, 만성피로, 춘곤증 등 봄철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봄에는요, 미세먼지, 일교차,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면역력 영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은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요,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 첫 번째로 요구르트입니다. 살아있는 배양균이 가득한 요구르트는요, 장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00g 정도 먹으면 유산균 제제를 충분히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80일 동안 직장인들에게 유산균 보충제를 먹인 결과 아파서 결근하는 일수가 33%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하루에 180g 정도 적당하고 무가당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오트밀과 보리입니다. 항균성과 항산화 작용이 있는 섬유질 효소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에게 이 효소를 먹이면은 인플루엔자, 헤르페스, 탄저병 등에 덜 걸릴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고 또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해주며 항생제의 효과도 배로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끼 통곡물 식사를 하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마늘입니다. 이 질환의 감염을 막아주고 또 세균에 강한 알리실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마늘인데요. 한 연구에서는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요, 감기에 걸리는 확률이 3분의 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마늘 6쪽을 먹는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은요 30%, 위장암은 50%까지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만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 할 수가 있죠. 마늘은 하루에 생마늘 2쪽을 먹거나 일주일에 서너 번 요리에 으깨어 놓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해산물입니다. 굴, 가재, 게 등의 갑각류에 많은 셀레늄은요, 백혈구가 감기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연어, 고등어, 청어 등에는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요, 염증을 치료하고 또 호흡을 좋게 해서 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피를 보호해준다고 하는데요. 생선이나 해산물은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가 적절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는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은요, 면역력을 키우는 중요한 미네랄의 하나이며, 아연은 조그만 부족을 해도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백혈구의 생성에 중요하며 병균 바이러스 침입에 맞서는 면역력을 강화해준다고 해요. 기름 없는 살코기 100g에는요, 하루 권장 아연량의 30%가 들어있으며,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섯입니다. 버섯은요, 백혈구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격적인 활동하도록 작용을 한다고 해요. 따라서 감기에 감염이 됐을 때 먹으면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버섯은 자주 조금씩 먹으면 좋고 하루에 15g에서 30g 정도 요리에 넣어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는요, 유산소 스트레칭과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 산책, 조깅, 수영,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위주로 일주일에 3회 4회로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요. 그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은 1회에 1시간 가량에 좋다고 하나봐요. 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무릎, 발목 등을 스트레칭을 해주면 틈틈이 가벼운 무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이 자취방 인테리어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옷걸이입니다. 네, 옷걸이는 공간이 넉넉하면은요, 옷장을 둘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취방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면은요, 작은 가구로 대체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공간이 넉넉하다면은 그렇죠. 그냥 다 비좁죠. 뭐 자취방. 옷장을 대체하는 옷걸이는 옷장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서 골라 자취방 정리에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가로 폭도 세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까 빈 공간에 딱 맞는 옷걸이를 구입하면 공간도 넓게 비용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층 침대입니다. 요즘은요, 아이를 위한 침대부터 어른을 위한 침대까지 다양한데요. 2층은 침실로, 1층은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공간의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자취방 공간은요, 좁아서 매트리스가 추천되기도 하는데요. 매일 침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요, 2층 침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1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책상이나 1인 소파를 넣어 아늑한 공간을 연출

계속해서 수납 받습니다. 한눈에 모든 공간이 보이는 원룸이나 작은 자취방은요, 그만큼 깔끔한 정리정돈이 필수입니다. 계절이 지난 옷과 안 쓰는 물건은요, 수납 박스를 이용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관하면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예쁜 박스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간을 활용 수납장입니다. 가구에 주남아있는 좁은 공간도 알뜰하게 사용하는 건 자취방의 가성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 가능한 얇은 수납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 예쁜 수납장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이 많아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접이식 테이블은요, 책상의 용도로 식탁의 용도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죠. 책상의 용도, 식탁의 용도로. 네, 이 노트북을 올려놓고 또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차를 마시는 티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접이식으로 구매를 하면은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동이 자유자재입니다. 네, 이 접이식 테이블로 편리함을 시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앙사회부 연안부안처 등에서 일을 했던 여혁명가 주혜년입니다.

유효년은 1911년 3월 하북성과 하남성의 접경지인 신양경내 담가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네의 가문은 많은 경작지와 넓은 대나무 숲을 부유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이었으나 불행히도 몇 년 뒤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을 아껴가며 그네를 학교에 보내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1926년 북벌군이 하남 신양까지 진격해왔습니다. 북부를 지휘하던 국민정부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담가하에 무료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주혜녀는 다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당원들과 접촉을 하며 많은 혁명 사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단에 가입을 하여 학생 신분으로 당의 비밀 연락 업무를 맡으며 북부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은 그쯤하여 어린 시절 부모가 정해준 지주 집안과의 정략 결혼이 큰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혜년이 밖에서 벽보를 붙이고 집회를 조직하며 강단에 서서 연설까지 하자 시댁이 될 집안에서는 아직 시집도 안 온 며

우리가 밖으로 나도는 것은 심히 채통에 어긋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앞당기려 했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계획을 했으나 당과 청년단의 도움으로 파혼에 성공을 하며 그녀는 원치 않은 굴레에서 벗어나 혁명에 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9일 신양에서 반란이 일어나 당 조직이 파괴되자 주혜네는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산속까지 추격해온 적들을 피하여 기차에 몸을 던진 그녀는 우여곡절 끝에 무안에 도착을 하여 당 조직과 재배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안정이 되고 신양으로 돌아가 한 차례 혁명 활동을 준비하던 중에 조직에서는 그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참가하지 말라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력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왔고 결국 현의 위원회 기관의 지하 연락원으로 배정이 되어 예비 당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주혜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머리카락을 숨겨 남장을 한 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였지만 기지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허리에 두르고 주요 문서나 편지는 신발 속이나 양말 사이에 숨겨 적들의 삼엄한 수색을 번번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928년 혁명활동 실패로 체포되기도 하였으나 지하당 조직의 도움으로 보석방되었습니다.

1929년 상해 본부를 둔 중앙교통국의 여성교통원이 필요하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혜년이 선발이 됐습니다. 이 조직은 중앙정치국 소속으로 주울리의 직접 지휘를 받는 절대보안 조직이었습니다. 상해에서 단신 여성의 집을 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 쉬웠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그녀에게 동료 교통원인 류 씨와 가짜 부부 행세를 하며 거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던 그녀는 처음에는 아주 난처하였으나 당원이라면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따라왔습니다.

무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네는 무기를 보관하고 전사들에게 탄약을 운반하며 행동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네는 당시를 회상을 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꼬리가 붙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공군을 몇 바퀴 돈 뒤에 다시 인력거를 타고 골목을 누벼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929년 배신자 백금 처단 사건 당시 당의 지휘 아래 특과 대원들이 그를 저격했을 때 무기를 공급한 리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또한 1931년 변절자의 배선으로 상해 지하 당 조직이 파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녀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도부의 탈출과 조직 재정비를 도와나섰습니다. 그 뒤 주혜녀는 연안에서 진일보 사상면에서의 진보를 거쳐 중앙사무청 등 요직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그녀의 지하활동과 혁명을 위한 묵묵한 공헌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국 성립 이후 그녀는 중앙편협국에서 간부 과자, 사무실 부주임 등을 역임을 하며 국가건설에 이바지했습니다. 주혜녀는 1997년 6월 7일 북경에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뇌혁명가 주혜년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의 작가 헤르타 밀러가 쓴 장편 소설 숨군에는 2차 대전 후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이송된 17살 독일 소년의 삶을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시적 언어로 밀도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독일로 망명한 밀러가 자신처럼 망명한 시인이자 실제 수용소 생존자인 오스카 파스티오르의 구술을 토대로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아우베르크가 강제노동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 너는 돌아올 거야 라는 2006년에 작고한 시인 바스티오르가 수용소로 떠나던 날 들었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우크라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5년을 보낸 바스티오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차출되었고 아주 나이 어린 사람들, 자기 손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17살짜리도 포함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없었다면 류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런 일이 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밀러의 아버지 또한 2차 대전 당시 나치 무장 칭의대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왔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의 강제 수용소에서 5년간 노역했습니다. 단지 독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던 마을 사람들은 돌아와 묵은 침묵을 지킵니다. 침묵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밀러는 침묵 뒤로 숨은 말들을 찾아놨습니다. 2001년 밀러는 강제 추방당했던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료 시인 파스티오르도 추방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파스티오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밀러는 1년 가까이 글을 쓰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그의 생일에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이 소설 숨그네를 발표합니다. 순찰대가 나를 데리러 온 건 1945년 1월 15일 새벽 3시였다. 령나 15도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년 아우베르크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아우베르크의 이야기이자 그와 함께 수용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결정된 집단학살 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기본적인 욕구만 남은 고통스러운 일상과 단조롭고 끝없는 고독을 경험하며 삶과 죽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늘 굶주림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도시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용소는 계속 그의 안에 있습니다. 밀러의 신작 소설 숨그네는 생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은 비참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강제노동 수용소의 참상을 그린 기록문학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불안을 강렬한 시적원으로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수용소 안의 강제 노동자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단절되고 이전의 삶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기존의 언어로는 비현실적이기조차 한 수용소를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에서 언어는 수용소가 아닌 존재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밀러는 그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조어들을 탄생시킵니다. 숨근의 배고픈 천사, 감자 인간, 볼빵 등은 독일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정작 독일어에는 없는 말이며 두 단어가 합쳐져 새로운 상징어가 됩니다. 숨근에는 숨과 근혜라는 말이 합쳐져 인간의 숨이 근혜처럼 흔들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재탄생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를 넘나들면서 가쁘게 흔들리는 숨근에는 수용소에서의 5년 동안 강제 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밀러의 언어는 독자가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수용소의 일상을 머릿속에 섬뜩 가리만치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놓습니다. 저자는 주인공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핵심을 미적으로 시화합니다.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짓는 통렬한 경험, 그 원초적인 고통을 거장의 솜씨로 설득력 있게 묘사해냈습니다.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으로 독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숨그네를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결코 이 작품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밀러는 잔인할 만큼 정직하고 무시무시하게 슬픈 비범한 목소리를 창조해냈습니다. 밀러에게는 초원의 힘이 있습니다. 그의 언어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밀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증인입니다. 이 책에 쏟아지는 찬사들입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극단의 땅으로의 초방,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숨막히는 공포와 불안에 맞선 신비로운 시적 언어, 소설을 뛰어넘은 언어예술, 밀러는 응축된 시정과 산문의 진솔함으로 소외계층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따뜻하고 명쾌한 힘으로 사람들이 믿었던 승리와 완벽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깨뜨려줍니다. 조나단 데이튼, 발레리 파리스 공동 감독의 이 가족 코미디 영화는 경악스러운 줄거리도 화려한 인물 설정도 없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시끌벅적한 한 가정을 통해 가족의 실패, 꿈, 그리고 자기 수용에 대한 인생의 진리를 전합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으며 눈물 흘리고 울며 마음을 녹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끝까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초라하게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 후보 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가족은 모이면 그야말로 실패의 집합입니다. 각자 자신의 집착과 공경을 안고 있으면서도 꽉 붙어 시끌벅적 살아갑니다. 7살 소녀 올리브는 가족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존재입니다. 통통한 몸매에 큰 안경을 쓰고 있지만 눈부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리틀 미스 선샤인 어린이 미스 콘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미스 콘테스트 참가자들의 동작을 따라하고 미소와 걸음걸이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서 이 대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올리브의 아버지 리처드는 성공하게 집착하는 강사로 자신의 9단계 성공법을 팔려다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가정 경제도 위기에 처합니다. 그는 병적으로 승리를 추구하며 승자와 패자를 입에 달고 살며 자신과 가족이 남에게 실패자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잡으려 애쓸수록 인생은 그에게 연이은 타격을 줍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양로원에서 쫓겨난 말괄량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미녀를 좋아합니다. 성격은 거칠지만 손녀 올리브를 유난히 아끼죠. 세상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직접 올리브의 미스 콘테스트 춤을 만들어주며 집에서 가장 거침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빠 드웨이는 반항기의 청소년으로 비행학교에 합격하기 위해 합격할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려

0: 달 동안 오직 연필과 메모로 의사소통하고 냉담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듯 가족 모두에게 짜증을 내며 이 별로인 가족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머니 세리는 집안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드럽고 강인하며 성격이 괴팍하고 사고가 끊이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중재하며 가정의 온전함을 지키려 애쓰고 삶의 압력을 묵묵히 견딥니다. 삼촌 프랭크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루스트 연구학자이지만 연애 실패와 직업상의 좌절로 자살 시도를 하고 누나 세리의 집에 와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똑똑하고 예민하며 우울하고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지만 이 가족의 소란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문제를 아는 여섯 사람이 올리브가 뜻밖의 리틀 미스 선샤인, 미스 콘테스트 출전 자격을 얻게 되면서 낡은 노란 미니밴에 억지로 타고 고향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화 리틀 미스 선샤인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천재, 부자, 승자가 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고 약하며 가끔 붕괴하고 계속 실수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자신이 초라할 때 잡아주는 가족이 있는 것, 당신이 망신당할 때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 굳건히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안전교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예방 조치를 강화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햇볕이 주는 영향과 햇볕을 쬐을 수 없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볕을 쬐는 행위는 마치 인생의 적당한 긴장감과도 같아서 전혀 없으면 살아갈 힘이 빠지지만 지나치게 담아다간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따뜻하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기쁨 호르몬, 즉 세로토닌을 살며시 깨웁니다. 답답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문득 밖으로 나와 얼굴 가득 햇살을 한번 맞이하면 왜 그렇게 기분이 하늘 높이 날아갈 듯 상쾌해지는지 다들 경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햇볕 덕분에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콸콸 솟아나기 때문인데 이 녀석은 말하자면 마음의 종합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우울을 쫓아내고 불안을 달래며 밤에는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마법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바로 뼈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 속에서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는데 이는 칼슘이 뼈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결국 햇볕은 우리 골격을 튼튼한 철근처럼 만들어주는 무시할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햇볕도 무턱대고 대하다간 아주 매서운 도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볕의 그늘진 얼굴을 낱낱이 들여다볼까요?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해악은 바로 일광화상입니다. 자결하는 태양볕이 살갗을 집요하게 반복해서 만지작거리면 살갗은 처음엔 새우처럼 빨갛게 물들다가 나중에는 얇은 껍질이 조각조각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실수로 달군 쇠붙이에 살짝 댄 것처럼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오래도록 방치하면 살갗이 거친 사막땅처럼 갈라지고 두꺼워지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햇볕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자외선이라는 보이지 않은 도둑입니다. 이 교활한 도둑은 살갗의 가장 깊은 진피층까지 파고들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탄력 섬유를 몰래 훔쳐가고 그 결과 주름살이 늘어나고 처짐이 생기며 심지어는 나중에 위험한 혹, 즉 피부암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텐데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쬐야 적당할까요? 봄과 가을철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 혹은 오후 3시 무렵의 태양이 가장 착한 햇볕입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아서 마치 잘 짜인 보약처럼 좋은 성분만 골라줍니다. 이때 손바닥만한 정도의 너비, 예를 들어 발톱 안쪽 살갗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살짝 쬐어주면 비타민 D도 충분히 얻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햇볕의 나쁜 영향을 가볍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철 한낮에 불볕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때는 차라리 시원한 그늘이 더 낫겠죠? 이처럼 햇볕이라는 존재는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약이지만 탐내거나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칼이 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햇볕을 자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볕을 제대로 못 쬐는 출근족들을 위해 특별한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먹는 볕, 햇볕이 해준 일을 대신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햇볕이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밥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생표고보다 더 많은 볕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고버섯 들깨 볶음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마른 표고버섯 10개, 들기름 2큰술, 들깨가루 반컵, 곱게 다진 마늘 3쪽, 소금 한 꼬집, 물 반컵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30분 동안 불립니다. 불린 물은 버리지 마세요. 불린 표고버섯은 물기를 꼭 짜서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달군 소태에 들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노릇하게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2분간 뒤집어가며 볶습니다. 불린 물 반컵과 들깨 가루를 넣고 중간 불에서 국물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저어가며 끓입니다. 마지막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끝입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표고버섯의 쫄깃함이 햇볕을 그리워하는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기분을 밝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햇볕이 만들어주는 기쁨 호르몬을 대신할 음식은 바로 바나나와 호박지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떤 음식이 탄생할까요? 바나나 호박씨 과자를 만드는 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익은 바나나 2개, 호박씨 반컵, 귀리 가루 1컵, 꿀 2큰술, 계피가루 반 작은술, 코코넛 기름 1큰술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바나나는 포크로 으깨서 푹신한 죽을 만듭니다. 호박씨는 마른 팬에 살짝 볶아 고소한 냄새를 내고 굵게 다집니다. 큰 그릇에 으깬 바나나, 볶은 호박씨, 귀리가루, 꿀, 계피가루, 녹인 코코넛 기름을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습니다. 반죽을 얇게

0: 짧게 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거나 동그랗게 빗습니다. 180도로 달군 오븐에 15분 또는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앞뒤로 5분씩 구워내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과자가 완성됩니다. 사무실 생활, 실내 활동이 많은 일상 속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D와 햇볕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달걀 노른자 멸치 볶음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자연에서 드물게 비타민 D를 품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자유방목된 달걀의 달걀은 더 많은 볕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뼈 건강에 좋은 멸치와 깨를 더하면 햇볕이 하는 일을 밥상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 노른자 3개, 마른 멸치 반컵, 통깨 한 큰술, 들기름 한 큰술, 꿀 한 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삶은 달걀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합니다. 노른자는 채 내리거나 잘게 으깨서 가루처럼 만듭니다. 마른 멸치는 기름 없이 약불로 살짝 볶아 바삭하게 만든 후 볼에 덜어놓습니다. 같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으깬 노른자를 넣어 약불에서 저어가며 1분간 볶습니다. 노른자가 고소한 향을 내고 모래알처럼 보슬보슬해집니다. 여기에 바삭한 멸치, 통깨, 꿀, 소금, 후추를 넣고 고루 섞어 30초간 더 볶습니다. 밥 위에 얹거나 김에 싸서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비타민 D와 멸치의 칼슘, 들기름의 오메가3이 어우러져 햇볕을 보지 못해 약해지기 쉬운 뼈와 면역력을 튼튼히 지켜줍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질감이 우울한 기분까지 살짝 달래줍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단호박 두부입니다. 단호박은 강렬한 주황색이 말해주듯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점막과 피부를 보호합니다. 또한 자연적인 단맛과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기에 두부의 트립토판과 카카오의 항산화 성분까지 더하면 햇볕이 선물하는 행복한 기분을 그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호박 1개, 부드러운 두부 반모, 통밀가루 50g, 코코아 가루 2큰술, 달걀 1개, 흑설탕 3큰술, 아몬드 가루 30g, 베이킹 파우더 한 작은술, 소금 한 꼬집, 다진 호두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깔뚝 썰기에 전자레인지에서 3분간 또는 찜기에 10분간 찐 후 곱게 으깹니다. 두부는 면포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살짝 짜줍니다. 믹서기 또는 볼에 으깬 단호박, 두부, 달걀, 흑설탕을 넣고 매끈해질 때까지 섞습니다. 다른 그릇에 통밀가루, 코코아 가루,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채내려 섞습니다. 마른 가루 재료를 액상 반죽에 넣고 주걱으로 자르듯 섞습니다. 다진 호두도 함께 넣습니다. 사각들에 반죽을 붓고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에서 25분간 굽습니다. 이쑤시개로 찔러 묻어나지 않으면 완성입니다. 완전히 식힌 후 먹어야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단호박의 달콤한 볕 에너지, 두부의 단백질과 트립토판, 카카오의 피토케미컬이 뭉쳐 뇌를 편안하게 하고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서 햇살을 만끽해 보십시오. 그 잠깐의 쉼이 하루를 더 알차게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안전보다 중요합니까? 보행 시 휴대전화 확인이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유감으로 남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례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준비했습니다. 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우리 연길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연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국진 작사, 남아진 작곡의 문명한 가정 꾸려가리라 준비했는데요.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화목하고 문명적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모두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가요. 따뜻한 가정의 온기, 서로 의지하며 행복을 키워가는 일상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김지협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임순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당신 바라기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며 간직하는 깊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속의 기다림과 사랑이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겼습니다. 김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밝은 병창으로 이어드립니다. 고유한 민족 악기가 전통음악의 멋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가요. 김홍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함께 들어보시죠.

1980년대에 창작된 김동호 작사 최홍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기타 소리와 함께 소박한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어설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걸어 다녔던 고향의 어설길, 그곳에 깃든 추억과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노래에 깊이 새겨진 가요입니다. 한미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진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작은 것을 아끼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를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 기와장 하나 아끼다가 대들보 썩인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집 지붕에 있는 작은 기와 한 장을 아끼려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집 전체를 바치는 큰 대들보까지 썩어서 망가진다라는 뜻인데요. 즉, 작은 문제를 그냥 넘기거나 자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도리어 나중에 큰 손실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석가래 하나 아끼려다가 대들보 내려앉힌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럼 아래에 작은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손실을 보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2번, 개똥밭에도 이슬 내릴 때가 있다. 3번,

공정부주 4번 시지시장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야영의 노래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번, 새우를 잡으려다 고래를 놓친다 라는 속담은 작은 새우 하나를 잡으려다가 그보다 훨씬 크고 귀한 고래를 놓쳐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보잘것없는 것에 연연하다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큰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시즈 시장. 네, 이 성구는 손가락을 아끼려 하다가 손바닥마저 잃는다라는 말인데요. 작은 부분을 아끼다가 전체를 망치고 큰 손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키가 크는 여름을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때와 조건을 놓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놓쳤거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인지 또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는지 먼저 살펴보고 행동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붓을 패야 멀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이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이를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피곤하고 졸릴 때 억지로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도 서로 감정이 격할 때 말하기보다 마음이 가라앉고 이야기할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이 속담은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속 미루다가는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렵겠죠. 또 발표회나 각종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열정이 넘치고 마음가짐이 가장 좋을 때 열심히 연습해야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사라지기 쉬우니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펴보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처리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구멍 보아가며 쇠기 깎는다라고도 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 실정과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우고 친구의 성격과 마음에 맞게 대화하며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행동한다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어머님의 당부를 감상하겠습니다.

0: 를 함께 알아볼게요.
1: 顺风吹火，用力不多라는 속담을 볼게요.
0: 바람 부는 대로 불을 피우면 힘이 덜 든다라는 말인데요. 이 속담은 유리한 조건과 상황에 맞춰 행동하면 힘과 품을 적게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热锅炒热菜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공부하면 졸릴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기억나고 효율적인 것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때와 방법을 찾아서 하면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거나 무작정 힘만 쓰는 것보다 상황을 잘 살피고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趁热打铁라는 손글을 볼까요? 쫓을 진, 더울 열, 칠 다, 쇠, 철의 한자를 쓰는 이 손글은 쇠를 단김에 두드려 모양을 잡는다라는 말인데요. 좋은 기회가 생기거나 적합한 조건이 마련됐을 때 서둘러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성구를 또 정热打铁라고도 합니다. 기회란 아주 찰나에 지나가는 것인데요. 꿈을 향한 첫걸음, 친구와 화해하는 용기,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순간까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실천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잘 붙잡아 실천한다면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비야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 우리는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를 알아보고 상황을 잘 살펴서 기회를 붙잡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작은 기회와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경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학교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매출과 시간입니다. 황혼의 언덕에서 어제를 돌아보니 참으로 그 많은 날들 사이에 행복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다채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지나온 행복을 발돋움으로 삼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의 노래를 엮어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에는 김광룡 작사, 황영하 작곡의 독백을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 이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인변이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정리 문진부에서는 이달 22, 23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예. 예, 당천에 이름난 명중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22일하고 23일에 길태중리 문진부에서 환자들을 말죠 진료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예. 중리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천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중리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림상 경험이 말이죠.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이는 장천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로 되는 관성구라든가 장춘시라든가 여러 가지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항상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의 정티라 합니다.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제공해 오면서 환자들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이라든가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반 중리보다 좀 틀린 모습을 보이는데 환자의 맥을 볼 때 두 손으로 동시에 말죠 맥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성질을 띈 말이죠 질병이 왔는가를 말죠. 파악해냅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현대의학 진단에서 말이죠. 현대이기로 말이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성 병변, 결절성 병변 이런 것도 말이죠. 진맥을 통해서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0: 네.
1: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중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늘상 볼 수 있는 상견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이죠 일으켜지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에 완고성 실면증에 흉비 심통에 기침 천식에 이러한 마저의 중이내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도 조예를 보이는데 여성분들에게 늘상 발생하는 외증부퇴,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복노라든가 폐경 이런 말죠 부인과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조예를 보이는데 견주염이라든가 경추병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에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말하면 쌍고증이라는데 고혈압, 고혈치, 고혈당 이런 쌍고증을

0: 잘 치료하고요.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인 맞아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뇌경색의 관심병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리고 결석에도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결절에 갑상선 결절, 폐뇌결절 그리고 유성결절에 그리고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담낭결석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피부병 치료에도 도해를 보이는데 반복성이 강하고 자수를 발생하고 그리고 잘 낫지 않는 질병들 습진이라든가 소보짐이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이러한 마저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서장승 주임이사가 이달에 22일하고 23일에 우리 길태중기 문진부에 오셔서 환자들을 진찰하게 되는데 상술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할 경우에 사실 우리 연변에서 중기도 보였고 서의도 보였는데 치료 효과가 썩 좋지 못하더라 할 경우가 있다게 되면 이런 명중이가 오셨을 때 진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 서장승 주임이사가 현운증을 잘 치료한다는데 현운증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1: 네.
0: 제가 통계를 해보니까 이 현운증을 말이죠. 우리 현대의학 진단에 말이죠. 비추어서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중추신경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현운증 현상이 자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말이죠. 출혈성 질병이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주먹막 하강 출혈이라든가 그리고 말이죠. 결혈성 질병 최쇄라 합니다. 뇌혈전이라든가 뇌마저 전색 지금은 CT라 하거나 MRI를 찍게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창경 하는데 창시식 노컹스에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현운증 현상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거나 골관절계통의 질병인 경추병으로 고생하거나 다 현운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2: 네, 그 수건장을 예약하려고 전화했습니다.
0: 네, 어떤 정황입니까?
2: 네, 제가 수건장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병이 중에서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병원에 갑니다. 그래서 원장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중약을 3번밖에 가져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도 지금 발작하지 않아서 병원에 아예 가고 지금 치료합니다. 그래 오늘 또 가려고 합니다. 약지으려.
0: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됩니까? 다 됐습니다.
2: 됐습니까?
0: 예.
2: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합니다. 저는 기관지 나빠서 이 몇 년 동안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상절 사계절에 계속 기침을 끼쳤습니다. 여름이면 좀 낫겠는가 하면 여름에도 그래서 내 아무리 온 시내 반에 내 밖에 마스크 끼고 다니는 게 있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병원도 가봤습니다. 근병원을 가볼까나 난 무슨 암인가 생각했습니다. 너무 기침을 지치니까 나. 그런 게 저희 염증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래 무슨 펀하는 약을 계속 줍니다. 근데 그거 금방 펀하면 낫은데 그것도 잠시더란 말인다. 그래서 괜히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이래 모든 데

0: 갔는데 여기 대중에 박창호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영명이다 합대다.
1: 예예.
0: 이 길에 오케이 또 거길 가보자 하고서 여기서 댕겨놔서 그렇게 신심도 뭐 그렇게 당당하지도 못하면 걔도 너무 바쁘니까 나 또 갔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며칠 안 쓴 게 기침이 뚝 떨어진다.
1: 예예.
0: 아 확실히 영 정말 용합되다.
1: 예.
0: 그래 기침은 아이시는데 지금 인후염도 영심했습니다. 기침은 아이시지니까 또 인후염도 많이 나서졌는데 안쪽은 좀 인후염이 있습니다.
1: 예.
0: 여 인후염까지 맛을 떼려고서 오늘 약질러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예, 그냥,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이제 됐습니다.
0: 예, 감사하겠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스토폰 선생님 수월하십니다.
1: 예.
3: 선생님, 나는 오늘이 그 예, 박윤덕 선생님 좀 예약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3: 예, 우리 아바의 곰파치의 영 나쁩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가서 배우려고 그래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어서 오세요. 예, 이분은 예. 어서만 문진합니다. 예.
3: 예, 예, 예.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4: 예, 예. 박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응답합니다.
4: 예, 가서 약을 준 게 좀 그러니까 불면증도 많이 났고 고혈압도 안정되고 그리고 콩팥이 저번에 약하다 했으니까 콩팥이도 지금 여실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오늘이 약지로 가려고 할 때 박 교수님 계시죠?
1: 예, 그 윤덕 선생을 탔습니까?
4: 예, 박윤덕 선생님.
1: 어전에 오세요. 예.
4: 예예예. 예,
1: 예. 예, 이게 예, 됐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네.
1: 네, 안녕하세요.
5: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예. 네,
5: 두 분 선생님 마침마다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5: 네, 대박에 저, 골가병으로, 저, 허리가 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못하죠. 저, 걷지, 예, 저, 걷지도 못했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래서 많은, 저, 친구, 약 쓰고, 친구도 하고 했지만,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예.
5: 그래서, 저, 선생님이 방송 듣고, 그, 재중이 원장 선생님은, 골가 잘한다고 해서, 이래, 찾아갔습니다.
1: 예.
5: 그래, 그, 원장 선생님이 보고서를, 이래, 아마, 저, 점약을, 두 달가량 전약을 쓰고, 신구와 주사도 맞고, 그래서 기본상, 저, 회복됐습니다.
1: 예. 예
5: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예, 아주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저, 저때 신선생 비롯한 간호원들에게 감사의 문화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5: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그 길태중일 그 동편에서 온 저 선생님 좀 예약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주변에 어디 내 팔뚝에 가봤는데.
1: 예.
6: 독성이가 많이 쌓였다요.
1: 예예예. 예, 예.
6: 그래서 약을 팔고 먹었는데 효과가 좋고 이래서 내 동생까지 22일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기 예. 다 됐습니다.
6: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7: 그, 저기, 장편에서 오시는 서주인물 좀 유행합시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7: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아, 무슨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1: 예, 그럼 22일로 예약합시다. 예.
7: 예.
1: 예, 그날에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8: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네.
8: 저는 예, 좀,

0: 이제 윗배 좀 있습니다. 오란 윗배 있고, 예전에 술도 많이 먹고 해서 위가 많이 좀 손상돼서 약도 많이 쓴 데가 제일 낫지 않아서.
1: 예.
0: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어전 나이 들을까, 좀 각종 면에서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1: 예.
0: 그런데, 그래서 그 무슨 병원도 뭐 아이 당긴 게 아닙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여러 의사 찾아다녔는데, 어째 예. 크게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한 분이 내가 그, 무엇인가 그, 영길이 그 뭐, 길대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길대병원.
1: 예, 예, 예.
0: 그런데 오늘 지금에 그 사람이 그 알려준 그 주소에 따라 한번 좀 길대중립병원에 가서 이 사람 한 분을 좀 만나볼까 이래서 내가 지금 문의를 한 바입니다. 그래. 오늘이 그, 영길이 그, 박창호란 분이 그 서재 그 출근합니까, 오늘이?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박창호 선생.
0: 아, 그냥 가면 됩니까?
1: 예, 어전 오후 다 문진합니다. 예.
0: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1: 그냥 오세요. 예.
0: 예. 예. 수고하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전번에 내가, 당천 서의사 약을 좀 썼는데.
1: 예.
3: 처음에는 효과가 없던 게, 두 번 먹으니까 효과 좀 많이 나서서.
1: 예, 그건 뇌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 예.
3: 원래는 그,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3: 아, 그리고 또 눈이 좀 부옇게. 어디서 좀 가족 놀으니까 누이가 조금 부여서 그러던 게 그 서약을 서주인이 약을 쓴 게 지금 많이 나사돼서 다시 또 쓰려고 하는데
1: 그럼 금요일로 예약합시다.
3: 금요일에
1: 예. 예. 22일에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네, 말씀.
4: 강심한테서, 예. 예, 강심한테서 여지간에 침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1: 예, 예, 예.
4: 예. 그런데, 이 다리를 예, 앉았다, 이런.
2: 네.
4: 예, 이러서 서고 약도 먹은 것도 효과 좋고, 예, 여러 가지, 이게, 머리도 아예 아프고 다리도 아예 아프고 어제는 이거 무릎을 짚고 이래 댕긴데 예. 어제는 하나도 안 짚고 그것도 영 잘 걸어서 그것도 짠 것이 같았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4: 오늘 또 가서 맞다고 약도 짚고 그랬다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4: 다 됐습니까?
1: 예예예. 예,
4: 예.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건강하세요.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는 혈압이 높고 밤잠 자지 못하고 어지럼증이 나서 예, 이랬던 게 선생님이야. 박윤도 선생님이 약 쓰고 예, 많이 호전됐습니다.
1: 밤잠. 예, 예, 좋은 일입니다.
5: 그래, 예. 오늘 가서 좀 도저 먹으려고 하는데 예약 되겠습니까?
1: 됩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5: 오전에?
1: 예,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두 분 매일 수고 많이 합니다.
1: 예, 응답합니다. 예. 예.
6: 오늘 그 원장 선생님 좀 여 가서 그래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 갑자기 담배를 떼더만.
1: 예.
6: 골이 아프고 메슬거고. 그래, 그 다음에 신황, 저리가 나오지, 스맨도 많이 나오지.
1: 예, 맞습니다. 예. 불쌍.
6: 오늘 가서 원장 선생님 좀 보이자고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해주세요.
1: 예, 예, 예.
6: 네, 고마워요.
2: 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 아닙니까?
1: 네. 불쌀
2: 네. 때니까.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거기 길대중인가?
1: 예.
7: 예. 거기 저희 한 가지 저기 박창호 선생님이
1: 있습니다. 예.
7: 하시라고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저는 변비가 심해서 어디나 약서

0: 안 된대 박청호 선생님이냐고 몇번 먹고 나가 허가가 되게 좋은데요.
1: 예, 예, 예.
0: 주문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오전 오후에.
0: 예, 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 현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상에 맥이 떨어지고 사지가 말이죠. 예, 마목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저리고 마비되고 예, 특히는 병행을 잡기 바쁘기 때문에 예,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 현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귀에 말이죠.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니얼스 증후증이라고, 예. 예, 이비인후과, 연변병원 같은 이비인후과에서 말이죠. 예, 우리 통계를 해보게 되면, 예, 이 질병으로 현은증이 생기는 분들이 60% 내지 70% 됩니다.
2: 네.
1: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제가 저 뭐래요. 저 관절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단 한층 오르는 것도 중간에서 쉬어 오를 정도로 그래 영 힘들어 했는데 저 강철수 주임한테 침을 맞고 나서 그리고 약도 좀 먹고 했더니만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지가지고 계단 오르는 데는 뭐 걷더니 오르고
1: 네, 예.
4: 예,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아주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네, 예.
4: 예, 그래서 지금 먹던 약이 다 떨어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방문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네. 됐습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계십시오. 땅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5: 아,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오늘 또 강주민에 가서.
1: 예.
5: 그, 침도 맞고 약도 떼고.
1: 예.
5: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또 갔다 가야 되겠지.
1: 예.
5: 좀 예약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5: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예 귀에 있는 말이죠. 문제로, 발생하는 이 메니얼스 통합증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일반적인 환자들의 현은증보다 더 심합니다. 예, 보통 환자들이 말씀 빌어서 예, 얘기를 하게 되면 하늘 땅이 말이죠. 예, 팽팽 돌아간답니다.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예, 메스껍고 토하고 예, 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서 예, 청력이 내려가고 예, 어떤 분들은 또 귀가 먹먹해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막히는 감에 그리고 기억력이가 말이죠. 예, 몹시 떨어집니다. 이 현은증으로 우리 림사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대략의 보통 사람들이 10% 정도로 말이죠 현은증이 발생하는데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나는 많이 아픈 사람인데 예, 길태병원에 강철수 선생님이 치료를 잘한

0: 다니까 거리다 아프고 아예 아픈데 없어요. 그래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오시면 됩니까?
1: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0: 알았어요.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러니까 프로를 보게 되면 중노년분들이 퍼센트가 더 높아집니다. 예. 20% 내지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현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문진이가 보게 되면 많은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신경 씁니다. 환자분들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현원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머리가 어지러운데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도대체 어떤 질병이 왔는가? 예? 고혈압인가 저혈압인가? 예? 뇌경색인가 뇌출혈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조에 예?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 확진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 예? 일반적으로 예? 현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치료 효과가 좋지 못합니다. 이 현원증을 예? 제때 말조 분석해내지 못하고 치료가 마저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가장 문제는 사업하고 일상생활에 마저 영향을 줍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층결을 오르거나 마저 특히 쇠잔 마저 로우티에 팽팽 돌아간 그 로우티 이럴 때 하게 되면 현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번져지기 쉽습니다. 번져지면 어떻습니까? 이외 사고를 터진단 말입니다. 골절이 오거나 교통사고를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대해 드리지만 꼭 원인을 마저 밝혀내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3: 2016년 5.19 종곡관광일 연변조 조세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도문시 양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 2026년 연변 중로년 문화전시 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공연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고가복이 19일 연결해서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둘러싸고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고가복은 습금형 생태무명 사상과 습금형 총사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회부 청주시한 중교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주황 생태환경보호 독찰사업 포치 요구에 따라 생태환경보호 정치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문제 시정을 예누리 없이 잘 들어주어 실속 있는 시정 성과로 연면

내 녹수 청산을 수호하고 대중의 생태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복림구에는 체벌했던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앞서 묘목 활청률이 낮고 일부 수종의 재식이 조림설계 규범에 부합되지 않아 시정 문제에 올랐었는데 당면 시정 임무를 기본상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장에 심입해 묘목 자람세와 재식 밀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묘목 보식, 지면 녹화 회복 등 정황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재벌지 녹화를 제때 회복하고 규범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삼림 생태계통 기능을 회복하고 삼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리용을 확보하는 관건 조치입니다. 조림 작업 설계 표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홍송, 가뭄비 나무 등 수종의 배치 비례를 과학적으로 확정해 차원이 분명하고 배합이 합리적인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삼림 생태계통의 안정성과 위험 저항 능력을 확실하게 증강해야 합니다. 묘목 자람새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생장 습성에 맞춰 육성 조치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물 주기, 거름 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 등 작업을 착실하게 잘해 보식 묘목의 활청률을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묘목 자람새가 량화하고 조속히 숲을 이루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구수화톤과 연결시 해윤 주거단지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와 건축 쓰레기 퇴적 문제가 정도 부동하게 존재했습니다. 호가복은 현재를 찾아 쓰레기 청결, 장소 회복 등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쌓였던 쓰레기가 이미 없어진 것을 보고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농촌 주거환경 정돈 성과는 대중 생활질과 직결되는 바 각급 간부들이 담당하는지 과감히 책임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검증이기도 합니다. 각직의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문제 향도를 견제하고 안으로 눈을 돌려 농촌의 못과 도랑, 도시의 뒷골목, 노후 주거단지 주변 등 중점 구역을 주시하면서 일상적인 순찰과 동태적 조사를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쓰레기 퇴적, 잔물 도로 차지, 파손된 담장 등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각종 생태환경 문제 발생과 만연을 견결히 억제하며 낡은 문제가 반등하고 새로운 문제가 싹트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연결시 하남가도 백란주거단지에서 호가복은 대중이 반행한 목괴점의 기름연기 악취 문제를 노예하고 시정진척 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의 기름연기 작은 문제는 도시 지리에 큰 민생을 반영합니다. 정부 관련 부문은 음식 경영 상가들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기름연기 정화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배연 도관의 청결과 유지 보수를 상시적으로 잘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오염방지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과 기름연기 배출의 규정 도달을 확보해 원천적으로 기름연기가 대중을 괴롭히는 문제를 줄여야 합니다. 동시에 음식 경영 상가는 주변 주민들과 자주 소통해 상생의 이름으로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기층 치리에서 가도와 사회구역의 전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 소음, 날림먼지 오염, 음식 조리, 기름 연기 등 대중 반응에 강렬한 고빈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액에 걸쳐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입하며 일찍 정돈함으로써 대중이 정돈이 가져온 새 변화와 새 기상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 반영 문제 시정을 다잡는 것은 예늘 없이 완수해야 할 중대 정치 임무로서 여러 민족 대중 권익에 관계되고 아름다운 연변 건설 대국에 관계됩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문제 시정을 다잡는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층층이 압력을 전도하고 급별로 책임을 다지며 진정으로 부딪히고 조목조목 처리해 재반 시정 임무가 제때 높은 질로 완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연면의 녹수 청산과 어렵게 얻은 생태의 금빛 간판을 견결히 수호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시정 표준과 시한 요구에 엄격히 대조하고 기다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작위하며 임무를 구체적 일터까지 분해하고 책임을 구체적 사람에게까지 시달하며 엄격하고 빠르며 실속 있게 문제 시정을 다잡아 각종 문제가 조속히 해결 종결되게 확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맞부딪혀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앙 생태환경 보호독철주가 이첩한 신소 사건에 대해 성실히 접수하고 전부 받아들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 가 확인하고 제때 시정 방안을 내와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그치 추진해 조속히 효과를 보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 기일을 역배치해 기한 내 종결시켜야 합니다. 책임 회피, 무성의한 대응, 허위 정돈 등 현상을 견결히 근절해 실속 있고 단호한 시정 성과로 대중 관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0: 조정 제도를 건립해 시정을 다잡아야 합니다.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계기로 같은 부류 우환을 깊이 조사하고 관련 분야로 연장해 조사 정돈을 전개해야 합니다. 공동성 문제, 다발성 문제와 심층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원천 예방 및 장기 효과 감독 관리 기제를 건립 완산해 하나의 문제를 정돈하고 한 류형의 우환을 해결하며 한 분야를 규범함으로써 전주 생태환경지를 1층 높이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민족 대중의 동경과 기대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부조정 소경령, 주직속 관련 부문과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9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0진 군종 신소신고 사건 도합 3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1건입니다. 그중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도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3건입니다. 그중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33.3%,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개원식이 19일 도문시 량수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년의 문화관광 행사와 여러 소비 촉진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문화유물과 박물 전시, 건강양생 체험, 변경 풍정을 일치한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도문시 량수진에 위치한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인데요. 2026년 5.19 중국 관광일 연변주 주제 활동 및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 개원식 활동 현장이기도 합니다. 제 뒤에는 이미 인파가 모였고 현장 곳곳에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전주 문화관광 종사자와 인터넷 달인,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여 이 성대한 행사의 매력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활동은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수석 서화전, 문예 창작 답사, 민속 문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고 도문시 제1진 약식 동원 건강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아로니아, 홍삼 등 5가지 건강차 음료, 인삼 달걀, 연변 소고기죽 등 10가지 특색 약선이 집중적으로 선보여 관광객들이 연변의 건강양생 음식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건강음식 품평구역에서는 특색 민속 간식, 농특산물 등이 전시돼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하남 관광객 조평입니다. 오늘 중국 관광일을 맞아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고 각종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간식, 약산도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문화관광 추천 소개 순서에서 도문시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3대 주제 특색 관광 로선을 발표했는데 일생일세 월청안, 도문강 조선종 문박원 등 세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도문 동상구, 일광산 삼림공원, 백년부락 등 전통 관광지들을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활동기간 도문강 조선족 문박원이 손님을 맞았고 승격된 조선족 민속민가 관광원, 민속용품 전시중심, 민족문화예술관이 동시에 공개돼 관광객들에게 입체적인 조선족 민속 백과사전을 선보였습니다. 특색카페, 어린이 놀이, 수상레이저 등 다양한 종목도 동시에 선보였습니다. 수석 서화 전시에서 관광객들은 변경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고 많은 서화가들이 현장에서 수목화를 창작해 자연의 경이로움과 인문미가 깊이 융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문 주민 장일호입니다. 오늘은 문박원 개원일이기도 해 다양한 수석 서화와 조선족 특색 옛 물건들을 구경했는데 처음 봐서 매우 신기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에서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5월 말까지 우리는 문박원 무료 입장 및 특색 체험 종목 할인 등 일련의 해민 조치를 내오는 동시에 민속 공연, 예술 전시, 건강 양생 음식 품평 등 행사를 상시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향후 331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민속 문화, 약식 건강 양생, 변경 관광을 깊이 융합시켜 연변에서 대표적인 민속 견학 기지와 변경 문화 관광 방문 기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 관광일 활동 기간 우리주에서는 전주 근 30개 중점 풍경구를 통과해 입장권 할인, 입장권 우대 세트, 소비꼬미, 해민, 선물 꾸레미 등 일련의 혜택 조치를 집중적으로 내와 전민 관광의 짙은 분위기를 전력 조성합니다. 추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가동식에 참석했습니다.
1: 조민정국 조

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조치하고 연변 로령산업연합회 조로년 서화연구에서 주관한 2026년 연변 중로 중로년 문화전시공연이 일전 연변 노동자문화공예에서 있었습니다. 조당이 상무위원이며 부조장인 호복군이

0: 적극적으로 공고히 하는 한편 건강양생산업협력을 1층 강화하고 민간문화의 상호교류를 심화하며 문화 플러스 건강양생 플러스 관광융합발전을 추동해 동북아지역 중로년 문화교류 브랜드를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중로 중로년 문예교류 합동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중로 양국 중로년 예술단체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30개 정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러시아 측이 공연한 가추샤, 모스크바 교회의 밤 등 고전 종목들은 러시아 민속 풍정을 보여줬고 중국 측의 상모춤, 복춤, 기악 연주 등 특색 종목들은 연변 민속문화 매력과 로인들의 앙양된 풍모를 생동하게 보여줘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결시 노인대학 향양화 예술단 단장 류자군입니다. 매우 기쁩니다. 수확이 참 많았습니다. 공연을 통해 우리의 공연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노인들이 즐거움을 찾고 의지할 곳이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국가 간 교류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측 공연 대표 류드밀라 왈렌티노브나입니다. 이번 중로 전시 공연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106명 배우를 데려왔는데 가장 어린 배우가 41세이고 82세의 고령 노인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해 중로 간 우위 교량을 놓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날 필목 동원 중로 중로년 소화 및 예술 교류 활동도 개최돼 양국 중로년들의 우수한 소화 작품들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양국 소화 애호가들은 현장에서 붓을 휘둘러 기회를 교렀으며 필목을 교량으로 예술을 교류하고 우위를 전달해 신시대 중로년들의 분발 향상하는 정신 면모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활동은 닷새간 진행되며 중로량국에서 도합 천여 명 중로년 대표가 참가합니다. 조민정국 당조성원이고 조노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상무부주임인 김웅입니다. 이번 중로 중로년 문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중로년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는 전략을 적극 실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관광객 연변 유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교량으로 건강 양생을 매개로 삼아 중로 민간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양국 노인들의 풍채를 보여주고 우리 조 건강 양생 객거가 국제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전 2026년 길림성 일현 일품 정품 체육 경기 평리 활동에서 전성 38개 정품 경기를 공시했는데 연변의 야구 초청 경기, 전국 항공 모형 공개 경기 연변여 제12회 왕청 대중 속도 빙상 초청 경기, 길림성 대중 겨울 수영 도전 경기 및 도나 제14회 겨울 수영 초청 경기, 훈준시 청소년 축구 초청 경기 등 5개 경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도나시에서는 일전 2026년 사업단위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도나시 69개 사업단위에서 사회를 대상해 사업 일꾼을 공개 초빙하는데 도합 124개 일터에서 148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중 특별 초빙 대학 졸업생이 56명이고 일반 초빙 인원이 92명입니다. 신청 등록 시간은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5월 26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1: 일전 예능 프로 5화 제6시즌 프로조가 연결해 와서 촬영 녹화를 진행해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 화제가 려녀 틱톡 검색어에 올라 연결 문화관광 발전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 줬습니다. 프로 녹화 기간 등초, 진혁, 록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중국 조선족 민속원을 찾아 촬영하고 조선족 전통 복식을 체험했으며 불고기, 냉면, 비빔밥 등 특색 미식을 맛보아 연길 특색 미식이 다시 한번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게 했습니다.
0: 18일 연변 고금 취사도구 농기구 융합 사진글 전람이 도나시 역사박물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람은 민족 융합을 조선으로 6개 상을 내오고 연변의 신석기 시기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취사 경장 문명의 발전 역정을 전시해 여러 민족 선인들의 생산 생활 지혜를 보여주고 여러 민족의 융합 공생 역사를 재현했습니다.
1: 근일 켈미 대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 유니폼 발표회가 려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펼쳐져 동북축구리그 8개 참가팀의 16세트 홈장 원정경기 유니폼을 선보였습니다. 연면 홈장 유니폼은 상징적인 붉은색을 선택했고 고정

0: 일반적인 선 구조에 진달래꽃 무늬 자수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해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해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라디오 광장.
1: 라디오 광장.

0: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라디오 광장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소식과 함께 올해 1사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총리운 동향 그리고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올 1사분기 우리 주의 농림 목축업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산업이 전체 생산액의 87% 이상을 차지하며 지역 농업의 튼튼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현대 농업을 통해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올 1사분기 전주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이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 목축어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지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룡정에서 나프차협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정식 개통됐습니다. 이 도로는 장백산 관광과 연선 지역 발전을 잇는 핵심 축으로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물류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룡정 나프차효 고속도로가 일전 검수에 통과돼 정식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룡정 나프차효 고속도로는 2016년 10월에 착공해 2020년 11월에 완공됐으며 이미 시 운행을 거쳤습니다. 이 구간은 연결 장춘 고속도로의 중요 구간이자 장춘 장백산 고속도로의 핵심 구성 부분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간선 총 길이는 130여 킬로미터로 룡정시에서 시작해 화룡시 안도현을 거쳐 도나시 나프차이허 진에서 끝납니다. 나프차이허 장춘 고속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학강 대련 고속도로와 교차합니다. 해당 노선에는 또 장백산 풍경구와 연결되는 약 13.744km인 송강 장백산 연락선 한 개가 포함됐으며 투도, 고동하, 이도백화 등 3개 휴게소와 서성, 화룡, 송강, 장백산 북, 량강 등 5개 수금소가 설치됐습니다. 룡정 나프차효 고속도로의 정식 개통 및 운행은 우리주 서남부 지역과 성소재지 및 장백산 관광구역 간의 도로망 배치를 1층 보완했습니다. 또한 연선 마을 간의 시 공간적 거리를 대폭 단축시키고 연선의 산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적 왕래와 물류, 정보의 능률적인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보호, 이제는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주에서는 환경보호 시설을 대중에게 개방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쓰레기 처리부터 오수 정화까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을 지키는 일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일전 주 생태환경보호국에서는 주 농업농촌국, 주 체육국, 주 기상국 등 부문과 연합으로 대중들에게 환경보호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기관 간부와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을 생태환경보호 일선에 초청해 환경보호 시설의 운행 절차를 현장에서 생동하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전민이 함께하는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합력을 모았습니다. 활동기간 참가자들은 길림성 연변 생태환경감측중심, 연결시 고체 폐기물 처리위원회사, 연집 천은 환경보호에너지위원회사, 연결시 오수처리위원회사를 차례로 방문해 생태환경감측과 폐기물 처리, 오수처리 등 핵심 환경보호 작업 현장을 전방위적으로 탐방했습니다. 활동 참가자들은 각종 감시 측정 장비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대기, 수질, 토양 감시 측정 설비의 조작 방법, 유해 폐기물의 수집, 보관, 소각 처리 전 과정과 쓰레기 분류, 수집, 운반, 소각 발열 및 오염물질 기준치 도달 처리 과정을 현장 견학했으며 오수가 류입, 침전, 생화학 처리를 거쳐 기준에 도달해 배출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행동 자각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환경보호시설 대중공개 활동은 생태환경보호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 참여감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 주 4개 환경보호시설 단위가 공개 명단에 포함됐으며 청소년 등 부동한 방문 군체 참관 수에 맞춰 해설 동선과 내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미 천여 명 참관 인원을 접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을 한층 더 높이고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 사회가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연면의 푸른 산과 맑은 물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반가운 소식입니다. 철도 부문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열차 승차권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작은 배려가 어르신들의 외출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노인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철도 부문에서는 일전 노인 관광객 탑승권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데 관련 우대 탑승권을 10월부터 발매했습니다. 이번 우대 봉사는 만 60세 이상 노인 관광객들을 대상하며 부분적 동력 열차소 열차표는 집행 가능합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경제 소식과 정책 동향 전해드립니다. 올 1, 4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총리원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제조 분야의 성장이 돋보였는데요.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신호로 익힙니다. 국가통계국이 일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1, 4분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이 실현한 총리원은 1조 6,960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3월 전국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공업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공업 기업의 효익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비 제조업의 지탱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1, 4분기 규모 이상 장비 제조업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 증가를 6.8%포인트 견인했습니다. 전체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리온 비중은 33.7%에 이르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1, 4분기 전자업종의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업종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124.5% 증가했는데 이는 장비 제조업 리온의 빠른 상승을 지탱한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철도, 선박, 항공우주 업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습니다. 첨단기술 제조업 리온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 4분기 규모 이상의 첨단기술 제조업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해 모든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증가를 7.9%포인트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해 광섬유 제조, 광전자 소자 제조, 디스플레이 장치 제조 업종의 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기 336.8%, 43%, 36.3% 증가했고 지능화 제품 수요 증가로 지능 무인 비행체 제조, 기타 지능 소비 설비 제조 업종의 리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8%와 67.3% 증가했습니다. 녹색 제조 업종의 효익이 개선돼 환경 감축 전용 기기 제조, 리튬 이온 전지 제조 업종 리온이 각기 100%와 25% 증가했습니다. 아름다운 중국, 이제 숫자로 평가합니다. 중공정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각성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불합격 시에는 지도부 책임까지 묻는 만큼 각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바빠질 전망입니다. 중공정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일전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 평가 방법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의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에 대한 평가에 적용됩니다. 평가 방법은 다섯 가지 평가 내용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내용에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 책임 시절 정황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연도 주요 목표 달성,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연도 중점 임무 완성 정황, 자금 사용 효과, 대중 만족도가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지도부 및 관련 지도 간부의 종합평가, 상벌 인면의 중요한 참고와 생태환경보호 관련 재정자금 분배의 참고 근거로 삼는다고 명확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평가 결과가 불합격이면 제때 시정 조치를 내오고 기한 내 정돈 시정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정돈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중공중앙조직부와 중앙생태환경보호독찰사업지도소속반공실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와 약정 담화를 합니다.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중공중앙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와 중공중앙조직부는 규정과 규율을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생태환경보호, 이번에는 주황이 직접 나섭니다. 제3년 6차 주황생태환경보호독찰이 전면 시작됐으며 기림성을 포함한 7개 성과 신강생산건설병통안이 그 대상입니다. 독찰 기간 중 주민들의 신고도 접수됩니다. 제3년 제6진 주황생태환경보호독찰이 전면 시작됐습니다. 이번 독찰에서 도합 7개 주황생태환경보호독찰조를 모아 려원형 길림, 흥룡강, 광동, 광서, 서장, 신강 7개 성구 및 신강생산건설병통안에 대한 독찰을 하며 진주 기간은 한 달입니다. 독찰조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총체적 기조를 견지하고 올바른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대국에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실질적으로 엄숙하게 독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독찰조는 주황 8가지 규정 및 그 실시 세칙 정신을 깊이 관철시달하고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을 줄일 때 관한 당중앙의 관련 요구를 결연히 시달합니다. 진주기간 여러 독찰조는 연락처와 우편함을 설치해 피독찰 대상의 생태환경 보호 관련 서신과 전화신고를 접수합니다. 탄소 배출,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성과 지표가 됩니다. 중공중앙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했으며 석탄과 석유 소비 총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이 핵심 지표로 관리됩니다. 평가 결과는 지도자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공중앙 반공청과 국무원 반공청은 일전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종합평가 심사 방법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장엄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체계 관건 제도로 탄소 배출 이중 통제 요구를 당내 법규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지방 당위와 정부가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책임을 짊어지고 사업 시대를 철저히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적시적으로 실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게 됩니다. 동시에 평가 심사를 통해 탄소 피크와 탄소 중립의 전략적 견인 역할을 1층 발휘시키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 승격을 가속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녹색 전환을 다그치고 1차성 에너지에 대한 전사회의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15기간은 탄소 피크 목표를 달성하는 공략기이자 결승기이기도 합니다.
당정과 공무원의 결체 포체에 따라 2030

식량 전면으로 탄소 비크를 실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석탄과 석유 소비 비크를 실현해야 하며 2030년에 탄소 배출 강도를 2005년보다 65% 이상 낮추는 것과 2030년에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5%에 도달시키는 등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에 방법은 5개의 통제 지표와 9개의 지탱 지표를 포함하는 지표 체계를 설정했습니다. 통제 지표는 탄소 배출 총량, 탄소 배출 강도 감소, 석탄 소비 총량, 석유 소비 총량,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으로 모두 탄소 피크 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지탱 지표는 에너지 절약, 공업,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운수, 공공기구 등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지탱 역할을 하는 지표입니다. 방법은 목표 분해, 결과 평가, 실시 절차, 감축과 조기 경보 면으로 포치했습니다. 방법은 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성급 지역에 대해 약정 담아 통보 및 경고, 통보 표창을 합니다. 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성급 지역 당규와 정부는 기한 내에 정돈 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정돈 시정되지 못하면 중앙조직부와 국가발전의 개혁위원회에서 관련 부문과 약정 담화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합격이지만 부분적 지표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관련 지표 평가 심사 책임 부문에서 통보와 경고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개별적 지표가 두드러지면 국가발전의 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통보 표창과 선전 보급을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는 성급 지역 당위와 정부 지도부 관련 지도 간부의 종합평가 심사, 선발 임용, 감독 관리에 중요한 참고로 됩니다.

이제 중의학이 건강과 관광 문화를 아우르는 새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무부 등 6개 부처는 18개 지역을 중의학 서비스 소비 및 무역융합 시험점으로 지정했고 연면도 그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건강관광, 약산, 체험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봉사무역의 혁신적 향상과 소비의 고품질 발전 주동, 중의학 전승 및 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당중앙과 공무원의 포치 요구를 관철시달하기 위해 상무부, 중공중앙선전부, 문화 및 관광부, 시장감독관리총구, 체육총구, 국가중의약국은 중의학 봉사소비와 봉사무역의 융합발전 시험점 사업을 조직 전개하는데 18개 지역을 중의학 봉사소비와 봉사무역의 융합발전 시험점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향후 3년 내 시험점 지역에서는 중의학 문화교류, 중의학 관광로선 추천 소개, 중의학 건강양생봉사, 약식봉사, 중의학 체육봉사 등 면에서 선행 선시범하면서 국제 건강양생 시장의 다층차 수요에 맞춰 고품질의 다양한 중의학 건강봉사 팩과 소비 증빙을 제공해 중의학 봉사 소비와 봉사무역의 협동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위생 공동체 구축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하게 됩니다. 시험점 지역은 북경시, 천진시, 내몽골 자치구 훌륜부이르시,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흑룡강성 흑하시, 상해시, 강서성 남통시, 절강성, 산동성, 광동성, 광서쫑족 자치구, 해남성, 중경시, 사천성 성도시, 운남성 곤명시, 섬서성, 감숙성, 신강 위글 자치구 우름치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입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법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80여 건의 인터넷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했으며 부적격 사이트 9,600여 개를 폐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세상 속 우리의 권리 법이 지키고 있습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에서 일전에 발표한 중국 인터넷 법치 발전 보고 2025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 법치화 진척이 착실히 추진됐으며 중점 분야 입법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루어 인터넷 발전에 적합한 인터넷 법률 체계를 기본상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분야 입법을 180여 번 내왔습니다.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인터넷 법치국 책임자는 보고는 14호 시기와 지난해 우리나라 인터넷 법치 건설 성과를 전반적으로 회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나라

에서는 인터넷 입법을 종심회로 추진해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기초 제도를 일층 완성했습니다. 인터넷 집법 효능이 높아지고 인터넷 집법 체제와 기재가 건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사법이 전면 강화돼 인터넷 정보 기술이 사법 사업에 힘을 실어주도록 추동했습니다. 인터넷 법치 선전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됐으며 인터넷 법치 건설 성과 집중 선전을 했습니다. 섭외 인터넷 법치가 지속적으로 심화돼 인터넷 공간 국제규칙 제정에 깊이 참여했습니다. 보건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집법 강도를 꾸준히 높이고 여러 류형의 법률 법규 저촉 사건을 조사 처리해 대중의 인터넷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계통에서는 법에 따라 5,811개 웹사이트 플랫폼 책임자와 약정 담화를 하고 1,646차 경고를 했으며 521개 웹사이트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통신 주관 부문과 협력해 웹사이트와 앱 등록을 취소했으며 웹사이트와 앱 9,637개를 폐쇄했습니다. 소중한 경작지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이제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자연자원부와 공안부는 경작지 훼손 범죄를 형사처벌까지 연계하는 이송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4시간 내 이송, 3일 내 립건 여부 결정 등 시효와 책임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일전 자연자원부와 공안부는 경작지 파괴 범죄사건 이송 지침을 공동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 형사 절차 연결 사업을 규범하며 사건 처리 질과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 주관 부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24시간 내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하는 범죄사건을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규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일부터 3일 내 립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침은 또 공안기관이 립건 수사 후 범죄 사실이 경미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지만 자연자원 주관 부문에서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불립건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률 문서와 증거 자료를 자연자원 주관 부문으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지침은 이송 사업 요구와 이송 사건 필수 자료 및 규범 기준, 제도 기재 완선 등에 대해서도 구체 규정을 했습니다. 불법 채광, 멸종 위기 동물 불법 포획, 국가보호, 식물 훼손 등 생태계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공안 부문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다섯 건의 전형 사례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공안부에서는 일전 생태안전 침해 범죄의 전형 사례 다섯 건을 집중 발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공안부에서는 145건의 환경자원 파괴 범죄 중대 사건을 감독 관리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관련 사건 3만 7천 건을 립건 처리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안전 최저선을 지켰습니다. 이 다섯 건의 전형 사례는 불법 채광, 농지 불법 점용,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침해, 환경오염, 국가 중점보호 식물 침해 등을 포함합니다. 천진시 개주구에서 발생한 류모 등의 불법 채광 사건에서 범죄 혐의자 류모 등은 모리의 목적에서 채광 허가증이 없으면서도 개주구 부분적 산지에서 불법 채광해 당지 생태 환경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절강성 명파시 리모 등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침해 사건에서 범죄 혐의자 리모 등은 모리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불법으로 자연보호구 핵심 지역에 침입해 야생동물을 포획 판매해 당지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통 안정을 심하게 위협했습니다. 공안부 환경자원 및 식품약품 범죄수사국 책임자는 공안기관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찰하고 생태 경무기재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곤륜 주동 수사단속 모식을 건립 완산하고 여러 류형 생태안전 침해 범죄를 호되게 단속하는 것으로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꾸준히 높이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실현에 공안의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금융 이전은 전면전으로 맞섭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투자 사기, 불법 모금 단속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정부와 대중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2026년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부문간 연석회의 전체 확대회의 및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총력전 동원포치회의가 일전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활동을 방범단속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년간의 전국 불법 모금 특정 행동이 2024년부터 시작된 이래 여러 중대 사건이 조사되고 지방 3급 불법 모금 방법 단속 기재가 전면적으로 구축됐으며 업종 공동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선전 교양이 더 광범위하고 깊이 전개돼 불법 모금 방법 단속 사업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 2년간 특정 행동의 토대에서 올해부터 3년간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총력전을 전개, 특정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며 불법 금융활동 방범단속 사업의 상시화와 제도화, 규범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5월은 여섯 번째 민법전 선정월입니다. 이번 선정월에는 민법전은 물론 환경법전, 민원경제, 과학기술혁신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법률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민법전 선전활동을 깊이 있게 추동하기 위해 중공중앙선전부, 사법부, 전국 법률상식보급판공실에서는 2026년 민법전 선전을 사업방안을 인쇄 발부해 관련 사업을 포진했습니다. 방안은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법치 선전 교양법을 관철 실시하며 고품질 발전 추동에 관한 당중앙의 결체 포치 시다를 둘러싸고 민법전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15시기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법치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안은 올해 선전 중점은 습금형 법치 사상 및 그 최신 성과와 전면적인 의법 지구를 추진할 때 관한 15 전망교육 요강의 포치 요구, 민법전, 생태환경법전, 경영환경 최적화, 민영경제 발전 촉진,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봉사, 과학기술 혁신 주동, 신질 생산력 발전, 향촌 전면진흥 추진, 금융분야 위험 방지 및 해소, 그리고 대외무역 투자 등에 관련된 법률 법규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가정폭력,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올해는 반가정폭력법 시행 10주년입니다. 최근 법원은 경제적 통제를 통한 가정폭력을 인정하고 장애인 피해자에게 인신보호령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인민 법원이 일전 발표한 반가정폭력 전형 사례에서 진모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사건은 장애인 군체의 권익수호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장애인 군체가 가족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함을 보여줬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모는 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경제 수입이 없었고 가정생활비는 전적으로 남편인 류모에게 의존했습니다. 2025년 6월 양측은 생활의 사소한 문제로 다퉜고 류모는 진모에게 구타를 가해 그의 청각과 시력이 손상됐습니다. 류모는 진모의 입원 수속을 하지 않았고 진모가 스스로 입원한 후에도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강제로 퇴원시켰습니다. 이에 진모는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류모가 구타 행위를 저지른 후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배지위를 이용해 의료비 지불을 거부했고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등 방식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억압을 가해 진모가 그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했으며 구타 행위는 경제적 통제와 중첩된 가정폭력을 구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했습니다. 전문가는 가정폭력은 은폐성이 있다며 장애인이 가정폭력에 직면했을 때 겪는 불리한 상황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생활 독립성이 약한 장애인이라면 의식주와 경제적 토대가 가해자한테 의존하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데 더 많은 우려가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장애인은 보통 교육 수준이 낮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또 권익수호 의식이 낮고 권익수호 능력이 약하기

가족 구성원에게 더 의존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직면했을 때 법의 무기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의 처지와 심신장애 이중 제한으로 장애는 의사를 제대로 표달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그들의 소구와 구제 요청 오해를 받고 무시되기 쉽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집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처리는 때로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합니다. 최고민법원 민사재판 일정 정정 진입항은 장애인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사건에서 주요 가정폭력 형태는 욕설, 협박 등 정신적 침해라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입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모의 인신안전보호령 신청 사건에서 진모는 독립적인 경제 원천이 없어 류모가 그에게 실시한 치료 제한 행위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인신안전보호령을 발부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기에 취업 방조 부축을 통해 뒷근심을 해결해야 합니다. 재정 문서가 송달된 후 인민법원은 일괄식 련동 기재에 따라 관할구역 파출소와 주민위원회 집행협조 통지서를 보내 류모의 재정 내용 리행을 감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입항은 신청인 진모가 독립적인 경제 원천이 없어 배우자 류모의 치료 행위 제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인민법원은 당시 관련 부문과 협력해 위험 평가를 하고 장애인 취업 정책과 결부시켜 진모가 취업 양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에 의존해 일정한 경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으며 특수 군체를 입체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통해 경제 통제형 가정폭력 난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한 사법 실천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내 최건민 법원은 중국 장애인연합회 등 부문과 손잡고 협력 기재를 건전했으며 가정폭력을 당한 장애인에 대한 방조 부축과 구조를 강화했고 장애인 법률봉사와 소송봉사를 완성했습니다. 가정폭력 발견 기재를 완성했는데 민사행위 무능력자나 민사행위 제한 능력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등의 강제보고 의무 리행을 명확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소송 편의를 위해 근친자와 공안, 민정, 장애인연합회 등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인신안전보호령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했고 피해자에 대한 방조 부축과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대대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지난 10년간 심리 종결한 3만 3천 건의 인신안전보호령 관련 사건 중 신청자가 장애인인 사건 비율이 0.19%였고 장애인이 피해자인 가정폭력 사건은 비교적 적었습니다. 향후 최건민 법원은 각급 법원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도록 지도하고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해 특수 군체에 대한 입체적 보호를 형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소식과 함께 월 1, 4분기 전국 공업기업의 총리운 동향 그리고 생활 밀착형 법률 정보를 나눴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광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강요해 보신 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